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FM, Busan, Yongo Bangsa.
1: English with
2: Busan Ajime.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올스타 커피숍입니다. 어서 오이소.
3: Hello, I'm Daniel. I'm here for an interview.
2: 아, 인터뷰. 우리 커피숍에 면접 보러 왔는가 봐. 자, 저기로 가서 일단 앉을까 해. 자, let's go.
3: Oh, sure.
2: 아, for my coffee shop, morning coffee shop, Wara coffee shop. 아이고야, 알바 경력이 엄청나네요.
3: Oh, sure. I've worked at several different coffee shops. Since I love coffee, working at a coffee shop is something... That makes me just so happy.
2: 아이고, 뭐 일을 해피하게 한다. 대충 이런 말이지요. 아니, 근데 보자. 일한 경력이 다 와 이래 짧노? Too short to work. Why?
3: Oh, I guess you're wondering why I only worked at each coffee shop for such a short time. Well, to be honest, it's because I'm quite clumsy.
2: Clumsy? 에헤이, 클럽 가느라고 바빴다 이 말인가 보네. 클럽인가 봅니다. Do you like dance? 제가 왕년에 춤을 좀 췄거든요. 뭐 클럽에 가고 그러는 거 저는 다 이해합니다. 걱정 말고 이래요. Don't worry, work, okay?
3: Oh, are you still going to hire me? Even after I told you that I'm a bit clumsy? I really appreciate it.
2: Let's go. 자, 가서 일해 봅시다. 그럼 일단 커피 먼저 뽑아 볼까요? 자, 여기다가 컵을 두고 여기 이렇게 버튼을 눌려.
3: Oh no. I'm so sorry. It's my fault.
2: 에헤이, no sorry.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자, 여기 눌리고 컵을 밑에 여기 놓고 자.
3: Oh no. I'm so sorry. I didn't mean to. Oh.
2: 에헤이, 뭐, 오케이, 오케이. 어제 클럽 갔다 왔어요. 와 이래 덤벙거리노?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컵을 놓고.
3: Oh, no.
2: 오늘 배워볼 표현. 제가 좀 덤벙대요. 영어로 뭐라고요?
3: I'm quite clumsy.
2: I am quite clumsy.
3: Clumsy는 서투른, 덤벙대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quite는 상당히, 꽤 라는 의미로 clumsy를 강조해 줍니다. 허둥대거나 작은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제가 좀 덤벙대요. I am quite clumsy.
3: I'm quite clumsy.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0: FM, 부산 영어 방송.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And now it's time for the interview. As artificial intelligence rapidly evolves, many working professionals are moving beyond simply asking how to utilize AI to deeply questioning what should I do for a living moving forward. Seeking answers to that very question, a 20-year veteran of Busan's ICT industry spent a year studying every night after work, eventually completing a book titled Great Reset 5.0, the fifth Industrial Revolution Survival Report. Today we sit down with Mr. Kang Do-yeon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Safety and General Affairs Team at the Busan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Together, we're going to explore what preparations are needed as we navigate this era of great AI upheaval and what opportunities we can create amid this transformation. 네, AI 시대에 내 일과 삶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답을 찾기 위해 퇴근 후 1년간 공부해서 그레이트 리셋 5.0 5차 산업혁명 생존 보고서를 펴낸 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더 인터뷰에선 강도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통경영단 안전총무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강도연 팀장입니다. 부산영어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금융과 IT 산업을 경험하고 최근 다가오는 경제와 산업의 거대한 변화를 다룬 그레이트 리셋 5.0이라는 책을 출간해 많은 독자들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책에는 제가 20년간 IT 국책 사업을 기획하며 느꼈던 기술의 변화와 함께 앞으로 일어날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를 대비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나갈지에 대한 이야기가 진솔하게 담겨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So having spent the past 25 years immersed in finance and the IT industry, he notes that he has recently been meeting many readers through his newly published book, Great Reset 5.0, which explores the massive economic and industrial shift heading our way. And he adds that the book captures the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he witnessed while planning national ICT projects over the last 20 years, alongside practical insights on how to protect our families and households in preparation for an upcoming era of jobless growth. We actually have Kevin Nim saying, I still have to work about 15 years until I retire, and AI is affecting my company too, so I will definitely focus on this interview. Hopefully it will be helpful for you. Well, your book explores how AI will reshape the future of industry and jobs, along with strategies to prepare for this shift. So what inspired you to write it, and what

0: 지난 20년간 기술 발전을 지켜보면서 단 한 번도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인간의 일을 대신해주는 인공지능과 피지컬 AI를 직접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바로 10년 뒤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지고 인공지능과 피지컬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때 처음으로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고 일자리가 점점 사라질 미래에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네.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세상 돌아가는 걸 파악했고 분석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은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 세상에 많은 자본을 빨아당기고 있었고 전기 인프라와 관련된 산업에서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네. 가격이 무려 두 배, 세 배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전기 인프라 관련 제품을 못 사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은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을 잡았습니다. 제가 운 좋게 먼저 알아낸 사실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책의 제목이 5차 산업혁명 생존보고서인 겁니다. 인공지능과 강철의 육체를 얻은 피지컬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세상, 즉 고용 없는 성장이 뉴노멀이 될 세상을 대비해 우리의 생존을 위한 방법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그레이트 리셋 5.0의 주요 내용입니다.
1: 네, 과연 10년 뒤 우리의 일하는 모습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Now he shares that over 20 years of watching technology evolve, he had never once felt fear. And yet witnessing AI and physical AI step into human roles delivered pretty profound shock. In just about 10 years, human tasks could disappear as AI and physical AI replace people entirely. And feeling a true fear of technology for the first time, he realized there was no time to lose in finding a way for us and our children to survive a future where jobs steadily vanish. Rushing to analyze where the world was heading, he saw the AI sector turn into a massive black hole, sucking up global capital, sparking bottlenecks in power infrastructure, and even with prices doubling or tripling, buyers were lining up for semiconductors and electrical infrastructure components, while technological leaps triggered large-scale restructurings led by global big tech. And that realization compelled him to pick up his pen and wanting to share what he had fortunately grasped ahead of time. This is why the book bears the subtitle The Fifth Industrial Revolution Survival Report, to lay out survival strategies for a world where AI and physical AI clothed in bodies of steel displace human labor and where jobless growth becomes the new normal. And I do want to show that book here with you, Great Reset 5.0. And with AI advancing so rapidly, so many people are asking themselves, what should I do for a living moving forward? After spending a year writing this book, how has your own perspective on the AI era and your approach to life shifted? AI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팀장님은 1년 동안 이 책을 쓰시면서 AI 시대를 바라보는 생각과 삶이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0: 인공지능의 혁명은 이제 막을 수 없는 물결입니다. 10년 전 국제사업을 기획하기 위해서 항만공사를 방문했을 때 저는 자율주행 컨테이너 차량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신항이 완공되었고 자율주행 컨테이너 차량은 도입이 완료되었죠.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을 경쟁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공지능과 경쟁해서는 인류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이제 인공지능을 누구보다 빨리 받아들이고 습득해서 뛰어난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잘 부리는 관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 그렇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경쟁력도 크게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So he stresses that the AI revolution is an unstoppable wave as we know. Recalling a visit to the Port Authority a decade ago to plan a national project, he had proposed introducing autonomous container carriers. And just last year, the new port was completed and those self-driving vehicles were fully deployed. He emphasizes that we must no longer view AI as a competitor because humanity simply cannot win a direct contest against it. Instead, we must embrace and master AI faster than anyone else to drive outstanding outcomes, becoming skilled managers who command and orchestrate AI rather than workers who get replaced by it.
2: Well, while most people recognize the need to prepare for these changes, so many feel lost on where to start or worry that it might already be too late. And I feel the same way. So what are some realistic, practical

0: practical steps we can take right now to prepare for this AI era. 그런데 필요성을 알면서도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이미 늦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1: 우선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으로 생길 변화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기 때문인데요.
0: 네.
1: 그리고 인공지능이 너무 좋은 점은 너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뛰어난 인공지능 플랫폼을 한번 사용해보시면 마치 인간 비서처럼 내가 원하는 업무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요새 지역 커뮤니티에 70대 어르신들도 인공지능으로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유튜브 같은 데 올려 용돈을 버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이제 중요한 건 컴퓨터 앞에 앉는 용기와 원하는 분야의 인공지능을 조금이라도 활용해 보려는 끊임없는 시도 그리고 끈기 있는 시도를 통해 나만의 인공지능 비서와 익숙해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0: 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건 기술 지식보다 일단 한번 해보는 용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So he reassures listeners that it is not late at all, pointing out that the real shifts brought on by AI have barely even begun. The great beauty of AI lies in just how accessible and easy it is to use. And working with capable AI platforms is like having a human executive assistant carrying out your task, meaning that once you grow comfortable with the tools, they make life remarkably easy. He highlights that even in local communities today, seniors in their 70s are learning to produce videos using AI, uploading them online, and earning pocket money. And in the end, he emphasizes that what truly matters is simply having the courage to sit in front of the computer, constantly experimenting to apply AI in areas that you care about, and patiently familiarizing yourself with your own AI assistant.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 are speaking with Mr. Kang Do-yeon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Safety and General Affairs Team at the Busan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Now, while keeping up with your full-time career, you spent an entire year writing every single evening, right, after work to complete this book, and I want to show you one more time. So what was the driving force that kept you going through such a demanding routine, and how did you manage to sustain the momentum? 본업을 이어가면서 1년 동안 퇴근 후 매일 글을 써서 이 책을 완성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새로운 도전이나 자기 개발을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매일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잖아요. 그렇게 지필을 계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과 지속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사실 지난 1년간 새벽 3시 전에 자본 적이 없습니다.
0: 네.
1: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새벽 4시에서 5시까지 작업을 하면서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잠든 적이 되게 많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AI 혁명을 만들어낼 고용 없이 성장하는 사회를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으로 다가올 기술혁명의 시대를 대비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지난 5년에서 6년간 원화의 가치는 20, 30% 폭락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통장 안에 돈이 녹아내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기술의 혁명과 화폐의 혁명 그리고 세계 패권의 혁명 사이클이 역사상 처음으로 겹치는 거대한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네.
1: 이 사실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저 또한 고용 없이 성장하는 사회에서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쉬지 않고 뛸 수가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예. Wow, how amazing is that? So he reveals that over the past year, he rarely went to bed before 3 a.m. On Saturdays and Sundays in particular, he often worked until 4 or 5 in the morning, falling asleep only as the morning sun began to rise. What carried him through was having foreseen the society of jobless growth that the AI revolution is set to create and the sheer urgency of finding a way for us and our children to survive. Now, he also points out that over the last 3 years, the value of the Korean won plummeted by 20 to 30%, quietly melting away the money sitting in our bank accounts without us even realizing. And explaining why this happened, he notes that the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revolutions in technology, currency, and global issues are overlapping in concurrent cycles to generate a massive perfect storm. And driven by a deep desire to awaken citizens to this reality and his own need to carve out a survival path in a society growing without jobs, he was able to run forward without pausing to rest. While some say that while AI will eliminate certain jobs, it will also create new industries and new opportunities. Yet you emphasize the need, urgent need, for a clear-eyed assessment and concrete strategies as well. So what is a stark reality that we cannot afford to overlook?
2: 한편에선 AI 때문에 사라지는 일자리도 있지만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도 생길 것이란 이런 기대도 있는데요. 하지만 냉철한 인식과 구체적인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현실은 무엇일까요?
1: 과거의 기술 혁명들은 보통 인간을 돕는 이로운 혁명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공장들이 생겨났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5차 산업혁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AI 에이전트와 강철의 육체를 가진 피지컬 AI는 인간의 지적 능력과 육체 노동을 대체합니다. 네. 엔트로피의 CEO는 초급 화이트 칼라 50%의 즉각적인 구조조정을 예측했고 노벨 경제학을 수상한 많은 석학들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대체하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0: 네.
1: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WEF는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9,200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되고 새로운 기술로 인해 1억 7천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운전과 단순 노무가 사라지고 빅데이터 분석가와 AI 인프라 관련 직종의 일자리가 크게 늘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으로 인해 전 세계 택시기사 1만 명이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쉽게 수용할 수 있는데요.
0: 네.
1: 자동차 주행 데이터 취합 및 분석을 위한 전문가의 일자리가 이에 상응하는 만큼 생길 거라는 예측은 쉽게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조차도 사람에게는 몇 개의 일자리밖에 제공해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0: 네.
1: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의 시대를 잘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0: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중요한 건 그 새로운 일자리가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형태로 생기나는 것 같은데요. So we really need to think about it. So he points out that past technological revolutions were beneficial upheavals designed to assist humans as we know, giving rise to numerous factories and brand new jobs. However, the approaching fifth industrial revolution is entirely different. AI agents and physical AI clothing bodies of steel will replace both human intellectual capacity and physical labor. He notes that the CEO of Anthropic has predicted an immediate 50% restructuring among entry-level white-collar workers, while numerous Nobel laureates in economics have questioned what tasks human can even perform once AI displaces human intellect. While the WEF, the World Economic Forum, recently projected that AI advances will eliminate 92 million jobs while generating 170 million new ones, a closer look shows that driving and simple manual labor will disappear, with major growth predicted only for big data analysis and also AI infrastructure roles. Yet while it is easy to accept that autonomous vehicles will reduce 10,000 taxi drivers globally, it is hard to believe that an equivalent number of high-level expert jobs in driving data aggregation and analysts will also appear to replace them. And even in data centers, which are the very homes of AI, only a handful of human jobs are actually provided. For this reason, he stresses that we must prepare thoroughly for the era ahead.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ang Do-yeon, Director of Safety and General Affairs Team at the Busan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Well, let's look into Busan. Busan holds a solid industrial foundation spanning manufacturing, logistics, shipbuilding, and automotive and maritime sectors as well. On the other hand, you have pointed out that many local,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ers need basic automation, and data accumulation before they can even consider an AI transition. So for Busan to secure practical competitiveness, what preparations are essential?
2: 그렇다면 부산 이야기로 조금 좁혀볼게요. 부산은 제조업과 물류, 조선, 자동차, 해양산업 등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요. AI 시대에 부산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1: 예, 부산 경제의 뼈아픈 현실은 글로벌 리더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이 전무하고 중소의 제조기업이나 물류기업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과거 산업단지

0: 크라우드 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아직 지역 중소 제조기업의 현장에는 생산 자동화가 완비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이렇다 보니 새로운 IT 기술을 도입할 여지가 매우 작았습니다. 또한 중소 제조기업들이 기업의 문화와 혁신적인 AI 기술을 도입하기에는 너무나 큰 비용적인 리스크가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진정한 AI 제조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기업이 먼저 AI를 도입하여 실제 성공 사례를 만들고 1, 2차 밴더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국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리고 IT와 CT 분야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글로벌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천재 개발자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에 나서는 사례가 수없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백 명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해야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AI 기반으로 혼자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1: 네.
0: 따라서 우리 부산을 인도네시아의 발리처럼 스타트업의 성지로 키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우리에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은 새로운 북한 항로 개척과 기존 항만의 인공지능 도입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뛰어난 개발자들과 경쟁할 게 아니라 지역 산업에 맞는 맞춤형 개발 기업을 육성시켜 세계적인 항만과 물류 분야의 강자로 키워내야 합니다. 이것이 AI 시대가 부산에게 준 거대한 기회입니다.
1: 그렇군요. AI로 소수의 인원으로도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되는 만큼 이 부산의 스타트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he points to the painful reality of Busan's economy. The city lacks global leading enterprises entirely, with the vast majority being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or logistics firms. Recalling his time planning and operating cloud support initiatives for industrial complexes, he shares that many local SME factory floors had not yet completed production automation, leaving very little room to adopt new IT technologies. And it is also true that embracing innovative AI and shifting corporate culture carries immense risk for small manufacturers. And to enter a genuine era of AI manufacturing, he argues for a national strategy where major domestic corporations first adopt AI, build real success stories, and then expand that framework down to primary and secondary supplier SMEs. In IT and CT sectors, he emphasizes opening up opportunities to build new services on global foundation models. Brilliant developers worldwide are increasingly leaving companies to start their own ventures as AI now enables a single person to build software that once required hundreds of programmers. He sees this as a golden opportunity to develop Busan into a startup haven like Bali, Indonesia. Also, Busan can launch monumental projects combining the opening of the Northern Sea Route with AI integration in its ports. And rather than competing directly with elite developers in the Seoul capital region, Busan must really nurture specialized development firms tailored to local industries. Well, I believe we talked a lot about AI and Kevin Nim saying he has so many excellent points indeed. And I do want to hear your last words before we wrap up today. 예, 오늘 AI 시대의 변화와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이 부분까지 폭넓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부산의 열정적인 청취자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그리고 제가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건 인공지능발 기술혁명과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화폐혁명 그리고 세계 패권의 흐름이 변화하는 격변의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같은 보통 시민이 이 격변하는 시대에 살아남을 방법은 노동자이자 자본가로 다시 태어나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 네.
0: 2025년에 발생한 에브리싱 랠리는 모든 자산의 가격이 오른 것도 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통장의 돈이 녹아내린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인공지능과 친해져 인공지능으로 업무를 혁신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 그 끝으로 오늘 오늘 이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빛나는 미래를 같이 만들어 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I love how he phrased that. So he shares his sincere thanks for the opportunity to connect with our listeners today. He explains that having the courage to come on the show stemmed from wanting to sound an alarm, right? An era marked by the AI tech revolution, a currency revolution driven by stable coins and shifting global issues is really rapidly approaching. And above all, he emphasizes that the only way us ordinary citizens can survive this upheaval is to be reborn as both laborers and capitalists. And he urges listeners to prepare for the shift. He stresses that we must first become comfortable with AI to emerge as leaders who innovate our work through AI. And he expresses his wish that through the wise choices we make today, we can build a shining future together. And before we wrap up, I do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AI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0: 얼마 전 일론 머스크는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힘을 참고 버티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1: 네.
0: 의외로 천재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도 많고 거대한 포부와 비전을 가진 사람도 많지만 일을 추진해 나갈 때 발생하는 큰 어려움들 앞에서 끝까지 자신을 불태우면서 밀고 나간 사람은 드물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수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올바르게 분석하여 정확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와 선견지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질문의 힘도 필요합니다. 데이터 검색과 코딩, 간단한 행정은 이제 AI가 너무 잘합니다. 이제 필요한 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1: 그렇군요. So he actually recalls that Elon Musk recently cited resilience as the most essential strength in the AI era. So the power to endure and persevere. From his own perspective, he highlights the wisdom and foresight required to gather just a vast amount of data and analyze it correctly and make accurate predictions about the future. And within an organization, he stresses the critical power of asking the right questions to define core fundamental problems.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ang Do-yeon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Safety and General Affairs Team at the Busan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강 도연 부산 정보산업진흥원 소통경영단 안전총무팀장과 함께했는데요. 팀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아, 네. All right, and listeners, I have some messages coming in saying I really want to purchase the book and I want to show you just one more time.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Cherry Filter with Happy Day.

0: BEFM's The Interview is waiting for your participation. If you have any interesting stories to tell or unique experiences you'd like to share with our listeners, please leave a message on our website at www.befm.or.kr. We hope that your lives and experiences can be an inspiration for our listeners.
1: Now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China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Park Shin-hee is joining us from Beijing. 네, 오늘은 중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박신혜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통신원 박신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So for our first story, President Trump has officially confirmed that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will visit the United States. So what are the details?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을 공식 확인했는데요.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2: 예,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오는 9월 24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미중 정상회담과 함께 국빈 만찬도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미국의 경쟁국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시 주석과는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국빈 방문 이후 4개월 만에 만나는 정상 간 만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언급하면서 양국이 앞으로도 좋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I see. So President Trump announced that President Xi Jinping will visit the United States on September 24th, accompanied by First Lady. A U.S.-China summit and a state dinner are both planned as part of the visit. And while describing China as a competitor, Trump emphasized that he maintains a strong personal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And this will be the first in-person meeting between the two leaders since Trump's state visit to Beijing last May, a gap of about 4 months. Well, ahead of this summit, AI safety and specifically the threat of AI-enabled cyber attacks is expected to be on the table.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AI 안전 문제, 특히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이달 중순 AI 안전 위협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회의를 주도하고 중국에서는 허리펑 부총리나 딩쇼샹 부총리 등이 참석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AI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을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AI 연구기관들이 사이버 공격 방지를 위해서 자율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첨단 AI 모델 개발과 미국 AI 모델의 무단 복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1: 그렇군요. So according to Reuters, the two sides plan to hold a high-level meeting mid this month, specifically to discuss AI safety risks. On the U.S. side, Treasury Secretary Scott Bessent will lead the talks with Vice Premier He Lifeng or Vice Premier Ding Xishang, likely representing China. The U.S. is expected to propose bilateral cooperation mechanism to monitor and block AI-enabled cyber attacks, as well as discuss frameworks for AI research institutions to implement voluntary safeguards and share that shared threat information. The U.S. is also expected to raise concerns about China's development of advanced AI models and the possibility of unauthorized replication of U.S. AI systems.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story. A dispute over the name Taiwan Pavilion at the Gwangju Biennale was escalated into a diplomatic issu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다음 소식 볼게요. 광주 비엔날레에서 대만관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한중 외교 문제로까지 번져졌다고요?
2: 예, 그렇습니다. 논란은 국립 대만 미술관 파빌리온의 명칭을 둘러싸고 시작됐습니다. 당초 대만 측은 대만 파빌리온이라는 명칭으로 협의했다고 주장했지만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기관관이라는 이유로 미술관 약칭인 엔티모화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만 측이 반발했고 재단은 결국 지난달 25일 대만 파빌리온 명칭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중국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중국 간 전시팀의 작품 설치를 중단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양국 외교부까지 입장을 내놓으면서 문화예술 행사에서 시작된 명칭 논란이 외교 문제로 확대됐습니다.
1: I see. So the controversy began over the name of the National Taiwan Museum of Fine Arts Pavilion. The Taiwanese side says that they agreed on the name Taiwan Pavilion, but the Guangzhou Biennale Foundation used the museum's, of course, the abbreviation NTMOFA instead, citing its status as an institutional rather than national pavilion. And after Taiwanese side objected, the foundation agreed on August 25th to use Taiwan Pavilion. China then pushed back strongly, saying the name violated the One China principle, and the Chinese Pavilion exhibition team suspended artwork installation in protest. Both countries' foreign ministries have since issued official statements, turning what began as a naming dispute at a cultural event into a full diplomatic matter. While criticism has emerged that Guangzhou Biennale Foundation and local authorities failed to handle the situation well, so what is the assessment? 이번 사태를 두고 광주 비엔날레 재단과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2: 예, 특히 민감한 외교 사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단은 예술의 자율성과 행정 절차를 강조했지만 중국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거나 갈등을 조정하는 데 한계를 보였습니다. 공동 주최 주관 기관인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역시 초기에는 예술 영역에 행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커진 뒤 뒤늦게 사과하고 행사 준비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측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관과 기관관을 구분하는 현재의 파빌리온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 I see. 앞으로 파빌리온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 어떻게 실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So the core criticism is that the foundation failed to coordinate sufficiently in advance on an issue that clearly had the potential to become a sensitive diplomatic matter. While the foundation has pointed to artistic autonomy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it was seen as slow to communicate with the Chinese side or mediate the conflict. 전남 광주 Integrated Special City, as a co-organizer, initially maintained that administration should not intervene in artistic matters, but after the situation deteriorated, issued a belated apology and announced it would investigate the preparation process. The Gwangju Biennale has since indicated it will use this incident as an opportunity to fundamentally review how it distinguishes between national and institutional pavilions going forward.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And that wraps up today's stories. 네, 중국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지금까지 중통신원 박신희였습니다.
1: All right, and that's it for today's show and all the segments we have prepared for you. Hope you enjoyed it, but we'll be back tomorrow at 11:05 a.m. Final song is by Jennie featuring Dua Lipa with Handlebars.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FM 부산 영어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올스타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서면역에서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Digital Studio에서 만나요.

0: 있어. 바이.
1: 난 너무 매력 있어.
0: I'm so cool.
1: 난 너무 멋져.
0: I'm so so
1: so hot hot.
0: 언제나 나를 향한 눈길들이 항상 따라오는 이 남자들이 이 익숙해질 때도 된 것 같은데 왜 아직 부담스러운지 이 조용히 살고 싶은데 다른 여자애들처럼 엄마는 왜 날 이렇게

0: Because I'm hot, hot.
1: Say what?
0: Everybody's wanting me.
1: Because?
0: Because I'm hot, hot. 언제나 어디서나 날 따라다니는 이 스포트라이트. 어디가나 쫓아오지 식당 길거리 카페 나이. 도대체 얼마나 나일 들어야 이놈의 인기를 샤그러들지 원. 섹시한 내 눈은 고소영상 아름다운 내 다리는 좀 하지 원. 어쩌면

girl. I cry, cry. You're my all. Say goodbye. 일단 너와 나 우리 마주친다 해도 못 본 척하고서 그대로 가던 길 가죠. 자꾸만 내 생각이 떠오르. 나도 몰래 그댈 찾아갈지도 몰라. 넌 내게 사랑과 행복하게 너는 내 그 다음 안 먹게 너늘 자꾸 미련 또한 남게끔 잘 지내줘. 넌 보란 듯이 넌늘 저녁을 지가야게 두 구름과도 같이 새바랗게 너는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올스타 커피숍입니다. 어서 오이소.
3: Hello, I'm Daniel. I'm here for an interview.
2: 아, 인터뷰. 우리 커피숍에 면접 보러 왔는가 봐. 자, 저기로 가서 일단 앉을까 예? 자, let's go.
3: Oh, sure.
2: 아, for my coffee shop, morning coffee shop, 워라 커피숍. 아이고야, 알바 경력이 엄청나네요.
3: Oh, sure. I've worked at several different coffee shops. Since I love coffee, working at a coffee shop is something... That makes me just so happy.
2: 아이고, 뭐 일을 해피하게 한다. 대충 이런 말이지요. 아니, 근데 보자. 일한 경력이 다 와 이래 짬노? Too short to work. Why?
3: Oh, I guess you're wondering why I only worked at each coffee shop for such a short time. Well, to be honest, it's because I'm quite clumsy.
2: 클럼? 에헤이, 클럽 가느라고 바빴다 이 말인가 보네. 클럽인가 봅니다. Do you like dance? 제가 왕년에 춤을 좀 췄거든요. 뭐 클럽에 가고 그러는 거 저는 다 이해합니다. 걱정 말고 일해요. Don't worry, work, okay?
3: Oh, are you still going to hire me? Even after I told you that I'm a bit clumsy? I really appreciate it.
2: Let's go. 자, 가서 일해봅시다. 그럼 일단 커피 먼저 뽑아볼까요? 자, 여기다가 컵을 두고 여기 이렇게 버튼을 눌려.
3: Oh no, I'm so sorry. It's my fault.
2: 에헤이, no sorry.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자, 여기 눌리고 컵을 밑에 여기 놓고 자.
3: Oh no, I'm so sorry. I didn't mean to.
2: Hey, 뭐, okay, okay. 어제 클럽 갔다 왔어요. 왜 이래 덤벙거리노?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컵을 놓고.
3: Oh no.
2: Yeah. 오늘 배워볼 표현. 제가 좀 덤벙대요. 영어로 뭐라고요?
3: I'm quite clumsy.
2: I am quite clumsy.
3: Clumsy는 서투른, 덤벙대는 이라는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ie. BEFM, Busan 영어 방송.

0: Oh, yeah. We're in the house. Guess who's in the house?
1: It's a boy, Yusu. I missed you guys. Hi.
0: It's been a week.
1: Hi. It's been a week.
0: That looks mad. You look mental.
1: No, I'm not.
0: Hi.
1: I'm just so happy to see you guys.
0: I don't mean mad like as in 화가 난다. You look mad like
1: positive way.
0: Well.
1: Yeah.
0: Well, yeah.
1: Yeah.
0: Yes.
1: Yes.
0: That's what I mean.
1: Yes.
0: That's what I mean now.
1: Mm-hmm.
0: Anyway, how are you?
1: I'm good, thank you. How are you?
0: I'm very well, thank you.
1: Yeah, you look good too.
0: Thanks very much. That's nice. You. It's Monday. I do like a Monday. Do you like Monday?
1: I do. Mm. I do. I like every day.
0: You like every day?
1: Every moment, every second.
0: 역시.
1: Yeah, just full of life.
0: 비타민 행복. 우리 윤수. I have a question. So today's text topic, we're asking, because you're young. Mm-hmm. If you got your boss's card, if your boss said, 그냥 상상해보세요.
1: Mm-hmm.
0: 눈 감고 싶으면 눈 감아도
1: okay.
0: 돼요.
1: Yes.
0: Your boss says, 야, 윤수야, 에, 맛있는 거를 사 먹고, 사와. 에, 먹고 와봐. 에, 에, 맛있는 아무거나.
1: 그냥 나한테 그냥 보스가
0: 아무거나 했으면 아무거나 근데 개인 카드 줬으면
1: 네.
0: How much would you spend?
1: 아 개인 카드요 그냥
0: How much would you spend? 아무거나 아이고 진짜 아무거나 먹고 와
1: 2만 원
0: 2만 원 그러니까요 맞아
1: 2만 원
0: 2만 원 2만 원 리밋이잖아
1: 아 리밋이야 예 그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뭘 할 것 같아요
0: 12,000 원 12,000원 오케이.
1: 네,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0: 돼지국밥.
1: 네, 돼지국밥 아니면 조금 뭐 파스타 같은 것도 먹을 수 있고.
0: 오케이.
1: 아크릴 파스타.
0: 예. Yeah. Because it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All-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서면역에서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Digital Studio에서 만나요.
1: This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Mama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2: 부산이 좋아요.
3: 부산이 좋아요.
2: 포 마이 부산.
3: 포 마이 부산.
4: 부산으로 오세요. For my Busan.
5: 부산? For my Busan.
6: 부산 하면 For my Busan.
5: 하나, 둘, 셋.
7: 부산 is good! For my Busan!
8: You are listening to For My Busan.

0: Hello, hello. Welcome back to our show. My name's Laura McCluckie, and this is the second hour of For My Busan. Now, like I said, it's Eurasia Now. Sadly, it is the final episode of Eurasia Now. Today, we're joined by Yoon So-hyun, a member of the 2026 Eurasia City Diplomacy Corps. The delegation has returned to Busan after completing a 12-day, 10-night journey through Shanghai, Almaty, Tashkent, and Liverpool. Now, we heard about what happened in Almaty, and today we're going to hear about the rest of the journey from Tashkent to Liverpool. Wrap up this Eurasia Now series on a high. So let's welcome Yoon So-hyun to the show. 서현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와, 스튜디오에서 출연하시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1: 떨리네요.
0: 괜찮아요. 우리는 좀 편안하게. 네. So how was your trip? Did you have fun?
1: Yeah, it was fun, but a little bit hard and tough.
0: Yeah.
1: Yeah.
0: It's a tough journey.
1: Yeah, that's right. Because it's just 12 days.
0: Yeah. And something like big schedules every single day, mm-hmm, right?
1: That's right.
0: But what an opportunity, right?
1: Yeah.
0: Such a good opportunity. 그러면은, tell us more. Tell us everything.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6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청년 외교단원 윤서현입니다. 네, 저는 2026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의 10박 12일간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돌아와 오늘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2: 네, 현지에서 전해드린 지난 회차에서는 상하이와 알마티에서의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드렸었는데요. 이후 타슈켄트와 리버풀 일정은 이렇게 귀국 후에 오늘 제가 활동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0: Wonderful. 그렇군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I love it. So for the rest of the journey, including the stops in Tashkent and Liverpool, So-hyun, she will be sharing those experiences with us today. And now that she's back in Busan, 네, 우선 타슈켄트에서 어떤 일정이 있었나요?
2: 네, 우선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서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알마티에서 타슈켄트로 이동한 첫째 날에는 우즈베키스탄 국립 어린이 도서관을 찾아 도서 기증식과 또 도서 낭독, 한국 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현지 어린이들에게 직접 한글 도서를 읽어주고

0: 한국 문화를 소개하며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언어와 국적이 달라도 문화를 통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을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 Oh, and I love we've got the photos as well. It looks like such a meaningful event.
2: Right.
1: Oh, they're so cute. So during the first day in Tashkent, the delegation visited the National Children's Library of Uzbekistan, where they donated books, they read Korean stories to the local children, and introduced Korean culture through hands-on activities. Definitely a meaningful opportunity to connect with the kids and show how culture can bring people closer together across languages and nationalities. 네, 그러면은 둘째 날은 어떤 행사가 있었나요?
0: 네, 다음 날에는 초르수 시장을 방문해 현지의 전통적인 시장 풍경과 또 다양한 음식, 생활 문화를 직접 체험했는데요. 오. 책이나 영상으로만 접했던 우즈베키스탄의 일상을 이렇게 눈앞에서 마주하니 훨씬 더 생생하고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후에는 부산 타슈켄트 청년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현지 청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서로의 문화와 생각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산데이 행사에서는 부산의 문화와 관광을 소개하고 또 한국 영화도 상영하고 문화 공연에도 함께하며 타슈켄트에서 일정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1: There were so many Busan days. 네, 타슈켄트의 일상도 직접 경험하고 현지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정말 다양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와, 부럽네. 부럽습니다.
3: So on the second day in Tashkent, the delegation visited the Chorsu Bazaar to experience the traditional market, local food, of course, and just everyday culture firsthand. They also joined a Busan Tashkent Youth Exchange Program, where they met with local young people, they shared culture, they shared ideas. And then finally wrapping up Tashkent's schedule at Busan Day, where they introduced Busan's culture and, of course, tourism, and took part in a Korean film screening and cultural performances, a wonderful way to experience Tashkent and also share a little bit of Busan with the local community.
1: 어떤 영화를 보셨어요? 기억나요?
0: 네, 그 왕사남 왕가사는
1: 아, 맞죠.
0: 네, 왕사남을 봤었는데 사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 보긴 했었거든요.
1: 아, 처음 봤어요.
0: 네, 그래서
1: the King's Warden, I believe that is in English, right? So not Train to Busan. That's good. I think that's good. 네, 이제 마지막 구간인 리버풀은 이동해 볼까요?
0: 네, 먼저 리버풀에서의 첫째 날에는 이제 안필드 스타디움과 또 리버풀 항만 그리고 BBC 라디오 멜시 사이드를 방문했습니다.
1: That sounds like a good time.
0: 먼저 첫째 날 오전에 방문한 안필드 스타디움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FC의 홈구장으로 1884년에 개장한 세계적인 축구 경기장입니다.
1: 네. Wow, look at that.
0: 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분위기를 자랑하는 구장 중 하나인 만큼 안필드 투어를 진행하는 동안 만난 직원분들 역시 그들의 안필드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뛰어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공된 오디오 가이드와 함께 자유롭게 안필드를 관광했는데요. 메인 경기장뿐만 아니라 홈팀과 원정팀의 락커룸도 구경하고 또 곳곳에 그 포토스팟이 많아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기에도 덜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1: But if you support Manchester United, that would have been terrible for you.
2: Yeah.
1: But what a fantastic way to start your time in Liverpool. So on the first day, they visited the Anfield Stadium, home of Liverpool FC, and one of the most iconic football stadiums in the world. A lot of history. And definitely a stop not to be forgotten. They explored the stadium with an audio guide, getting a close look, not just at the pitch, but also the home and away dressing rooms, and other areas usually not seen except on match days, right? And then, of course, Anfield is very famous for an incredible atmosphere. So it sounds like they could feel the pride and the passion surrounding Liverpool FC throughout the tour. 네, 다음 어디로 방문하셨나요?
0: 네, 그래서 첫째 날 마지막 일정으로는 이제 BBC 라디오 멜시사이드를 방문해서 방송국 견학도 하고 또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국 견학을 통해서 라디오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자세하게 들을 수도 있었고 라디오 오프닝 부분은 저희가 직접 녹음도 해봤습니다.
1: 재밌다. And now you're here.
2: Yeah, that's right. I'm
1: here, right here, doing the live show as well. 네, 방송국까지 정말 다양한 모습 직접 경험하셨나요? 너무너무 좋아요. Is this you in the picture?
2: Yeah, of course.
1: And
2: that's
1: who's the lady?
2: She's the producer of BBC. So yeah, I just.

0: a picture with her.
1: Of course, with this.
0: Yeah, like this place.
1: I love that. So later in the day, the delegation visited BBC Radio Merseyside. They had the chance to look around the station, learn more about how a radio programme is produced behind the scenes, and to see the studios up close as well, hear about the steps involved in putting the radio show together, ask questions, take selfies. And they didn't just watch, of course, they had the chance to step up to the mic and record their own radio opening. 그래서 리버풀에서의 마지막 날은 어떤 일정도 하시
2: 네, 리버풀의 설의 둘째 날에는 현지 대학생들과 함께 도심을 둘러보며 미션을 수행하는 그룹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희 조는 음식 문화를 주제로 해서 부산과 리버풀의 식문화를 비교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오후에는 존 모어스 대학교에서 미술, 도시공학,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들으며 두 도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식 일정 중에는 부산데이를 열어 그 현지 청년들과 시민들에게 부산의 음식과 한복, 전통 놀이, 또 공연 등을 소개하면서 부산의 문화를 저희가 직접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1: Oh, it sounds so good. And actually, I know many people who organize this in the UK. And so I've seen the pictures from the other side as well. It looks like such a fantastic day. 마지막 일정까지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2: 감사합니다.
1: So on there...
2: 감사합니다. Yeah.
1: You can interrupt me. Okay. You can just interrupt me. No problem. So on the second day in Liverpool, they took part in a cultural exchange program with local university students, exploring the city and completing different missions together. Later in the afternoon, they attended sessions at Liverpool's John Moores University on topics including art, urban planning and music, which gave them a chance to look at both cities from new perspectives. And then for the final event, they held Busan Day, which introduced local students and residents to Busan through food, hanbok, traditional games and cultural performances. And my 좋아하는 동생, Korean Billy, was the MC, right?
2: Yeah, that's right. Yeah. I met him.
1: Yeah, he's very, very nice. So for 12 days... You spent as the 2026 delegation of the Eurasia, what is it, Diplomacy Corps, Eurasia City Diplomacy Corps. It's just such a meaningful event. And 네, 마무리하면 소감 좀 한마디 부탁할게요.
2: 네, 아무래도 출발 두 달 전 이제 준비 과정에서부터 저희 기획팀 뿐만 아니라 촬영팀, 무용팀 모두가 바쁘게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먼저 진짜 모두 너무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12일이라는 기간이 준비한 활동 대비 무척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순간도 있긴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개인으로는 하기 힘든 경험을 이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너무나 값진 프로그램이었고 또 이 라디오를 듣는 부산 청년들에게도 당당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그래서 또 기회가 있으면 또 가고 싶어요?
2: 네,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1: 무조건. There's been no hesitation. So she said that everyone on the planning and filming and dance teams worked so hard for months before the trip even began. And the 12 days schedule, it was short, sometimes challenging, but the program gave her many valuable experiences that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experience just on her own. And after completing the journey, she said she would confidently recommend the Eurasia City Diplomacy Corps to other young people in Busan. And thank you again for sharing, Sohyun, this story, your experience, your photographs, and closing up our Eurasia Now episode series.
0: 네, 서현 씨 오늘 이렇게 출연해서 생생한 현장 뭐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땠어요?
2: 오늘 짧았지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0: 너무 잘하셨어요.
2: 생생하게 전달 드릴 수 있어서 저 또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0: 너무 좋았었어요. 앞으로 리포터로 하면 되지 않아요? 너 영어 진짜 잘하시네요.
2: 아닙니다.
0: 겸손도 장난 아닙니다.
1: So thank you so much. And Sohyun, we hope the best for you. And I hope that this has been very helpful for you and for your delegation. And we'll see you again soon, I'm sure.
2: Me too.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청년단원 윤서연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오, 멋있어요. 자, okay, listen, I've got a song for you. This is Tours with 마지막 축제. I'll be back with Monday Groove after this.

0: Hello, hello. Welcome back. This is the old signal. Park PD. 옛날 signal이거든요. Anyway, it's time for TJ 씨.
1: 네, 안녕하세요.
0: It's Monday Groove with TJ 씨. 조태준 from 부산 그루브. 부산 그루브.
2: 그루브.
0: Oh, there we go. Okay. 1, 2, 3, 4, 5, 6, 7, 8, 9, 10.
2: 부산. 막 그루브 부산 그루브
0: There we go.
2: 부산
0: yeah. I love it. TJ 씨
1: 안녕하세요.
0: Welcome.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아, 네. How are you?
1: 아, so good.
0: So good.
1: Yeah, today this day 날씨 너무 좋아요.
0: The weather is,
1: weather is very,
0: very
1: good.
0: Yeah, yeah. It's nice and cool.
1: 아.
0: There's and the 습기 is 없어졌어요.
1: 아, 고마 살겠다.
0: 예.
1: 이제 살겠다.
0: 살겠다. 예. 맞아요. Do you know what? I realized that I speak 부산 사투리, but I don't know it's 부산 사투리.
1: 어.
0: 제가 부산 사투리 할 때 왜냐하면 제가 15년 됐거든요. 근데 네. 다 부산에서 배웠거든요.
1: 네.
0: 그래서 사투리 나오면 제가 무의식으로 하는 건데, 근데 사투리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겁니다.
1: 이제 몰라요.
0: 바쁘다. 아니면 가쁘다. 낮제.
1: 그게 좋은 것 같아요.
0: 네.
1: 네.
0: 근데 다른 사람들 내 말을 들으면 좀 이상하다고 네. 많이 들었어요. 제가.
1: 졸려 이런 말 알아요. 졸려.
0: Sleepy.
1: 어 알아요. 아. 부산은 잠 온다 하잖아요.
0: 아, 잠 온다.
1: 졸려는 서울 말이에요.
0: 아, 잠 온다. 나 항상 잠 온다.
1: 잠 온다. 그렇죠.
0: 아, 잠이 와.
1: 아, 잠 온다. 잠이 와가지고.
0: 재밌다. 아무튼, 네. this is a project to turn Busan-based artist 조태준 into a global star. Monday Groove every Monday.

0: 내가 조금 조용하게 그냥 야, 멜로디 네. 좀.
1: 아 옆에서 같이 화음을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딱 넣어요?
0: 뭐 몰라? 그냥, 그냥 갈 수 있어?
1: 지니어스. 예.
0: 이거 뭐야?
1: 너무 좋았어요. 이상하다.
0: 네. 아 노래 네. 너무 좋아요. 노래 네. 어떤 제목인지 가수나 누군지 네. 알려주세요.
1: 비틀즈의 Something이라는 노래예요.
0: Something 네. in the way she moves.
1: 조지 해리슨이 부른 노래. 네.
0: 너무 좋아요.
1: 아, 저도 Something 너무 좋아합니다 이 노래.
0: By the Beatles. 네. 그러면은 이 노래 왜 선택하셨는지 알려주세요.
1: 아, 이 노래 가사 말이 좀 너무 아름답고, 근데 그 보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좀 많아서 이런 것들이 좀 아주 많이 사용되는지, 네 그런 것 좀 궁금하고, you know 하면 알잖아 이거죠.
0: You know, yeah.
1: 네. 그래서 you know I believe and how 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 것 좀 여쭤보면 you know I believe and how
0: yeah.
1: 이렇게 그냥 해석했었을 때는 내가 얼마나 뭐 믿는지 알잖아.
0: 얼마나 그래서 you know I believe and how 그 당신은 나를 얼마나 잘 믿고 그리고 어떻게 믿는지 어느 방식으로 믿는지.
1: 예. 예.
0: 예. 그거는 그런 표현입니다.
1: 예. 일상적으로 많이 써요. I believe and how.
0: No.
1: 많이 안 써. 안
0: 그냥 써요. 좀 예쁜 가사를 쓰기 위해서 네.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I don't want to leave her now. You know I believe in how. 그래서 now how rhyming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건 you know I believe in her 이거는 자주 쓰는 표현도 아니에요. 그냥 가사.
1: 아 그냥 가사구나. 네. 그 위에 있는 now랑 how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0: 네네 맞습니다.
1: 네 그렇겠죠.
0: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예 예.
0: You know I believe and how. 네. 네. 표현 아니고 그냥
1: 네, 너무
0: 가사.
1: 아름답고 그러면 또 하나씩 더 궁금한 게 있는데.
0: Okay, tell me.
1: Yeah. You stick around. You stick around. Yeah, stick around. 뭐 곁에 머문다 이 말인데 이 말이잖아요.
0: You stick around now it may show.
1: Yeah, you stick around now it may show. 그 머문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 stay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sticks도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Stay보다는
0: 많이 쓰는 편이에요.
1: 아, 많이 쓰는 편이에요.
0: 이렇게 뭐 진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Stick around.
1: 평소 때도 많이 써요.
0: 네. Stick around. 그냥 좀 있어봐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 예.
0: Stick around. 아주 formal하진 않은데 stick around이라고 하면 뭐 친구한테나 뭐 가족분한테나 뭐 어린이한테나 보스한테 yeah, stick around here 그런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하면 나쁘진 않은데 좀 아주 편한 말이에요.
1: 아.
0: 그래서 stick around or stick with me. 나와 같이 붙어. 나한테 와봐. 예. Stick with me. 우리

0: 같이 하자.
1: 어.
0: So yeah, it just
1: 달콤한
0: means,
1: 표현인가? 연인끼리.
0: 연인끼리.
1: Stick around, always.
0: 아니요.
1: 안 돼.
0: 아니요. 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누앙스 없어요.
1: 아.
0: Stick around, stay with me, stay here.
1: 아, stay.
0: 있어봐봐. 그냥 아. 있어봐봐. 누구한테 어떤 상황이든 stick around. 뭐 stick with you는 stick with you. 그래서 stick with you, stick with me. 우리 같이 합시다.
1: Stick with me.
0: 뭐 stick 끝까지 하자.
1: Yeah,
0: 우리 둘이 끝까지 합시다. Yeah. Stick with me.
1: Stay랑은 뭐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0: 비슷해요.
1: 비슷해요.
0: 비슷해요. 네. 근데 stick with, stay하고 stay는 뭐 그냥 stay
1: with
0: stay
1: me.
0: Here. Oh, stay here.
1: Stay here. Stick here.
0: Stick around.
1: Stick around. Stick around. 아, stick around.
0: 근데 왜 stick around? 왜 stick 하는지 아세요?
1: 뭐, stick은 또 이게 막대기 이런
0: 막대기는
1: 것도
0: 막대기는 아니에요.
1: 저하고 저는 다른 거야.
0: Stick around. Stick around. 이런 거는 아니에요. 얘들아, 딱 around.
1: 딱 대라.
0: 그거는 아니고요.
1: 딱 대라. 이거 아니고.
0: Stick around. So why did we say stick around? Stick. 붙어서 예를 들면 스티커 있잖아요.
1: Yeah,
0: 스티커.
1: 아.
0: 그런 그 뭐 진득진득한 yeah. 스티커.
1: 아.
0: 이렇게 잘 붙이는 거예요.
1: 네네네.
0: 그래서 stick with me 스티커처럼 저를 붙어서 뭐 다닙시다.
1: 예.
0: 아니면 stick around 뭐 스티커처럼 어디에 가지 말고 여기 붙어 있으면 좋아.
1: 막대기 스틱이 아니고 스티커의 스틱이구나.
0: 그러니까요. 아. It's not 막대기.
1: 아, 막대기.
0: It's sticker. Sticky stick.
1: 오, 네. stick. Yeah.
0: 맞아요. 오, 좋은 질문입니다.
1: 예.
0: 아주
1: 아,
0: 좋은
1: 감사합니다.
0: 질문.
1: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가사 네. 너무 예쁘고.
1: 맞아요. 네.
0: 이 노래는 진짜 뭐 좀 로맨틱한 느낌이지만 약간 이거 you stick around now it makes you you're asking me will my love grow I don't know I don't know 근데 you're asking me will my love grow 내 사랑을 좀 커질 거냐고 물어보고 내가 몰라 근데 난 그 가사는 조금 슬퍼요
1: yeah. oh.
0: 그 노래는 누구 연애한테 얘기를 하는데 고백하는 느낌이잖아요
1: 네,
0: 근데
1: 네,
0: 갑자기
1: 네.
0: 내 더 사랑에 빠질 건지 잘 모르지만
1: 네.
0: 뭐 있어봐봐 해보자
1: 네.
0: 그런 가사입니다
1: 네, 오, 네, 네.
0: 좀 슬프다
1: 맞아요 슬퍼요
0: 아니다 약속
1: 약속 근데 이거 제가 그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조지 해리슨이 너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이 대상이 조지 해리슨이 사랑하는 신이라고 그런 인터뷰도 들었어요
0: 맞아요. 네. So you know George Harrison's song I didn't mean to hurt you I'm sorry that I made you cry I didn't want to hurt Jealous guy that's it. I'm just a jealous 네. guy 그 노래 진짜 좋아합니다. 조지 해리슨 완전 가사 마법사다.
1: 진짜.
0: 예. 네. 와.
1: 천재.
0: Jealous 천재 guy. 너 천재 진짜 천재. 조지 해리슨 Jealous guy. Or oh maybe it's John Lennon. Yeah, John Lennon Jealous 네, guy.
1: Jealous
0: But
1: guy.
0: I think 네. maybe George Harrison wrote the 가사. Anyway, 그 노래 중에 so there's obviously so many things we can learn in English with lyrics etc. But What about interesting expressions about love, 사랑과 뭐 관련된 재미있는 표현 뭔가 있어요?
1: 아, 그래서
0: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래서 오늘 이제 사랑 노래를 했으니까
0: 네.
1: 여러 가지 뭔가 썸 타다 이거 영어 있어요, 썸 타다. 니 요새 썸 타나?
0: 어?
1: Something에 썸 타나?
0: 이기는 사랑에 대해서 하지는 않은데? 썸 타다?
1: 썸 타다.
0: 근데 썸 타다는 썸 is like
1: 비썸?
0: 썸, right? Someone, 누군가, 나한테 누군지 그런 관계인데 So it's kind of like someone that you are interested in, flirting. So you can say flirting.
1: Flirting.
0: Flirting.
1: Flirting.
0: Yeah.
1: Flirting 좀 많이 쓰지 않아요? 뭔가 광고 이런 데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0: Flirting.
1: Flirting.
0: Flirting. Flirting. 근데 Interestingly, 진짜 재밌는 거는 뭐냐면 flirting은 사람들이 그냥 성격 특징도 될 수 있어요. Some 없어도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도 flirting

0: 스팅 같은 느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한국어로 하면 썸 타다 하면 약간 뭐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이 있고 네. 플러팅보다 좀 더 관계 있는 것 같습니다.
1: 있고 싶은 서로 아. 서로 있고 싶은 그런 느낌인가 플러팅.
0: 근데 바로 동역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 아니 근데 썸 타다의 썸이 그 썸 아닌가? 썸 우리 is, 지금 썸띵 할 때 썸 아니에요?
0: Dating something 맞아요. 네, something 네. 어떤 something이 있어요. But in you can say oh wait a minute.
1: Speak around something.
0: There's something in English, but I can't remember because I'm 아줌마. There's something like there's a word for it. I can't remember what it is. 기억 나서 톡 보내줄게요. Oh. I can't remember, but there's something like something then like. There's a relationship between two people, but it's not. But it's like casual relationship. Yeah,
1: casual relationship.
0: Yeah, a casual yeah. relationship.
1: Stick around relationship.
0: Stick around? No.
1: No.
0: 영어 잘하는데 그거는
1: no, 아니에요. 오케이 okay, 알았어요.
0: 또
1: 아니면 첫눈에 반하다.
0: 아.
1: 그래서 썸 타고 싶다. 썸는.
0: Love at first sight.
1: 아.
0: 첫눈에.
1: Love at first sight.
0: Yeah.
1: Yeah.
0: Love at first sight.
1: Love at first sight. 오.
0: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1: 아,
0: We use
1: 자주
0: that
1: 써요?
0: A lot. Yeah.
1: 오.
0: It was love at first sight.
1: I love at first sight.
0: You say it was love at first sight.
1: It was love at first sight.
0: 맞아요.
1: 아, it was.
0: It was love 아, at first sight. 그리고 멋있다. 가끔씩은 요새 뭐 노래나 뭐 밥 먹을 때나 아. 재미로 It was love at first 예를 들면 bite.
1: 아.
0: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식당이 있으면 it was love at first bite. 내가 처음 먹어봤을 때 진짜 사랑에 빠졌다.
1: it was love at first bite.
0: 아니면 it was love at first listen.
1: Listen.
0: 예를 들면
1: music.
0: TJ 씨 yeah. 음악을 듣고
1: 아.
0: 와 사랑에 빠졌다
1: yeah.
0: 목소리.
1: Yeah.
0: It was love at first 땡땡땡.
1: 아, 이건 되게 좋네요.
0: 되게 재밌었어요.
1: It was love at first bite.
0: Yeah.
1: Listening.
0: Well, listen. Yeah, listen. Love at first sight. Yeah.
1: 아, 너무 좋다.
0: 재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사랑꾼.
1: 사랑꾼.
0: Romantic.
1: Romantic. Romantic guy.
0: 그리고 특히 hopeless romantic.
1: Hopeless.
0: 희망 없는 사랑꾼. 아. 왜냐면요. 희망 없는 거는 영어로만 번역하면 희망 없는 왜냐면요. 내가 모든 거 사랑으로 다 해줄 거야.
1: 아. 바라는 거 없고. 내 삶 바라는 거 없고.
0: 다
1: 언니 사랑만 한다.
0: 사랑만 한다.
1: 아. 응.
0: Hopeless romantic. So
1: hopeless
0: you can say
1: romantic.
0: Hopeless romantic.
1: Hopeless romantic.
0: Yeah.
1: yeah.
0: Are you a hopeless romantic, TJ 씨?
1: Yeah.
0: Really?
1: Yeah. I
0: Yeah,
1: 맞아요. Hopeless romantic.
0: 맞아요. Yeah. 사랑꾼?
1: 사랑꾼.
0: 좋아요.
1: 그러면은 아니요. 사랑꾼 아니에요.
0: 부산 가이.
1: 부산 가이.
0: 부산 가이. 네. 썸 타다, 첫눈에 반하다, and 사랑꾼, flirting, falling in love at first sight, romantic. And I think you're going to play us another song. 노래 하나도 해 주실
1: 네.
0: 거죠?
1: 네.
0: 네. 자, 부탁드릴게요.
1: 마지막은 부산의 와그라노.
0: 와그라노.

그러노 우짜라꼬 이어내 우짜라꼬 내는 내는 우짜란 말이고 우짜라꼬 니 우짜라꼬 그러노 니 단디 해라이 와 고마 해라니 고마 해라니 니 그러다 다친

0: Wagrano, need to Wagresano, to Wagrano, need to Wagresano, to Wagrano, need to Wagresano, to Wagrano, need to Wagresano, Wagrano, to Wagresano.
1: Encore, encore, encore. 시간 없는데.
0: Something in the way.
1: Oh, beautiful. Yeah, yeah. 아, 시간 없어서 너무 아쉽다.
0: 네.
1: 아,
0: 또.
1: 네. Can we 그 공연은 어디서 합니까? 다음 아, 주?
0: 이번 주 토요일에.
1: 네.
0: 남포동에서 공연이 있어요.
1: 콜.
0: 예, 7시에.
1: 7시에.
0: 남포동에서 공연이 오케이. 있습니다. 저 SNS에 와서 장소랑 시간 자세하게 확인하시면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1: 부산 그루브 찾아보세요.
0: 예.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다음 주 뵙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All right, up next, this is Cough Syrup by Young the Giant.

0: a little bit more about how you answer, right? So yeah, basically that was the text topic today. 오늘의 text topic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그 보스한테 대표나 뭐 대표님한테나 뭐 사장님한테나 팀장님한테나 개인 카드를 받고 팀장님은 이렇게 마시는 거 아무거나 먹고 와 그렇게 했으면 얼마짜리를 먹을 건가 그런 질문이었고 그래서 You said lots of things. Here we go. 9902 님 says, I am in my 30s. I would refuse the card, say, boss, are you sure? Then I would ask, can I come with you?
1: 아, 그런 거 맞아요. 먼저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거절해야 되죠. 예쁘게 거절해야 되죠.
0: You have to say no very nicely, right? I like that answer actually. I was just thinking about how much I would spend. I was just spending the money. Sky님 says, 20대입니다. 저라면 3만 원 정도 쓸 것 같아요.
1: 3만 원?
0: 맛있는 거 먹고 와 라고 했으니 평소보다 조금 좋은 걸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평소에는 비싸서 잘 못 먹는 초밥 같은 걸 먹을 것 같아요.
1: 설마...
0: 근데 he said go and eat something yummy. He didn't say you have a budget. So that's it. Like where is the line? And who is making the line? And who is drawing the line? Maybe there is no line. Like the Matrix, there is no spoon. It could be... Oh, let's move along. 0261 name, I'm 40 years old. I would probably spend only about 7,000원.
1: 7,000원 어디서? 점심이면 7,000원? 어디서? 안 될 것 같은데요.
0: I would probably spend only about 7,000 won, not because I'm cheap, but because I would feel uncomfortable spending too much of my boss's money. I might just go to the convenience store and get a simple meal.
1: 나도.
0: I feel like that, but I wouldn't go to the convenience store probably. I'd want to go to a restaurant. Also, if I gave my card to one of my juniors and said, 맛있는 거 먹어. And they went to the convenience store, I'd say, 야, 내가 맛있는 거 먹으라고 왜 편의점에 갔어? 에? So either way, you're darned if you do and you're darned if you don't. 6284 님, 30대 중반입니다. 저라면 아예 카드를 안 받고 안 받을 것 같아요.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하고 제 돈으로 먹거나 뭐 같이 가지고 할래요. 같이 가서 편하게 밥을 먹고 커피를 제가 사면 얼마를 써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You just gotta be separate, right? Eliana님, 저는 실제로 카드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카드로 안 사 먹을 거나 안 사 먹을 거 아니까 햄버거 가게로 끌고 가던데요. 일단 만 원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적당히 해야 돼요. 만 원, 만 이천 원, 만 오천 원 정도. 2만 원 리밋이에요. 내 생각에. Okay, love it. I'm gonna play you some music. This is City Burns by Andra Day, and I'll be back with more after this.

0: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Why do they choose Busan over any other city in Korea? Get ready for their fun and honest stories. From a stunning cityscape embraced by the deep blue sea to mouth-watering food and that warm hospitality, discover the true vibrant magic of Busan like never before. Expats from around the globe share their vivid stories of settling down along with their special love for this amazing city. Get ready to feel the beat with the hottest, most exciting talk about Busan. Busan Roundtable. Join us every last Friday of the month at 5:20 p.m. Let's dive into the ultimate charm of Busan. Here we go.
3: All-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서면역에서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합성으로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추가 경정 예산안과 조직 개편안을 두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민선 9기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과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는 재정 부담과 조직 확대 타당성을 더 낮아봐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차로 인해 관련 안건 처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3: Busan City and the Busan Metropolitan Council are at odds over a supplementary budget proposal and a government reorganization plan. Busan City says the supplementary budget and reorganization are necessary to carry out key projects under the ninth popularly elected administration. However, the Busan Metropolitan Council, where the People Power Party holds a majority, says the financial burden and the justification for expanding the city government need further review. Due to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ides, deliberations on the related proposals have also been delayed.
2: 부산시 산하 주요 경제 공공기관장 인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테크노파크 등 주요 기관장 후보가 정해지면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용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 The selection process for the heads of major economic public agencies under Busan City is getting underway. Once candidates are selected to head major agencies, including the Busan Economic Promotion Agency, Busan Technopark, and others, Busan City plans to make the final appointments following confirmation hearings at the Busan Metropolitan Council.
2: 부산울산 경남시도지사가 내일 부산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부울경 초광역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부울경 시도지사 공식협의로 새 시도는 광역교통망과 산업, 경제 등 협력 과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3: The mayors and governor of Busan, Ulsan,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 will hold a policy meeting in Busan tomorrow to discuss ways to strengthen cooperation across the greater region. At their first official meeting since the launch of the ninth popularly elected local administrations, the three regional leaders will focus on areas of cooperation, including regional transportation networks, industrial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more.
2: 부산항 신항의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국비 105억 원 규모의 시범 사업이 추진됩니다.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는 국내 항만 배후단지 최초로 물류 장비와 운영 시스템에 자동화, 디지털 기술을 확대 적용해 부산항을 미래형 항만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3: A 10.5 billion won government-funded pilot project will be launched to support a smart logistics system at Busan New Port.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Busan Port Authority plan to expand the use of automation and digital technologies in logistics equipment and operating systems for the first time at a port hinterland complex in Korea, with the aim of transforming Busan Port into a next-generation port.
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지역에서 안전운임제 위반이 잇따르고 있다며 엄정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부산시에 촉구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일부 업체가 법정 기준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거나 각종 비용을 화물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3: The Korean Public Service and Transport Workers Union Cargo Truckers Solidarity Division held a press conference today urging Busan City to conduct a thorough investigation and take administrative action over repeated violations of the Safe Trucking Freight Rate System. The union said some companies have continued to pay freight rates below the legally required

0: level or pass various costs onto cargo truck drivers. It called on Busan City to carry out thorough inspections and introduce measures to prevent further violations so that the safe trucking freight rate system can be properly implemented in the field.
1: 부산 울산 경남이 청년 일자리 확대와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 이음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합니다. 모두 125억 원을 투입해 지역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고 채용 연계와 직무 교육, 장기 근속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0: Busan, Ulsan,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 are launching the Regional Connection Project to expand job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and help them settle in the region. A total of 12.5 billion won will be invested to connect local companies with young job seekers and provide employment support, job training, assistance for long-term employment, and others.
1: 가을철 벌쏘임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023년부터 최근 3년간 부산 지역에서 벌에 쏘여 119 구급대에 이송된 환자의 약 78%가 7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크고 작은 벌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가을 산행이나 벌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0: Extra caution is being urged against bee stings as the fall hiking and grave tending season begins. The Busan Fire and Disaster Headquarters said that over the past 3 years from 2023, about 78% of patients transported by 119 emergency crews are after being stung by bees in Busan were reported between July and September.
1: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 내일 아침 20도, 낮 기온 30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25도입니다.
0: Tomorrow, the morning low is expected to be 20 degrees, with the daytime high reaching 30 degrees Celsius. The current temperature in Busan is 25 degree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Claire Kim.
1: 우정아였습니다.
0: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FM Busan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is All Star English. BFM 부산 영어 방송.
3: 올스타 잉글리쉬. 민선배.
4: 네네네네.
3: 제가 안 하고 못 하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4: 어?
3: 네, 첫 번째로 현금을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운전도 직접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요.
4: 그래서 이게 원고인은 잘 안 하고요. 근데 못해요. 보기는
3: 못합니다.
4: 네.
3: 하고 그리고 솔직히 책도 많이 읽지 않는 편이거든요.
4: 근데 나도 그렇잖아. Me too. But I actually like driving, right? Different than Boogie. But other than that, you know, we're pretty similar. 뭐 하나 빼고 우리 꽤 비슷한데?
3: 아 근데 민선배 이게 바로 그 요즘 젠지들의 특징이라고 하거든요. 보기는 확실히 젠지인데.
4: 그러면 나도?
3: 민선배는 젠지 호수인인가요?
4: 무슨 소리예요? 팔이 있어요.
3: 여러분의 힘을 잃는 여자친구.
4: 어서 이거 지금 출발합니다.

0: 포즈 여러분들, 월요일에 젠지 갈매기 복입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마음속으로만 젠지 신민수이고요. Oh. Welcome to All Star
0: English.
1: That's right. Happy Monday, everybody. We have Boogie in the house.
0: Boy, boy, boy, boy.
1: Boy, boy, boy, boy. 네, Boogie와 함께 방송하고 있습니다. Boogie, how are you?
0: I'm good. I'm good.
1: Oh, good. How was your weekend?
0: 주말에 뭐 했더라? 주말에 이번 주말 쉬었다.
1: 진짜요?
0: 가만히 쉬었다.
1: Boogie.
0: 어디?
1: 그거 뭐 자랑할 건 아니에요.
0: 맞다.
1: 네.
0: 네, 이래야 되는데. 근데 민수님 걱정 없는 게
1: 네.
0: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거의 풀 일정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저 큰일 났습니다.
1: 아. 그쵸.
0: 그때를 이거, 위해서 좀 쉬어준 거예요.
1: 이거 뭐라고 해지? 영어로 The Calm Before the Storm. 네. 그 엄청
0: 폭풍 전이야?
1: 폭풍 전에 이 고요함, 이 조용함을 말하는 거죠. 네.
0: 너무 싫다. 빅볼 뭐라고요?
1: The calm before the storm.
0: Before the storm.
1: 네. 딱 부기 지금 그때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이번 주부터 바쁘죠, 부기.
0: 매니저가
1: 네.
0: 부기 달력 확인하고 일정 많으니까
1: 네.
0: 이번 주 이틀만 잘 즐겨내요라고.
1: That's a warning.
0: Oh.
1: That's a warning for Boogie.
0: 그러니까.
1: 네. 부기가 이제 바쁘다 하니까 여러분, you know what that means? That's right. Cooler weather. 이제 여름이 이제 곧 끝나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행사가 들어오고 있구나.
1: 진짜. 여러분 진짜 너무 힘들었죠.
0: 근데 민섭이 그럼 걱정되는 게요.
1: 네.
0: 지금 약간 서늘하고 바람 많이 부는 게 태풍 때문에 그런다고 들었거든요.
1: 그래요? 저 근데, 태풍 소리는 안 들었는데.
0: 근데 이 영향권이 8일까지래 내일까지.
1: 네.
0: 내일 이후에 더워지나 안 더워지나.
1: 네.
0: 근데 그 날씨 요정 오면은 한번 조사해봐야겠습니다.
1: 그분한테 물어본다고요?
0: 일단 그래도 우리 레이저는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날씨 요정이니까
1: 네.
0: 안 맞으면은 뭐 또 좀 맞지 뭐.
1: 그렇죠. 우리 부스터 분들이 혼내주세요.
0: 잘
1: 하시잖아요.
0: 뜨지.
1: 자, 부기는 확실히 젠지고요.
0: 그럼.
1: 네, 저는 like I said 마음 속으로, 머리 속으로만 젠지고.
0: 약간
1: 서류 사항만 빼고 다 젠지예요, 사실.
0: 서류상 젠지가 아니면 젠지가 아닌 거 아니에요?
1: 서류사항만? 네.
0: 그러면 다 젠지가 아니고.
1: 근데 왜냐면 저도 이 마인드가 너무 젠지 된 이유가 So there's actually a couple of things that Gen Z, they don't really do these days. 요즘 젠지들이 잘 아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랑 너무 비슷하거든요.
0: 네.
1: For starters, they use less cash and fewer of them drive or even own a car.
0: 네.
1: 저는 이 두 개 중에 일단 하나는 맞습니다.
0: 하나는
1: 네.
0: 맞아. 근데 요즘에 보면은 현금 대신에 모바일 결제 더 많이 쓰잖아요.
1: 모바일 결제 진짜 많이 해요.
0: 띠릭.
1: 네.
0: 띠릭 많이 쓰잖아요.
1: 저도 이게 뭐 편의점, convenience store 갈 때마다 카카오페이. 카페.
0: 카카오.
1: 네.
0: 조심해요.
1: 너무 입이 너무 붙어 있어서 네. 근데 항상 부탁을 하거든요.
0: 요즘에 네. 그 적립도 많아가지고
1: 네.
0: 또 다른 거 이제 같이 버무려서 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운전도 거의 안 한다고 해요.
1: 맞아요. And a lot of them don't read books, right? And they don't watch a lot of TV. 텔레비도 그렇게 안 본대요.
0: 맞아. 근데 미선배,
1: 네.
0: 그 텔레비라고 하잖아요.
1: 네네.
0: 그 텔레비라고 말하는 것부터 이미 젠지 탈락인 것 같아요.
1: 맞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0: 요즘 젠지는 TV 안 보고
1: 텔레비전.
0: 텔레비전. 오케이.
1: 네.
0: 쇼폼 영상이나
1: 네.
0: 그 빠르기도 민선배
1: 네.
0: 1.5배. 아니면은 2배. 그렇게 해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1: 저도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0: 진짜?
1: 저도 그 인스타 피드 볼 때요. 영상 같은 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엄지 손가락을 take your thumb and then 그 upper right corner 그 위쪽 왼쪽 코너 쪽에 꾹 누르면 2배 속도로 영상이 넘어가거든요.
0: 그냥 누르기만 해도 넘어가요, 민선배.
1: 네?
0: 그냥 진짜? 왼쪽 코너 아니어도 돼요.
1: 예. 네. 아니에요.
0: 그냥 꾹 누르면 돼.
1: 꾹 누르면 그 좋아요도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건 더블 클릭.
1: 그래요.
0: 젠지 호소인. 아우.
1: 나 진짜 해본다.
0: 진짜 해봐요, 민선배.
1: 진짜 해본다.
0: 해봐.
1: 네.
0: 그냥 꾹 누르면 돼.
1: 네.
0: 더블 클릭하면 좋아요 되는 거 아니면은 오른쪽 탭 더블하면은
1: 네.
0: 넘어가기 왼쪽 더블 탭하면은 뒤로 가기.
1: 계속 이거 올스타 계속 컨텐츠 올라와. 이거 어떻게 삭제하지?
0: 잠깐만.
1: 일단 부기 믿을게요. 부기 믿겠습니다. I believe you.
0: 에블레이 호스인데 올스타 올라온다고 어떻게 한다니. 그럼 안 되죠.
1: Now, another thing. They tend to switch jobs more often if they find a better opportunity rather than staying at one company for years. 직장도 한 곳에 오래 머무르기보다

0: 자주 옮기기도 한대요. 아 그럼 이건 좀 젠지 아니다 저는.
1: 아 그래요?
0: 네.
1: 아 그래 아, 안정적이 좋으니까.
0: 그렇죠. 전 좀 오래 있는 편이거든요. 네. 아 근데 부기가 젠지면 뭐 이때쯤 되면 뭐 다른 직장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기? 우리 얼마 됐죠?
1: 참고로 제가 촬영하면서 네. 여러 체험도 하고 네. 직장 같은 거 가가지고 알아보고 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자꾸 이직 준비를 하는데.
0: 네.
1: 이상하게 그 다음 불러주질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말이야. 분명 날 초청해서 갔는데 야,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루만에 질려가지고 부르지 않는다고.
0: 아,
1: 전 늘 계획은 있습니다.
0: 그쵸.
1: 실행하지 못할 뿐.
0: 네. 맞습니다. So we've talked about some things Gen Z, they tend to do less than previous generations, but there are also quite a few things they do more of. 자, 반대로 Gen Z들이 더 많이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쵸, 부기?
1: 아니, 그럼. 이 대표적으로 외식을 더 자주 한다고 해요.
0: 어? 나도.
1: 특히나 근데 아 근데 이거 민선배가 할지 모르겠다. 이제 서 있으면 무릎 아프니까.
0: 왜요?
1: 오픈런을 즐기거든요.
0: 어? 저도요.
1: 진짜?
0: 진짜. 저 광안리 살잖아요.
1: 아 맞다.
0: 완전 핫플이잖아요 광안리.
1: 그냥 근데 민수민이 형 슬리퍼 신고 슬슬 나가가지고
0: 맞아요.
1: 뭔가 네. 오플런 느낌보다 동네 마실 느낌 아닌가?
0: 저는 막 멋진 막 옷 입고 막 컬러운 스프레이 하고 막 나가서 막 줄 서고 저는 그냥 뭐 일어나자마자 하루 you know I take her to school 그냥 학교 근처에 카페 이런 데 너무 많아서 아 오늘 뭐 그냥 여기 샌드위치 먹어야지 라고 줄 서서 그냥 샌드위치 사요.
1: 근데 민선배
0: 네.
1: 뭔가 더 힙한 느낌이다.
0: 그쵸.
1: 막 꿀릴 거 아니고 이제 그냥 진짜 이렇게 동네 마실 줄 알고 요.
0: 맞아 맞아요.
1: A coffee please. Yeah.
0: 영어로 더 살짝 쓰고요.
1: 찌기 찌기 찌기 찌.
0: 네네네. Can I get that ciabatta sandwich right there? 네네네. 네. Extra mayo please.
1: 어 드러.
0: 어 느끼 나도 나 내일 나 이렇게 집어내야지.
1: 어 느끼.
0: Can you cut that in half please?
1: 아 너무 싫다.
0: 네.
1: 아무튼 이렇게 젠지들은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음흠. 맛있는 거 먹고 네. 사진 찍어가지고 인증하는 거 있잖아요.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And here's one more interesting one. They're more likely to live with their parents for longer. 부모님과 더 오래 함께 사는 걸 자연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젠지들이.
1: 이게 자연스러워 하기도 하면서
0: 네.
1: 나가고 싶어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니까.
0: 네.
1: 집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0: 맞아요.
1: 새 집도 못 가는데 지금.
0: 집도 비싸고.
1: 사람 좀 어떻게 구하겠어.
0: 그쵸. 네.
1: 분기 좀 지워주세요. 민섭.
0: 진짜. We understand. 이거는 이해 충분히 됩니다.
1: 맞아.
0: 이해 충분히 됩니다. 네. 부기도. 아 부기는 나왔잖아요. 둥지 나왔잖아요. 그쵸.
1: 저는 둥지는 나왔지만
0: 네.
1: 시청에 갇혀있는 것처럼. 시청에 있다 보니까
0: 네.
1: 이게 나왔는데 계속 일하는 느낌이어서.
0: 혹시 우리 저 부산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방금 들었죠. 부기가 갇혀있대요. 시청에서
1: 네. 다들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0: 지금 우리 시청에서도 우리 방송 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 아, 그럼요.
0: 네. 그래서 부기가 갇혀 있다고 해서 He feels trapped.
1: 우리
0: 부기 feels trapped at City Hall.
1: 우리 멋진 주무관님들이 갇혀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열심히 일해라. 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오늘은 뭐 우리 뭐 부정문에서 그럼 사용하는 뭐냐면 우리 나도 나는 아니야.
1: 나도
0: 안 그래 막 이렇게 말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여기 이 부정문에서 사용하는 그 neither과 either도 있습니다.
1: Neither.
0: 네. 그래서 앞 사람이 부정문을 말했을 때 나도라고 할 때 me neither.
1: 부정문으로 말했을 때는
0: 네.
1: neither.
0: 네. 그래서 나 현금 많이 안 써. I don't use much cash these days. 그럼 부기가
1: me neither.
0: That's right. 나도 안 써라고 이렇게 말하죠. 네. 근데 비슷한 뜻으로 either는요.
1: either.
0: 뭐 어느 쪽이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문에서 either는 보통 문장 맨 뒤에 옵니다. 네. 그래서 나도 현금 안 써. I don't use cash either.
1: I don't use cash either.
0: 네. 근데 이 either가요. 네. Either라고도 발음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네.
1: Idol 약간.
0: 네, either. Idol이 아니고 either.
1: Either.
0: Right? 네. It's your choice. Missile, missile, right? It doesn't matter. It's your choice, right? 네. 그래서 나도 책 많이 안 읽어. I don't read much books either. 이라고 할 수 있죠. 네.
1: 오, 이제 한국인들은 민선배.
0: 네.
1: 니가 많이 오잖아요.
0: 맞아 맞아.
1: 니가 앞으로 많이 오니까.
0: 네.
1: 그래서 니들은 앞으로 오고 이들은 뒤로 간다는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죠?
0: 그런
1: 니가 이렇게 많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니들.
0: 네. 일단 네가라고 이렇게 센텐스를 시작하면 북이 일단 조금 세게 나오거든요. 네. 일단

0: 물으면 민수 그러면 유명한 광안리 사우나 가보심?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1: 어?
0: 저는 광안리 사우나 가볼 필요 없습니다. 집에 사우나가 있으니까.
1: 진짜?
0: 집에 사우나랑 욕조가 있습니다.
1: 아 뭐야 뭐야 뭐야. 아이 그럼 맛이 다르지 민선배. 사우나 가서 하는 거랑.
0: 아 똑같아.

0: 얘는 죽여 먹을 겁니다.
1: 어, 저 은근히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북이. 네, 너튜브 여기서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0: 오케이, 북이 TV를 눌러주세요.
1: 자, 북이 왔습니다. On Monday, you know that means time for 북이 퀴즈. 요!
0: 북이 퀴즈.
1: 기록. 죄송해요. 물 마시려고 했는데. Sorry, sorry.
0: 미선배 타이밍.
1: Sorry.
0: 좀 상처받았어. 아이 우리 같이 하는 거잖아.
1: I'm thirsty. 오케이. Okay?
0: 나도 물 마시고 싶다. 우리 아무튼 요즘에 젠지들의 특징 중 하나죠. 나 요즘 TV 거의 안 봐.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1: Alright. So 나 요즘 TV 거의 안 봐. In English, how do you say that? Mm-hmm. A. I barely watch TV these days. B. I barely look TV these days. Mm-hmm. Or C. I barely see TV these days. 네. 자, 그래서 TV를 본다라고 말할 때 A. watch TV입니까? B. look TV입니까? Or C. see TV입니까? 그 차이죠. 자,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아,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여러분 퀴즈 참여 가능하고요. 퀴즈 맞추신 분들 중에 몇 명 2부의 문자 요정에 뽑아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참여해주세요.
1: 네. Alright, let's get i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나의 쇼 좀 보시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왜 항상 월요일은 제 카메라가
1: 카메라가 이상한 것 같은데.
0: 우리 일단 그 앵글 밖으로 나갔었거든요.
2: 지금 우리 너튜브 화면에 그겁니다. 그 러시아에서 그거 계속 열면 그 나오는 인형 있잖아요. 그 이름 뭐죠?
1: 네네네. 내 순간 네. 그 내시우죠 민섭이 어깨비 올라가 있는 줄 알았어.
0: 다시 정상화가 되었어요.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1: 진짜 등급을 된 줄 알았대.
0: 아무튼 Weather Fairy's back. 날씨오적인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부기도 좀 이제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1: 오 진짜?
0: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I told you it will start getting cooler this week, didn't I?
2: 자, 날씨 오시면 일단 네. 방송에서는요. 네, 내가 그렇게 말했지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네. 좀 그렇습니다.
0: 네. 네. 그렇죠. 근데, 제 말대로 됐어요. 시원해졌습니다.
1: 간만에 지금 맞아가지고 신났어.
0: 아 근데요 부산 한정입니다. 부산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요.
1: 아, 그래,
0: 부산
1: 그래요?
0: 한정. 네 덕유산 잘 모르겠고요.
1: 아 덕유산
0: 네, 부산 한정입니다. 아 자 이제 더워질 가능성 우리 두둥님 날씨 오정 어디 갔어? 덥네. 아 부산 한정이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더워질 가능성은 희박하고 시원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1: 진짜?
0: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e heat anymore. 일단 우리 부기 기준으로요. 부기 체감온도 어땠나요?
1: 제 체감온데요. 네. 오늘 그래도 약간 겨드랑이 좀 시원시원했거든요.
0: 네네네.
1: 바람이 불어가지고 체감온도 한 29도 정도?
0: 네네네.
1: 된 것 같습니다.
0: 29도. 나쁘지 않네요.
1: 그죠.
0: 우리 낙지언니님 날려 말씀이 맞을 때도 있군. 낙지 그렇게 안 봤는데.
2: 우리 닥터슴이 말합니다. 나 이 말 너무 오랜만에 듣는데 딱 이 상황이 맞습니다.
1: 뭐야.
2: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습니다. 진짜. 이거 영어로
0: 표현했거든요.
2: 이 영어로도 표현이요. A broken clock is 네. right twice a day.
1: 오, 네. 근데 민섭이 날씨도 1년에 두 번 맞잖아. 시계를 하루에 두 번 맞는데.
0: 두 번 틀리는 게 아니고 두 번 맞는 거. 그걸, 알겠습니다.
1: 네. 너무 안 좋은 거 아닌가.
0: 또 이제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 내일의 날씨를 좀 알려드릴 텐데요. 내일은
1: 오늘보다
0: 더 시원해지겠습니다.
1: 야. 진짜? 네.
0: So tomorrow, the low will be 20 degrees, 3 degrees lower than today, and the high will be 31 degrees, same as today. 최저 기온이 오늘보다 3도가 낮습니다. 20도로. 그리고 하루 종일 구름 한 점 없이 bright and clear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 그조차도 시원하겠습니다.
1: 진짜?
0: 네, 구름이 없어도 시원한 하루가 되겠다.
1: 진짜?
0: 그래서 fall is right around the corner, so it's time to organize your wardrobe. 옷장 정리 이제 슬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근데 오늘 날씨가 신나서 그런가
0: 네네네.
1: 평소보다 목소리를 더 내리 까는 것 같아요.
0: 아니 오늘 좀 잠겼어요.
1: 아 잠겨서 그런 건가?
0: 자고 온 거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1: 근데 지금...
0: 머리 세팅 잘했고요. 자고 오지 않았습니다.
2: 근데 살짝 I'm a little worried 네. 걱정되는 게 이게 겨울 되면 북이 이제 그 갈매기들 다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네요.
1: 있으면 겨울 되면 갈매기들 오히려 돌아오는 겁니다.
2: 아 그래요?
1: 겨울 철시.
2: 다행이다.
1: 겨울에 아이다. 왔다가 이제 봄 되면 가는데
0: 네네.
1: 부기는 계속 있죠. 날지가 못해가지고
2: 눈치가 없네 부기가.
1: 아, 갑자기 슬퍼졌어.
0: 자, 그래서 오늘의 English

0: expression이 있는데
1: 아직도 안 했어요.
0: 아 끝났어요. 아. 끝나지 않았어요. 이거 또 반복되는 건데요. Right around the corner입니다. 이제 코앞에 다가온, 머지 않은 이런 뜻인데 예문으로 fall is right around the corner, so it's time to organize your closet for the new season. 가을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으니 새 계절을 맞이하여 옷장 정리를 할 시간입니다. 와!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1분만 더 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ercise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700th floor observatory.
1: 네.
2: Observatory!
1: 자, 화면에 아예 없는 날씨 요정으로도 수고했습니다. 아,
0: bye!
2: 날씨 요정 어디가? 이쁘네, 이쁘네.
1: 북이야, 우리가 올스타에서 손흥민, BTS, 북이,
2: 렛츠고!
1: 이거 한지가 지금 몇 년째야? 26년도 지금 검색어 순위 지금 몇인지 한번 보자. 자, 보자. 북이. 이봐, 이봐, 이봐. 이거 뭐야, 이거. 봐봐, 북이. 부종으로 인하여 부은 상태를 말한다. 이거 북이가 부은 거 말하는 건가?
2: 아니 선배, 그게 아니라 대만 가서 팬미팅도 하고 우시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올스타하고 지금 글로벌 해져가지고 6개월 뒤 스케줄이 지금 벌써 잡히고 있어.
1: 아, 인정 인정. 우리 북이 작년에 뭐 상도 많이 받았고 대만 팬미팅도 하고 진짜 대박이었지. 그럼 북이야, 올해는 뉴욕, 뭐 할리우드? 올스타로 더 글로벌 해줘보자고, 북이.
2: 아, 너무 좋아. 아, 맞아 맞아. 내가 민선비한테 말 많다고 맨날 이거 불이는 잡히긴 하지만 우리 부스타들하고 더 소통하고 더 재밌게 한번 나눠볼 테니까 어떻게 민선비, 북이랑 나눠놓을 준비됐어? 팔로우 팔로우 미. 렛츠고.

0: Jimin, BTS.
1: Boogie?
0: Let's go!
1: Busan이 있었던 게이트로 만족할 수 없다. 글로벌 넓을 대체를 꿈꾸는 야망갈매기 보기에 글로벌 성장 대환장 어드벤처 프로젝트.
0: That's right. 전 세계 입덕을 유도할 미래의 글로벌 슈퍼스타 야망갈매기 보기를 키우는 성장 훈련소 올스타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그냥 훈련소가 아닙니다. 매너부터 배운다.
1: 매너스 메이커스 시글.
0: 상황별 영어도 챙긴다.
1: 시츄에이션 잉글리시 집중.
0: 글로벌 감각은 필수.
1: 글로벌 센스. 오케이.
0: 문화 이해도 풀 세팅.
1: 컬처럴 디피컬트.
0: 올스타 엔터테인먼트 철저한 매니지먼트 아래 부기가 매주 레슨을 잘 받고 있습니다.
1: 어, 오늘은 야망을 잘 살리셨네요, 민 선배.
0: 네.
1: 저번주 야만해가지고.
0: 또 하지 마.
1: 네. 너무 재밌었는데.
0: 어, 근데 부기 저 뭐지? 이 우리 모니터 코멘트가 하나 들어왔거든요.
1: 어, 뭐래요, 뭐래요, 네. 뭐래요?
0: 모니터 코멘트로 하게 우리 집에 듣고 있는 하루의 코멘트입니다.
1: 아,
0: 아빠 근데 이 뭐지? 손흥민 BTS 시작할 때 부기 뭐라고 해? 뭐냐면
1: 부기 뭐라고 해?
0: 부자지 쇼쇼쇼쇼쇼 만족할 수 없다. 부산시 쇼쇼카레를 만족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들린대요. 하루가
1: 하루야 그 이어폰을 좀 종물로 바꿔. 좀 잘 들릴 거야.
0: 좀 옛날 거로 쓰고 있긴
1: 아,
0: 있는데
1: 네. 그게 그 해상도가 안 좋아가지고
0: 네.
1: 분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미드레인지를 좀 더 올려볼까.
0: 그래서 부기가 또박또박 한번 읽어주세요.
1: 알겠습니다. 네. 부산시 소통 캐릭터로 만족할 수 없다.
0: 네.
1: 글로벌 대세를 꿈꾸는 야망갈매기 부기의 글로벌 성장 대원장 어드벤처 프로젝트.
0: 하루에 잘 들었지?
1: 하루야 잘 들었니? 다시 할까?
0: 아니요 너무 만족합니다.
1: 어,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0: 자 렛츠 겟 잇. 오늘의 미션은 어떻게 됩니까?
1: 한 잔, 한 조각, 한 켤레 영어로 세워봐.
0: 어, 이 미션은 우리 안 했나?
1: 그러게요. 근데 우리가 숫자 세는 것도 있었는데
0: 네.
1: 이게 뭔가 한 잔, 뭐 한 조각 이런 식으로는 안 세운 것 같거든요.
0: 맞네.
1: 아 근데 또 이 부기가 이 숫자에 강한데 말이지.
0: 그쵸.
1: 알잖아요 그쵸. 뭐
0: 계산은 빠르잖아요 부기.
1: 우리 그 돈 세는 것도 좀 잘했잖아요. 근데 이거 수량 세는 거 원투 쓰리 뭐 이거 알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수량 표현까지 배워야 되는 건가?
0: 아 근데 원투 쓰리로만

0: 다 쓸 순 없죠.
1: Okay, one please. Two please. Two cake please.
0: 아,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하긴 하는데. 오, 그래도 제대로 배워 봅시다.
1: 아, 그치 그치. 그래도 뭔가 시킬 때가 민선배가 저기 광안리에서 늦게 시키는 것처럼 하려면은 잘 알고 있어. Oh, please. Coffee of cup. Yes.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잖아. 그렇죠?
0: Excuse me. Light on the mayonnaise please. I'm on a diet.
1: 어, oh.
0: 나 이거 내일 써야겠다. Oh. 여러분 좀 좀 덜 달라, 좀 얇게 발라달라 할 때 light on the
1: light
0: mayonnaise.
1: On. 네. 그 뭐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예?
0: 부장님이 어디 가서 올스타 호스트라고 하지 마세요.
1: 저, 부장님 잘한다.
0: 이제 안 할게요.
1: 아, 이제 안 할게요.
0: 부장님 이제 안 할게요. 그래서 this is actually something that can be pretty confusing for a lot of Korean learners, right? Those learning English. 이 부분이 영어로 공부하는 한국인들이 좀게 헷갈리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1: 아, 좀게요?
0: 네.
1: 아, 좀게 헷갈리지.
0: Now, in Korean, we naturally use different counting words depending on what we're counting. Now, English works a little differently. So simply knowing the number isn't always enough. 네, 영어에서는 무엇을 세느냐에 따라 사용하는 표현이 달라지거든요. 그 부기처럼 맨날 one, two, three, 뭐 four, five 이렇게까지만 계속 쓸 수는 없어요.
1: One coffee and three sandwich.
0: three sandwich.
1: 어,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커피 어, 하나에.
1: 발라발라 심플리스. 씬 소스. 얇게 발라주세요.
0: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1: 네. 아 근데 민선배 말처럼 이거 알아두게 되면은
0: yes.
1: 실제 영어로 이렇게 주문할 때 가도 물건 살 때도 이렇게 민선배처럼 멋있게 주문할 수 있긴 하겠다.
0: Absolutely. So you'll hear and use you know these words all the time, like when you're ordering food or drinks, shopping, or just talking about everyday things.
1: 좋아 좋아 좋아. 이 숫자에 강한 북이 오늘 영어 수련이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Oh, I like your attitude, Boogie.
1: Yo, yo.
0: 나 지금부터 저의 메소드 연기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요.
1: 시작부터 쉽지 않은 걸.
0: 네, 메소드 연기까지. 네.
1: 좋습니다.
0: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고 싶은지 영어로 여러분 한번 맞춰보고요. 우리 부스타들 아시겠죠? 부기도 아시죠?
1: 알겠습니다.
0: 네. So, watch my acting and listen to my acting and guess what I'm trying to say. 자, 문제 나갑니다.
2: desert right now. Oh my gosh, I'm so thirsty. I could really use a drink. Oh, oh my mouth is so dry. 물, 물.
1: 민선배, 정수기 바로 옆에 있는데요.
2: 어, 그래. 알겠어.
0: 자, 여러분, here's a question. How would you say 물 한 잔 주세요? 애닝글.
1: 물 한 잔 주세요.
0: 아니, 임 작가님, 왜 여기 메소드 연기가 필요했죠?
1: 이거는 작가님이 그냥 우리 민선이 농락한 거다. 이거 그냥 한번 시켜본 것 같아.
0: 근데 진짜 이게 항상 사막에서 나오는 장면에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1: 맞아요.
2: 물.
1: 민선이 왜 그런지 알아요?
0: 왜요?
1: 이게 목에 수분이 없으니까.
0: 맞아요.
1: 쩍쩍 갈라져서 그런 거야.
0: 이게 여러분 method acting 아닙니까? 메소드 연기. 작가님, are you satisfied? Is this enough?
1: 그래서 보기가 뭐라고요?
0: 자, 여러분 물 한 잔 주세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뭐라고 할까요?
0: A. Please give me a bowl of water. 우리 일단 오케이 받았다, 임 작가님은. B. Please give me a glass of water. Or C. Please give me a bottle of water. 자, 여러분 물 한 잔 주세요. 이거 영어로 뭐라고
1: 한
0: 할까요?
1: 잔.
0: 한 잔입니다.
1: 한 잔.
0: 네. 자, 지금부터 정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리. 근데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퀴즈에 샵 9050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여러분 퀴즈 참여 가능합니다. 자, 부기!
2: 물 한 잔 주세요.
1: 아, 근데 너무 익숙한 단어가 보여가지고
0: 네.
1: 보또로 뭐 보또. 어때요?
0: Bottle of water.
1: 보또로 뭐 보또. 네. 있잖아. 이게
0: Bottle
1: 너무...
0: of water.
1: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물 한 병이잖아, 한 병.
0: 오! 확실해요.
1: 아, 그럼, 그럼, 그럼.
0: 네.
1: 이거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0: 네.
1: 이제 귀에 딱지 매길 도로 들어서 네. 물 한 병에서 bottle of water 이거 많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거 많이 하세요? 영국식 표현이랑 네. 미국식 표현할 때
0: 맞아요.
1: bottle of water 이거랑
0: a bottle of water.
1: A bottle of water. 아무튼 그렇게 있고 물 한 잔이니까
0: 오늘 분명히 영국 대사관에서 연락 온다.
1: 아! 아, 제가 그랬지 민선배가 그랬어요.
0: 자, 그래서

0: ABC. Bowl of water, glass of water, bottle of water. 일단 정답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부기의 정답은요?
1: 바로 B. Please give me a glass of water. 어. 아 잠깐만. 땡이야 둥둥댕이 뭐야?
0: 맞습니다. Please give me a glass of water. 네, 자 우리 너튜브 채세 우리 낙지현님 glass of water 맞췄고요. 우리 루루프님도 a glass of water. 근데 루루프님이 연기 때문에 저도 목말라요라고 하네요.
1: 물 한 잔 하고 오세요.
0: 진짜 보 우리 청취자분들도 제 연기 때문에 목마르기 시작하면 일단 나 진짜 연기 진짜 잘했다.
1: 아 진짜 진짜. 네. 이제 민선배 이제 영방 그만두고 연기자로 거듭나는 건가요?
0: 진짜 할리우드 진짜 지금 갈까 말까 합니다.
1: 할리우드 네. 아니고요.
0: 아 바로 할리우드. 네. 자, please give me a glass of water. A glass of water가 물 한 잔이거든요.
1: Glass.
0: 네. 어 근데 cup of water도 할 수 있잖아요.
1: 맞아.
0: 네. 근데 cup하고 glass는 무슨 차이일까요?
1: 나 알 것 같지?
0: 뭐 뭔데요?
1: 글리스는 유리.
0: 오.
1: 컵은 종이컵.
0: 오. 그렇게 될 수 있죠. 글라스면 투명한 유리잔이나.
1: 뭔가 그런 느낌이야.
0: 네, 그런 말하죠. 그래서 glass of water도 되고, 네, cup of water도 되긴 되는데, 근데 또 항상 glass에 들어가는 음료도 몇 개 있습니다. 아시죠? Please can I get a glass of wine?
1: 오.
0: 네, cup of wine 아니고요, 저 glass of wine이라고
1: glass 하잖아요. Glass of wine.
0: 네네네. Or a glass of whiskey라고도 할 수 있죠.
1: 오.
0: Cup of whiskey, but glass of whiskey.
1: 네. Glass of whiskey.
0: 왜 나 술만 말하지? 술밖에 생각이 안 났어.
1: 근데 약간 네. 그 그런 느낌이잖아요. 투명한 네. 크리스탈 잔에
0: 네네네.
1: 얼음 딱 넣어가지고
0: 네.
1: 그렇게 따라 마시는 게. 술이 많긴 해요.
0: 맞아요.
1: 오렌지 주스를 그렇게 마시진 않잖아.
0: 그렇죠, 그렇죠. Glass of orange juice? Oh no, that works. Can I get a cup of orange juice or glass of orange juice? That works. 근데 컵은요, 손잡이가 달린 뭐 찻잔이나 뭐 머그잔 주로 따뜻한 음료를 다 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glass of coffee라고 말 절대로 안 하거든요.
1: 오.
0: Can I get a glass of coffee?
1: 그때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아요.
0: 네, Can I get a glass of tea? 이렇게는 말 안 돼요. 항상 오. 컵이라고 합니다.
1: 어, 맞아, cup of tea.
0: 네, cup of tea.
1: Cup of tea. 이거 많이 들었어.
0: 그렇죠. 네.
1: Cup of tea.
0: 그리고 a bottle of water. 물 한 병이죠. 맞아. 네.
1: A bottle of water.
0: Bottle of water. 네, 잘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계속 연기 시킨다 오늘.
1: 네. 좀 많이 나갈 것 같은데요.
0: 이거. 자, 다음 퀴즈는요.
1: 큰일이다.
0: 애교 연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 누구의 애교죠?
0: 자, 일단 저 애교라고 하는데
1: 아우!
0: 일단 오늘 이번에 이 메소드 연기 장난 아닌 게 저 프롭까지 갖고 왔거든요. 이거.
1: 근데 민재 내가 쓰는 민선배의 메소드 연기는 매를 부르는 메소드. 아, 이게 뭐야?
0: 나 귀여워.
1: 아, 충격적이야. 민선배 머리 새싹이 폈어요.
0: 이게 저의 그 여기 이마에 빈데 노안이 보인다. 잠깐만. 네, 살짝 내리고.
1: 그렇지 안 가져왔네요.
0: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애교 연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 커플의 대화를 잘 듣고 여러분 맞춰보세요. 자, 부기가 상남자 역할을 하고요.
1: 저는 좋아, 좋아.
0: 애교 여친일 겁니다. 네, 우리 낙지님 나갈까?
1: 네. 낙지님 그럴 때는 그냥 눈을 감고 소리만 들으세요.
0: 일단 그거는 자기 초이스입니다. 네. 자, let's listen to this couple's conversation and see if you could guess the quiz question. 자, 문제 나갑니다.
2: Honey, you know I've been wanting to come to this huge cafe forever. 아, 여기 카페 진짜 와보고 싶었죠. You're the best. I love you.
1: 마마마 그 먹고 싶은 거 다 시키라.
2: I heard this place is famous for its cakes. 어 자기야 자기야. 아 깨꾸 두 조각 먹어도 돼? 아니 아니 깨꾸 한 조각만 먹어도 될까? 아 자기 한 입 나 한 입.
1: 아이 마마 니 다물아 그냥 돈 니가 낼기다 이가. 근데 그 쟤만 혼자 먹어 내는 안 묻기다.
2: 근데 여자친구한테 마가 무슨 말이야?
1: 거울 봐라.
0: 자, here's the question, 여러분. Your girlfriend sees a delicious-looking cake. How would she say, cake 한 조각 먹어도 돼? In English.
1: 오. 네.
0: cake 한 조각 먹어도 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A. 여기서도 계속 연기하라.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작가님이 계속 시킵니다. 네, 여기. A.
2: Can I have a slice of cake?
1: 아, 느끼해.
0: B.
2: Can I eat one cake piece, please?
1: 어, 당신입니다.
2: C. Can I have one cake? I promise I'll share.
1: 어, 갈비살도다.

0: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아 나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진짜.
1: 하루야 하루야 잘 보고 있지.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번다. 하루야 잘해라. 우리 아빠한테 마사지 좀 해주라. 안마 좀 해드리고.
0: 부장님 저 이렇게 방송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못 참아서 처음 보는 사람들 문자 보내고 있거든요.
1: 아 뭐라고요?
0: 네 일단 다행히 칭찬 문자가 오긴 왔는데 아. 분명히 지금 들어와서 뭐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1: 아 나간 사람 몇 명 있을 거예요.
0: 네, 자 근데 처음으로 네 너튜브에 보는 처음으로 꽃담님이 네, 꽃담님이 문자 보냈습니다. 크크크 항상 쇼츠만 보다가 라이브 처음 보는데 두 분 참 재밌게 아. 노시네요. 크크크
1: 그럼요.
0: 근데 이거 그 말이죠. 이거 아 두 분 참 재밌게 노시네 이게 아. 뭐다. 두 분 참 재밌게 노시네요.
1: 약간 궁금한 이거 음성으로 보내주세요. 어떤 네. 어감인지
0: 음성으로 부탁합니다.
1: 저희가 늦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말이야.
0: 자 그러면 케이크 한 조각 먹어도 돼. 이거는 영어로 뭐라 할까요? 네. 자 A는 slice of cake였고요. B는 one cake piece였고 or C one cake입니다. 네. 일단 북이야.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케이크 한 조각.
1: 한 조각.
0: 네, 한 조각.
1: 아 근데 이거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피스 오브 케이크.
0: 오.
1: 근데 여기 피스 오브 케이크 왜 없죠?
0: 피스 케이크 아니고 원 케이크 피스라고 했네요.
1: 그러니까 원 네. 케이크 피스. 그럼 이건가? 그러면 나는 B. Can I eat one cake piece, please?로 가겠습니다.
0: 이걸로 갈 거죠?
1: 피스니까 피스.
0: 이걸로 갈 거죠?
1: 예, yeah, 피스.
0: 자 잠깐만. 이 땡 할 때 어느 땡 할 때 부장님
1: 잠깐만,
0: 이거
1: 잠깐만.
0: A입니까? B입니까? 잠깐만. C입니까?
1: 땡이라고? 아니야.
0: 네.
1: 아우! 아니 아,
0: 낙지현님이 A라고 하네요.
1: 아우 다 틀렸어?
0: 아 낙지현님이 A가 이 키보드에 A가 아니고 아, 정답이 A라고 하는 겁니다.
1: 아 정답 A라고 한 거예요?
0: 자 정답 A 맞습니다.
1: 뭐야?
0: 네, slice of cake라고 하죠. 네, 오? 케이크 한 조각은 slice of cake. 근데 부위가 piece of cake라고도 많이 쓰긴 써요.
1: 맞아.
0: 케이크 한 조각을 케이크 piece 한 of 조각. cake라고 하는 분들도 꽤 있긴 있죠. 네, but slice of cake 한 조각을 말할 때 slice of cake. 왜냐면 케이크도 조각으로 팔고 또 케이크 모양을 비슷하게 먹는 음식도 있잖아요.
1: 피자.
0: 피자도 slice of pizza라고 합니다.
1: 네.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게? 피스랑 슬라이스랑?
0: 피스는요 뭐에 한 이렇게 아 이거 조각은 아닌데 조각은 이렇게 모양 있는 조각 말하잖아요.
1: 네. 모양 있는 조각.
0: 근데 한 예를 들어 나 이렇게 빵 하나에 그냥 조그만 이렇게 뜯어갔어. 어디? 그게 piece of bread라고 되잖아요.
1: 아 그러면은 우리 생각하는 그 삼각형 모양이 아니라
0: 네네네.
1: 그냥 포크를 한 숟갈 떠도
0: 그쵸
1: piece of cake 되는구나.
0: 그쵸
1: 근데 네. 이렇게 딱 모양 이쁜 그 조각 케이크를 보려면은
0: 보통 슬라이스 케이크라고 케이크? 하긴 하죠. 네. 삼각형 모양으로 떼가면 네. 떼가면 슬라이스 오브 케이크. 그때 삼각형 모양은 무조건 슬라이스라고 뭐죠? 많이 합니다. 네.
1: 이게 원형을 이렇게 착착착착 잘랐다면은 슬라이스.
0: 부장님 질문은 못 이해했어.
1: 아 왜요? 뭐라고 했는데요?
0: 그때 때문에 뭐 헷갈려.
1: 때가
0: 무슨 말이지?
1: 때려올 것 같아요.
0: 그래서 일단 뭐 먹어도 돼? Can I have? 라고 하죠.
1: Can I have?
0: 네, 그럼 케이크 한 조각, 국이 케이크 한 조각 먹어도 돼?
1: A slice of cake?
0: Can I have a slice of cake? 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잘했어요. 자, 다음으로 이거는 연기 아니에요.
1: 연기 아니에요.
0: 너무 다행입니다.
1: 너무 살았다. 여러분 살았습니다.
0: 네. So this time, imagine the situation. 여러분 이번에는 머릿속에 상황을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답해주세요. So in today's opening, we talked about how Gen Z reads fewer books these days. So Gen Z Boogie is at a bookstore. 자 여기부터 상황됩니다. 이게 상황하면 됩니다. Boogie's at a bookstore. He picks up two identical books and goes to the checkout. 자 Boogie가 서점에 갔어요. 네. 민선배용, 부기용 이렇게 같은 책 두 권을 딱 집어서 계산대로 갔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이 책 두 권으로 할게요.
1: 두 권은 머리 쓰는 두 권 말하는 건가요?
0: 네네. 네.
1: 권수 두 권을 얘기하는 건가요?
0: 왜 그러면 권 나 처음에 말했던 권에 왜 안 고치고 왜 마지막에 권을
1: 민선배에게 한 번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0: 이 책 두 권으로 할게요. How would you say that in English?
1: A.
0: I'll take two double books, please. B. I'll take

0: two prints of this book. C, I'll take two copies of this book. 네. 자, 이거는 좀 살짝 어렵다.
1: 아, 네. 근데 뭔가 유추해 보면은 더블북이네, 더블북. 약간 묶어 더블로 가 이거 이런 느낌이잖아.
0: 그래서 더블 두 같은 책이니까요, 그렇죠?
1: 뭔가 책이랑 더블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0: 네, 이 책 두 권.
1: 두 권이니까.
0: 으로 주세요라고 말할 때.
1: 뭔가 인쇄된 거니까.
0: 네, 그래서 two double books라고 합니까?
1: No. 아니,
0: two prints라고 합니까? Or two copies라고 합니까?
1: 내는 민정백 프린트나 네. 커피일 것 같긴 하거든요.
0: 어, 커피.
1: 커피스.
0: 커피가 아니고 커피.
1: 커피.
0: 네.
1: 카피나 프린트. 왜냐면 책이 인쇄된 거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카피는 또 복사한 거잖아.
0: 오.
1: 인쇄냐 복사냐.
0: 오.
1: 보통 인쇄물이라고 많이 하는데 말이지.
0: 네.
1: 아 근데 책을 또 여러 번 뽑으려면 그걸 또 복사한 거란 말이지.
0: 보기 왜 이렇게 시간을 지금 때우고 있어요 지금.
1: 저 결정했습니다.
0: 네 정답은요.
1: B로 가겠습니다.
0: B.
1: 프린트 오브 더 북.
0: 부장님 A라고 했죠? 이게 도레미파실 도레미파
1: 나 C! C! 아 C로 바꿀게
0: C?
1: C!
0: C는 이건데
1: 아니 잠깐 그렇게 된다고요?
0: 자 정답은 C 맞습니다! 맞습니다 부기도 맞췄고요 우리 닥터수님도 아 닥터수님은 C? 라고 물어보네
1: 아 물어본 거였어요?
0: C?
1: 아 정답이 아니라?
0: 물어보네요 네 물음표 때문에 이거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1: C인가?
0: 네 우리 황성관님도 정답은 C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A copy of a book 한 권을 A copy of a book 이라고 합니다
1: 카피가 맞구나
0: 그래서 두 권 으로 주세요라고 부탁할 때 I'll take two copies of this book. 책이나 신문, 뭐 서류 등 이게 권 또는 뭐 부 복사본을 내 세는 단위로 copy, copies라고 씁니다.
1: 맞네. 복사해서 나온 게 책이니까.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지? 그 스텝한테 뭐 이거 뭐지? 그 원고 뭐 하나 더 부탁할게요. 네.
1: 원고.
0: 네. 그래서
1: 원고 한 번 부탁할게요.
0: 네, please give me. 부디 따라하세요. Please give me.
1: Please give me.
0: 네, 원고는 스크립트라고 하거든요.
1: 오, copy of script.
0: 오! 진짜 잘한다.
1: 그럼 이제 잘한다. 보통 우리 이제 한국인들은 네. 이거 프린트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원래대로는 copy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0: Can you make a copy of this? 그쵸? Can you make a copy of it? 이미 있는 거를 복사하는 게 copy라고 하는 거죠.
1: 새로 뽑는 거는 프린트.
0: 프린트라고 하죠. 네.
1: 오케이.
0: 부기. Thank you. 네.
1: 그럼 이런 것도 확실하게 알려드려야지.
0: 부기가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줬네요.
1: 그럼.
0: 네. 또 우리 청취자분들 질문이 왔습니다. 우리 만두님이 물어보네요. 라면 한 젓가락은 영어로 뭔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1: 한 젓가락?
0: 네. 이렇게 라면에 쓰는 젓가락을 이 그 한 세트를 물어보는 거죠. 네.
1: 한 젓가락.
0: 한 입.
1: 이렇게 한 젓가락 하잖아요. 한 젓가락.
0: 뭐 can I get a bite?
1: Can I get a bite?
0: 라고 하죠.
1: 네. Stick of a bite인가?
0: A bite of the ramen. 근데 or can I have some ramen? 이렇게 부탁할 수 있죠. 네. 근데 보통 나 한 입만.
1: 한 입만.
0: 이렇게 하는 거예요. Can I have a bite? 앙 할 때 그 bite.
1: Bite 앙.
0: 소리가 좀 이상했다. 네.
1: 나 미소를 따라군데요.
0: 자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participation. 자 이번에는요 문장 순서가 바른 것을 골라주면 됩니다.
1: 어렵다. 좀 머리 아프다.
0: 자 다음 퀴즈 나갑니다. So Boogie, you're in the situation. You've lost your socks and you need to buy a new pair. Okay. Which sentence is correct? 방금 이해했죠? 자 여러분 일단 부기가 이 양말 뭐라고 하지? 한 켤레를 네, 잃어버렸어요. 네, 부기가 새로운 양말을 사야 됩니다.
1: 오호.
0: 그래서 일단 앞에 가서 이렇게 부탁하죠. A. I need a pair of socks. I need a pair of socks of new. I need a new pair of socks. Or C. I need a new pair. 이 뭐야 잠깐만.
1: I need a new pair of 이거 약간 간장공장 느낌인데 이거
0: 제가 저도 헷갈린데 우리 여러분
1: 이게 너무 어렵다
0: 우리 청취자분들 얼마나 헷갈릴까 다 A 이게 양말 새로운 한 켤 새 양말 한 켤레 주세요 A

0: Hey, I need a pair of socks new. B, I need a new pair of socks. C, I need a new a pair of socks. 아 이렇게 헷갈린다 내가 어. 헷갈린다.
1: 왜냐면 정답이 있는 건 맞죠?
0: 네, 정답이 있긴 있는데 낙준이 응? 저도 응?
1: 좋아.
0: 자 일단 보기 이거는 틀려도 봐줄게요.
1: 아 하지만 보기 맞추고 말겠습니다.
0: 어 진짜?
1: 그럼.
0: 어 보기고.
1: 저는 B로 가겠습니다.
0: B?
1: B.
0: B?
1: 와!
0: I need a new pair of socks.
1: 그치. 누가 앞으로 와야지.
0: 맞습니다. 그래서 양말 새로 새 뭐라고 한국말 어떻게 부탁해요 이거?
1: 뭐 새 새로운 양말 한 켤레 부탁드립니다.
0: 그죠. 새로운 양말 한 켤레 부탁드립니다. 그쵸, 뭐. I need a new pair of socks. 자, 여러분 이 뭐라 그러지? 양말이나 신발, 장갑, 안경 이런 거 이 바지도 있잖아요.
1: 바지.
0: 이게 두 개 있잖아요. 뭐에?
1: 그쵸.
0: 그쵸. 그래서 이 세트를 뭐 이렇게 그 한 세트 이루는 물건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A pair of를 쓰는 거예요.
1: A pair of.
0: 그래서 양말
1: 짱이니까
0: pair. 네. So a, 양말은 a pair of
1: socks.
0: 신발은 a pair of
1: shoes.
0: 장갑은요?
1: Glove.
0: A pair of
1: glove.
0: 그렇죠. 뭐 안경은 a pair of
1: glasses라고
0: 하죠. 바지는요? 바지는 이 다리가 들어간 그 두 개 있잖아요.
1: 그렇죠. 아, 바지는 그래서 두 개구나.
0: 네, 그래서 a pair of
1: pants.
0: Pants라고 합니다.
1: 오.
0: 네.
1: 아, 다리가 두 개 들어가서.
0: 그렇죠.
1: 이것도 배우리라고 하는구나.
0: 네, 우리 루루프님 민수 DJ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북이 너무 잘 알아요. 부럽다라고 어. 하는데 북이를 부럽다 하는 순간이 왔군요.
1: 아 그럼요 형님.
0: 네.
1: 아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0: 그냥 문장은 못 읽을 뿐이에요. 네, 루루프님.
1: 그게 무슨 말이에요?
0: 자 마지막 문제 나가는데요. 이번에는 가장 어렵게 주관식으로
1: 아,
0: 가볼게요.
1: 큰일 났다.
0: 자 여러분 잘 듣고 한번 맞춰보세요. 자, last question. Boogie is at a bakery. 자, Boogie 지금 빵집에 왔어요.
1: 오, 맛있겠다.
0: You're buying some bread for tomorrow morning and you decide to get one.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을 사러 와서 하나 골랐습니다. 자, 사워도 빵 한 덩이 주세요.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Boogie 사워도 좋아해요?
1: 아, 사워도 좋죠.
0: 어, 좋아요. 자, 그러면 사워도 빵 한 덩이 주세요.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1: 어, 한 덩이?
0: 소리 없습니다. 주간식이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문장 보내주세요.
1: 한 덩이? 아, 근데 이거는 조각이 아니니까 슬라이스 아니고.
0: 그쵸, 북인 절대로.
1: 한, 어? 느낌 맛있어.
0: 한, 무조건 한 덩이 사가잖아요, 북인은.
1: 저 한 트럭으로 사갔는데요. 나 느낌 왔어, 민선배.
0: 왔어요?
1: 아까 뜯어먹은 게 피스였잖아요.
0: 네네네.
1: 덩이는 큰 거잖아.
0: 어.
1: 그 빅피스.
0: 뭐라고?
1: 빅피스.
0: 큰. What, can I get a big piece of sourdough?
1: 그치? Big piece of sourdough.
0: 그래도 그렇게 내가 이렇게 주문 받잖아요. 제가 주문 받잖아요.
1: 어디에?
0: 그러면 그냥 한 덩이에 그냥 크게 자르고 줄 것 같아요.
1: 아니야. 어, 한 덩이 잠깐만 한 덩이 덩이 덩이를 뭐라 그러지? 덩이.
0: 룰루푸님이 Can I have one bread of sourdough? 자, 근데 sourdough가 이미 빵이니까.
1: 그죠.
0: 네, 일단 한 덩이에 영어가 있긴 있습니다.
1: 한 덩이.
0: 네, 특히 빵을 말할 때. 이건 어려워요. 북인 내가 볼 때
1: 오케이 백... 왕 원 왕 오브 사워도 왕
0: 이 왕도 한국말도 아니고 그냥 소리잖아요.
1: 아, 표현하고 있잖아. 이만한 덩이로 달라고 왕.
0: 자 여러분 어, 빵 한 덩이라고 말할 때요. 자 따라하세요 북이. A loaf of bread.
1: A loaf of bread?
0: A loaf of bread.
1: 처음 들었어요, loaf. A loaf of bread.
0: A loaf of bread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can I get 뭐 뭐지? 그 sourdough 한 덩이 주세요. Can I get a loaf of sourdough?
1: Can I have a loaf of sourdough?
0: 네, 맞습니다. Loaf, L-O-A-F라고 하죠.
1: Loaf.
0: 네.
1: Loaf가 덩이구나, 덩이.
0: 맞습니다. 그래서 뭐 loaf of bread라고 부탁할 수 있죠.
1: 그리고 약간 고기 주문할 때 할 수 있겠다.
0: 어, 그거는
1: 고기 한 덩이.
0: 고기 한 덩이 그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위가 좋아하는 고기 고기를 안 넣네요. 네, 오늘은 뭐 보통 뭐 카페나 뭐 이런 데 가서 뭐 주문할 때 좀 많이 넣는데 우리 고깃집은 다음에 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네. 자, 오늘의 부기의 미션 한 잔 한 조각 한 켤레 영어로 세어봐. 일단 부기 통과. 오늘 너무 잘했어.
1: 네. 나 하나 틀리고 다 맞췄다.
0: 우리 부스터분들 너무 잘했고요. 자, 오늘.

0: 당첨자 바로 발표하네요.
1: 네. 네. 바로 가네요.
0: 오늘 퀴즈 당첨자 너무 잘 참여하셨고 너무 잘 맞췄으니까 오늘은 너튜브에 계시는 엘리안이 축하드립니다.
1: 엘리안이 축하드립니다.
0: 네, 이번에 우리 문자 요정이 일단 연락 줄 거고 네, 선물 어디로 보내냐 네, 물어볼 건데요. 네, 꼭 연락 받으세요. 아시겠죠? 부기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1: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뭐 그냥 비서브 케이크네 비서브 케이크야.
0: 좋았어요. Boogie, we'll see you next week, okay?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여러분, I'll see you at 7 o'clock for hour number 2. In the meantime, 이하이가 부릅니다. 1 and 2 and 3 and 4.

0: your Great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부산. Why did they choose Busan over any other city in Korea? Get ready for their fun and honest stories. From a stunning cityscape embraced by the deep blue sea to mouth-watering food and that warm hospitality. Discover the true vibrant magic of Busan like never before. Expats from around the globe share their vivid stories of settling down along with their special love for this amazing city. Get ready to feel the beat with the hottest, most exciting talk about Busan. Busan Roundtable. Join us every last Friday of the month at 5:20 p.m. Let's dive into the ultimate charm of Busan. Here we go.

0: English with
1: 부산 아지매.
0: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1: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0: 오이소 보이소
1: 영어 하이소. 올스타 커피숍입니다. 어서 오이소.
2: Hello, I'm Daniel. I'm here for an interview.
1: 아, 인터뷰. 우리 커피숍에 면접 보러 왔는가 봐. 자, 저기로 가서 일단 앉을까 예? 자, let's go.
2: Oh, sure.
1: 아, for my coffee shop, morning coffee shop, Wara coffee shop. 아이고야, 알바 경력이 엄청나네요.
2: Oh, sure. I've worked at several different coffee shops. Since I love coffee, working at a coffee shop is something... That makes me just so happy.
1: 아이고, 뭐 일을 해피하게 한다. 대충 이런 말이지요. 아니, 근데 보자. 일한 경력이 다 와 이래 짧노? Too short to work. Why?
2: Oh, I guess you're wondering why I only worked at each coffee shop for such a short time. Well, to be honest, it's because I'm quite clumsy.
1: 클럼? 에헤이, 클럽 가느라고 바빴다 이 말인가 보네. 클럽인가 봅니다. Do you like dance? 제가 왕년에 춤을 좀 췄거든요. 뭐 클럽에 가고 그러는 거 저는 다 이해합니다. 걱정 말고 일해요. Don't worry, work, okay?
2: Oh, are you still going to hire me? Even after I told you that I'm a bit clumsy? I really appreciate it.
1: Let's go. 자, 가서 일해봅시다. 그럼 일단 커피 먼저 뽑아볼까요? 자, 여기다가 컵을 두고 여기 이렇게 버튼을 눌려.
2: Oh no, I'm so sorry. It's my fault.
1: 에헤이, no sorry.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자, 여기 눌리고 컵을 밑에 여기 놓고 자.
2: Oh no, I'm so sorry. I didn't mean to. Oh.
1: 에헤이, 뭐, 오케이, 오케이. 어제 클럽 갔다 왔어요. 와 이래 덤벙거리노?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컵을 놓고.
2: Oh, no!
1: Yeah. 오늘 배워볼 표현. 제가 좀 덤벙대요. 영어로 뭐라고 해?
2: I'm quite clumsy.
1: I am quite clumsy.
2: Clumsy는 서투른, 덤벙대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quite는 상당히, 꽤 라는 의미로 clumsy를 강조해 줍니다. 허둥대거나 작은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제가 좀 덤벙대요. I am quite clumsy.
2: I'm quite clumsy.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4: <웃음>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5: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4: Let's tune in.
6: 맞다. 올스타.
4: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6: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4: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웃으세요.
6: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를 파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7: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임소연의 직역풀 이제 왔는데 가버리라고 하면
1: 임소연 in the house for another episode of 직역 불가.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0: How are you?
1: I'm good. 네. 여름이 이제 진짜 가고 있나 봐요. 아, loving this cold breeze.
0: 자, 다시
1: 너무 시원해요. 왜요, 왜요?
0: 전 너무 좋아서.
1: 아, 진짜.
0: 네, 진짜. 여름 너무 힘들었어요.
1: 아, 그런데
0: 여러분 힘들었죠?
1: 힘들었죠.
0: 진짜 고생했습니다.
1: 어젯밤엔 진짜 바람이 차가워가지고
0: 네.
1: 저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아이스핏 퍼슨이거든요.
0: 아이스핏 퍼슨.
1: 그 적당한 단어가 있나요? 수족냉증이
0: 그냥 뭐 I get cold feet.
1: 어, cold feet.
0: 어, 근데 cold feet는 진짜 이게 실제 cold feet잖아요.
1: 어, 그렇죠. 약간 좀 긴장되고
0: 근데 cold feet는 누가 엄청 긴장할 때도
1: 어,
0: 뭐 cold feet 아 긴장하다 하나 안 할래 라고 이렇게 할 때
1: 어? 요거 직역불가되네?
0: 그것도 cold feet라고
1: 네, 네. 그래서 전 어제 양말 신고 잤어.
0: 와우.
1: 네. 아 춥더라고요.
0: 아, 근데 저도 아직 이게 열이 너무 많아서
1: still
0: 우리 집에는 에어컨 아직 틀어 있습니다.
1: 아 뜨거운 남자.
0: 네, the AC is still on at our house. 네. But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for another episode of 직역불가.
1: 불가.
0: 네.
1: 네.
0: 오늘 곡 네. 기대되네요.
1: 오늘도 재밌는 곡을 찾아왔습니다. 자, 익숙한 팝송을 통해서 직역으로는 풀리지 않는 표현들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시간이죠. Listening, okay, dictation, okay. Translation까지 okay. 자, 한 번에 해결하는 Between the Line 임소연의 직역불가. 오늘은 힌트를 먼저 좀 드릴게요.
0: 어, 뭐지? 아, 우가 아니지.
1: 아, 어떻게 해야 되지?
0: 어! 이렇게 해야죠.
1: 아 그렇게 크게 해야 되는 거지 맞지 맞지
0: 한참 같이 불러야 되는 거죠.
1: 아 맞아요. 자, 네. 이 노래 사실은 모르는 분 찾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0: 네.
1: 직역을 해보자면 가수는 이제 시원한 놀이 차가운 진행
0: 네 차가운 그쵸 진행
1: 차가운 경기팀
0: 네.
1: 예. 제목은 직역하면 이거 영어가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네. 인생 만세예요. 제목은 스페인어로 된 노래고요. 아주 이렇게 인생 만세 신나는 제목이니까
0: 네.
1: 파티나 사실은 우리 이거 들을 때도 되게 이렇게 파이팅 넘칠 때 많이 듣잖아요.
0: 맞아요. 그 노래 딱 시작부터 그 바이올린
1: 뜬뜬뜨르르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되게 조금 무거운 의미도 담겨 있는 노래거든요.
0: 네.
1: 모든 걸 다 가졌던 왕이 다시 모든 걸 잃게 되면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그래도 인생 만세다. 이렇게 외치는 노래예요. 이 노래 제목이 그 멕시코의 되게 유명한 화가 프리다 칼로 있잖아요.
0: 네.
1: 그 프리다 칼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며칠 전에 그 빨간 수박에도 이 문장을 써넣었다고 합니다. 비바 라딥 뭐야? 아, 비바 라딥 비다. 아 이거 진짜 할 때마다 이거 비다 라비다.
0: 비바 라비다.
1: 비바 라비다. 콜드플레이의 음악 준비했고요.
0: 차가운 재생.
1: 네. 근데 이 노래는 전반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베이스로 한 곡이라서 이거 잘못하면 종교 방송 아멘 될 수도 있어서 가장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들만 좀 골라와 봤어요.
0: 어, 좋아요. 네네. 이미 우리 차가운 재생 팬들 너무 두둥님도
1: 차가운 재생 너무 재밌다. 네. 네네.
0: 두둥님 비 비바다라고 하면서
1: 비바다.
0: 크리스 마틴 뭐 하트 날리고 지금 네, 장난 아니네요. 크리스
1: 그러니까
0: 마틴 그 리드 보컬이잖아요.
1: 네네네. 네. 이 제목 똑바로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니까 보고도 네. 못 읽는데.
0: 비바 라 비다.
1: 라 비다.
0: 네.
1: 좋아요.
0: So this is today's song for 직역불가.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집에서 같이 따라하세요. 이거 다 알잖아요.
1: 이거 그럼요.
0: 이거 국민송 정도 되지 않았어요?
1: 이거 완전 월클송이죠. 근데 이거 약간 오늘 이렇게 뜯어보고 나면
0: 네.
1: 약간 경건해지는 거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0: 좋아요.
1: 자, 이 노래 성경을 베이스로 한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는 되게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0: 네.
1: 막 세상을 다 가졌다가 좀 교만하고 까불어가지고 처형당하고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런 몰락의 정서들을 이 노래가 그대로 담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I used to rule the world. 내가 라떼는 세상을 다 다스렸어. Rule the world 했어. 라고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무엇이 어떻게 됐다는 건지 write down what you hear.
0: 네.
1: 그럼 오늘도 선물 주시는 거죠?
0: 줍니다.
1: 네네네. 들리는 네. 만큼 한번 적어 보세요.
0: 좋아요.
1: Hit the music. Rise when I gave the word. 짧지요? 아 짧지요?
0: 진짜
1: 이 딱 두 번째 소절이거든요.
0: 네.
1: I used to rule the world 다음에 나오는 가사예요.
0: 네.
1: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0: 한 번 더? Let's get it.

0: 들을 수 있어. 있어요. 앞에 거.
1: 이게 살짝 근데 네. 크리스 마틴이 제가 이게 콜드플레이즈가 영국 밴드잖아요. 네, 그래서 살짝 영국 발음 때문에 조금 안 들릴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네.
2: 하지만 우리 두둥님 끝에 거 잘 찾아주셨는데 약간 이거 라인 맞춘 거여서 다른 단어긴 해요. 끝에가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겠어요?
1: Seas would rise when I gave the word.
2: 네, 그래서 뒤에 world를 똑같이 들으시고 gave the word 이렇게 지구 세계로 보내주셨는데 그 world가 아니고 단어 할 때
1: 맞습니다.
2: 네, word가 들어가 word. 있어요.
1: W-O-R-D.
2: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라임을 맞췄는데 두 번째 소절은 내가 단어를 줬을 때 when I gave the word 줬을 때 뭐 어떤 단어를 줬길래 바다가 rise를 했대요. 직역이 이렇게 됩니다.
1: 바다가 일어났다고요?
2: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아,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정말. 자, 오늘 비바 라비다의 첫 번째 직역불가 I gave the word 한번 살펴볼 거고요. I gave the word gave give, gave, gave 이렇게 기본형은 give the word가 되겠죠. 그래서 네. 직접적으로 사실 단어를 줄 수도 없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거, 네.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명령을 내리거나 말하거나 알릴 때 I give the word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꼭 이거는 왕들만 쓰는 건 아니고 일상적인 거에서도 나 언제 출발할까? Just give the word 이렇게 하면은 네 말하면 나 갈게. 말만 맞습니다. 해. 이런 네.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거죠.
1: Just give me the word or just say the word.
2: Say the word.
1: Say the word. Say the word. 말만 해. 라고 하면 이렇게 바로 하는 거죠.
2: 네. 그래서 이 소절은 Seas would rise. 바다가 솟아올랐대요. When I gave the word. 내가 말만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너그 소절하고 밥도 먹고 내 말만 하면 광안리도 움직여와. 다 했어 임마. 요런 뉘앙스인 거죠.
1: 맞아요.
2: 자, 그래서 요거 I gave the word랑 약간 비슷한 표현으로 let me know 요런 것도 있는데 요거보다는 좀 더 바로 출발할 수 있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군대나 작전 상황 같은 거 할 때도 just give the word 이렇게 하면은 네 말씀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1: 경례 마음에 안 들어.
2: 군대를 안 가봐가지고. 아, 군대를 제가 미필이어가지고.
1: 괜찮습니다. 한번 봐줄게요.
2: 다녀오셨어요?
1: 네, 다녀왔죠.
2: 어떻게 하는데요?
1: 네, 저. 아, 나 이렇게 다니자.
2: 원샷.
1: 이렇게 딱.
2: 왼손. 저... 아, 오른손.
1: 네. 저는 안경 꼈으니까 딱 안경 이렇게 창 딱 이 끝에 네. 이렇게 해가거든요. 네. or 안경 안 꼈으면 딱 이렇게 그 눈썹 딱
2: 눈썹.
1: 끝에.
2: 네. 네. 이렇게
1: 이런 걸 왜 가르치고 그러니까. 있지? 지금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2: 자, 그래서 어쨌든 이 Just Give the Word는 좀 더 행동력이 붙는 표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역 불가. 그럼 한 번 더 들어보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2: 네. Seas would rise when I gave the word. 아, 짧다.
1: 맞습니다.
2: 자꾸 주먹을 치게 되는데.
1: 좋아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직역 불가는 어떻게 됩니까?
2: 자,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남들 앞에서 되게 괜찮은 척하고 막 잘 나가는 척하다가 혼자 있으면 아, 힘들다 이럴 때 있어요. 그 왕은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1: 그쵸.
2: 그래서 두 번째 직역 불가에서는 진짜 속내를 털어 놓습니다. 자, listen carefully to this part. How they build themselves. 뭐라고 생각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음악 주세요. 전반적으로 오늘 다 짧죠? 짧죠? 여러분 들으셨어요? 중량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1: 이것도 좀 어렵다.
2: 어려워요. 왜냐하면 흔히 쓰는 앞에 있는 이 단어는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지 않나요?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잖아요. P로 시작하는.
1: 그렇죠.
2: 네.
1: 네.
2: 한 번 더 들어볼까요?
1: 그리고 특히 앞에 부분이 빨리 넘어가.
2: 맞아요.
1: 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2: 두둥님 제발 한 번만 다시 하시기 전에 한 번 더 날려드렸는데 들으셨는지.
1: You're welcome입니다.
2: 네.
1: 네.
2: 들으셨는지.
1: 맞아요.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뭐 일도 없고 단어도 이 잘 쓸 편도 잘 쓰는 두둥님 하나 맞췄네요.
2: 두둥님이 아니 반주가 더 커요.
1: 이거 부장님한테 물어야 됩니다.
2: 아니야 이거 콜드플레이한테 전화해야 돼요.
1: 아 콜드플레이한테 전화해야 돼요?
2: 전화해. 아니, 우리 음원을 받아서 그대로 있는 대로 쓰기
1: 때문에. 그래. 예. 맞아.

0: 자, 우리 두둥님이 스트링 찾아주셨어요. 끝에 네. 들리는
1: 맞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스트링 맞습니다.
0: 자, 그래서 뭐라고 했지요?
1: Just a puppet on a lonely string.
0: Puppet. 자, 직역해 볼게요. 네. Just puppet on a lonely string. Puppet 하면은 꼭두각시 인형이거든요. 네. 그 마리오네트라고. 아, 요런 것도 그래 맞아. 아이쿠.
1: 민수 미니 민수 안경 떨어.
0: 예예 예, 안경이 네. 떨어졌어요. 줄 매달아진 인형극하는 그런 인형들을 퍼펫이라고 네. 하는데 네. 뮤지컬이나 애니메이션에도 이렇게 실제 인형들이 등장하는 씬 있죠. 네. 그거를 퍼펫 뮤지컬, 뭐 퍼펫 배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해보면 lonely string이라고 했으니까 외로운 줄에 매달린 just a puppet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 소절의 앞뒤를 살펴보면요. 사람들이 내 체형을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just puppet 같고 그렇다면 who would ever wanna be king? 누가 왕이 하고 싶겠어? 뒤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결국 나는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 나를 퍼펫처럼 하고 있었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말하는 비바 만세 내 인생의 느낌을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구간인 거죠. 예. 자, 이 퍼펫과 관련해서 뉴스에서 이런 표현들 가끔 나오죠. 그 꼭두각시 정부. 뭐 뒤에서 배후에 다른 세력이 있을 때 뭐라고 하죠?
1: Puppet government?
0: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로 이제 puppet을 조종하는 사람은 pull the string, 실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 혹은 또 축구 경기에서 막 이렇게 공격수라 그러나요? 미드필더? 막 끌고 가는
1: 축구를 잘 몰라서
0: 미안해, 저도 잘 몰라서 이거 그냥 자, MF 미드필더들 보고 he pulling the string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기를 끌고 간다고.
1: 네. 네,
0: 그래서
1: 오히려 예. 그러면 코치가 그 감독이 pulling the strings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전체적으로 그 감독이 뭐지 그 움직임을
0: 움직이지만
1: 그 하는 사람이니까.
0: 네. 네. 플레이어들 중에서는
1: 그쵸.
0: 그 선수가 치고 나간다.
1: 맞습니다.
0: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pulling the string 퍼핏이랑 연결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민수. 미니민수
1: 안경을 쓸 줄 몰라 얘.
0: 잘 보인다는 뜻인 것 같아요.
1: 필요 없다.
0: 자, 그래서 이 노래에서 퍼핏은 그냥 외로운 인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허무함을 나타낸 단어로 표현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좀 깊다. 이 의미 좀 깊다. 이거.
0: 그러니까 우리가 네. 모르고 아까 오 어떻게 한다고요?
1: 네.
0: 이렇게 하기에는 되게 좀 무거운 노래였다 사실.
1: 네, 이 부분만 기대하고 있어요.
0: 맞아요.
1: 아, 이런 가사가 있었구나.
0: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퍼펫 기억을 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Play, 네, 그래서 미니민수 퍼펫이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1: 맞습니다.
0: 네. 아, 네.
1: Thank you so much. 자, 마지막 직역 불가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0: 자, 이 노래 아까 우리 민수가 흥이 났던 것처럼 매번 축구 경기나 올림픽 경기 때 되게 막 파이팅 넘치게 나오는 노래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무게가 있죠. 왜 이 노래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가 했더니 FC 그 바르셀로나 감독이 콜드플레이 엄청 팬이래요.
1: 오.
0: 그래서 경기장에서 이 노래를 되게 많이 틀었던 시즌이 있는데
1: 네.
0: 그 시즌에 이 바르셀로나가 엄청 잘했대요.
1: 아~
0: 그래서 약간 우승의 노래처럼 이렇게 상징이 된 거래요.
1: 네.
0: 그런데 오늘 살펴보니까 이렇게 좀 깊은 의미가 담긴 곡이었다.
1: Interesting.
0: 네. 마지막 직역 불가 구간은 이 노래에서 좀 더 쓸쓸한 한 줄이 될 것 같아요. Let's hear what comes next. I know Saint Peter won't
1: call my name. 난 다 들렸다.
0: 다 들렸어요. 들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저는 이 사람 누구야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1: 여러분 죄송해요. 전 당연히 들려야 돼요.
0: 당연히 들리겠지.
1: 저 그렇지. 당연히 들려야 돼요.
0: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1: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들려야 돼요 저는.
0: 여러분 움직이세요. 민수는 당연히 들렸대요. 자, 뭐라고 했는지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들리는 만큼 한번 적어보세요. 들려요.
1: 여기서 일단 그 종교적인 그런 의미도 들어있고요. 그렇죠?
0: 네네네. 네,
1: 여기 힌트 살짝 드릴게요.
0: 네. 자, 이번 소절 뭐라고 했지요? 그래서?
1: 네. 일단 두둥님이 I know, save me, call my name 이라고 불렀는데 일단 call my name까지
0: 네, I know도 맞추셨고요.
1: I know도 맞췄고 I know 하고 call my name 네까지는 잘 맞췄네요.
0: 와, 저 이거 되게 저도 라디오 들으면서 열심히 이거 보내

0: 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음 이야기 넘어갈 때까지 빨리 쳐야 되거든. 네. 근데 이걸 또 영어로 치시는 게 갑자기 엄청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1: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음에 더 빨리 넘어갈게요.
0: 자, 그래서 네. 이번 소절 뭐라고 했죠?
2: I know Saint Peter won't call my name.

0: 세인트 피터 혹은 성 베드로 이부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대요.
1: 사이먼.
0: 사이먼. 네. 이것도 또 다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너는 바위 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1: 네. 그래서 좀 알아야 돼요. 네.
0: 그래서 나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찾은 게 틀렸을까?
1: 아니요, 뭐 지금까지 뭐 오케이.
0: 괜찮아요. 오케이. 들어봐요. 자, 그래서 원래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네. 너는 바위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라틴어로 페트루스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이게 나라별 언어마다 굴러다니면서 영어로는 피터, 우리나라에서는 베드로, 뭐 피에르, 페드로. 뭐 이렇게 다 같은 이름이다. 맞습니까? 네. Right?
1: Because Peter는 그 English version, 그 한국어로는 베드로라고 부르대요.
0: 베드로라고 해요.
1: 그것이 뭐냐면 이 그 스페인어로 이름으로 원래
0: 또 왔다 원조라서. 갔다 하면서.
1: 네. 그 Pedro.
0: Pedro.
1: 네. 아. Pedro로 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Here in Korea, 한국어로는 좀 그 스페인어로 부르는 이름 버전이 더 가깝죠. 베드로라고
0: 베드로가. 부르니까. 네. 그래서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1: 저한테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0: 자, anyway, 자 그런데 이 바위 아저씨가
1: 이거 우리 목사님 확인해야겠다. 이거
0: 듣고 계신가요, 목사님? 자, 그런데 이 바위 아저씨가 어쨌든 바위 아저씨예요. 내 이름 안 불러줄 거를 안대요, 세인트 피터가.
1: 네?
0: 근데 이 성 베드로가 그 천국의 문지기라면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지기가 내 이름을 안 불러준다는 건 자기 천국 못 간다는 걸 안다는 거지.
1: 아~
0: 네.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서 뭐 어떻게 뭐 착하게 안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처형을 앞두고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I know Saint Peter what my call
1: won't call my name.
0: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1: 네.
0: 네. 두둥님이 민수 청년부 부장님 상이라.
1: 그 옛날에. 옛날 말이었어요.
0: 청년부 부장님 저희 오늘 회식 있나요?
1: 회식은 기도해야 할 겁니다.
0: 아멘. 자, 오늘 종교 방송 아니고요. 네. 여기는 부산 영어 방송.
1: 근데
0: BFM입니다.
1: 오늘 나오는 노래가 네, Coldplay의 La Vie 잠깐만. Viva La Vida. 왜냐면 네. 우리 몇 주 전에 그 한 형이 그 네. Ricky Martin Living La Vida Loca 이 노래 방금 La Vida Loca라고 말해서 그러니까. 해뻔했어요.
0: 네. 네.
1: Coldplay의 Viva La Vida.
0: Viva La Vida. 네.
1: 그래서 이 가사를 좀 배우고 표현도 네. 많이 배웠는데 이렇게 의미를 알게 되니까 네. 조금 뭐라 그러지?
0: 약간 그죠? 숙연해지죠, 약간. 네,
1: 조금
0: 침착해지죠.
1: 노래가 좀 더 홀리한 느낌 나네.
0: 홀리한
1: 느낌도고요.
0: 맞아요.
1: 네. 일단 역시 좋은 노래다.
0: 네, 자, 이렇게 짚어본 세 가지 소절 이제 노래 나올 거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면서
1: 네.
0: 어떤 이야기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소연 씨,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of 직격불가.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0: See you next time. Bye bye.
1: In the meantime, Coldplay가 부릅니다. Viva la vida. 오이!

0: 뾰라우라옹.
1: 부기 퇴근 안 했어?
0: 부기는 못 가요. 네, 부기는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계절 불문을 하고도. 네, 날씨 요정이 아니고요. 문자 요정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니까 제가 이제 확실히 말씀드려야죠.
1: 맞아요. 네, 맞습니다. 문자요정. We have a lot of newcomers today. 그래서 헷갈리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right. 네, 처음으로 들어온지 처음으로 들어온 분들 좀 몇 명 있으니까. 네. 네, 이번 그 1부에 봤던 분 아니고요. 네, 2부에 들어오는 문자 요정. 네네네. 입니다.
0: 문자 요정이 왔고요. 네. 아, 우선은요. 새로 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1: 저 손가락 준비할게요.
0: 우리 민수 씨가 먼저 이번엔 한번 그 말씀해 보실래요? 닉네임 그 리스트. 먼저 너기용 님.
1: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저 리스트 없어요, 사실.
0: 없어요?
1: 네. 불러 주세요. 손가락 준비하고 있어요.
0: 저 너기용 님만 있어요.
1: 네?
0: 다른 분들 또 누구 계셨죠? 너기용님.
1: 몇 명 있어요? 우리 꽃담님도 있었고요.
0: 꽃담님.
1: 네, 이거 지금 자기 일을 해야 됩니까 제가?
0: 꽃담님 네. 있으시고.
1: 네, 꽃담님도 있었고, 맞아, 우리 너기용님도 있었고요.
0: 네네.
1: 네, 우리 질문도 네. 한 부장님 누구라고요?
0: 황선관님.
1: 네, 우리 황선관님이랑 우리 만두님도 있었습니다. 네, 아까 그 만두님 질문도 하나 했죠? 네, 누가요? 그 젓가락. 그 젓가락 질문 말고요. 그
0: 잘생겼다?
1: 아니요, 그 우리 몸에 그
2: 엉덩이.
1: 네, 그 엉덩이 질문 하나 누구였죠? 네, 일단 뭐 질문 하나 들어왔습니다. 일단 우리 저 어떤 질문인지 우리 부장님이 다 타이핑 해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 모두 와 이렇게 우리 올스타 가족 오늘 했는데 일단 늘 하는 게 있거든요. 자, 우리 성관님, 만두님, 꽃단님 하고 우리 기헌님이었나?
0: 네? 너기용님.
1: 너기용님. 네. 네. 오늘부터 저랑 1일 됐습니다.
0: 저만 박수 치나요?
1: 얼마나 마음이 설렐까 지금.
0: 근데 지금 스튜디오 아무도 없어요. 오늘부터 1일 한다고 하니까 미리 다 나가시더라고요.
1: 일단 마음이 얼마나 설레이고 네, 두근두근 할까. 저도 그렇습니다. 네.
0: 근데 왜 아무도 답변을 안 다시죠?
1: 저랑 1일 됐습니다.
0: 네, 잠시 끊겼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순위를 말씀드릴 텐데 와, 이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번 주부터 네. 계속 순위권에 들려고 노력을 하셨던 분인데요. 낙지연이님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엘리아나님. 와.
1: 우리 엘리아나님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0: 네, 얼마 안 되셨고
1: 네.
0: 낙지연이님이 2등 하셨고요.
1: 네.
0: 닥터수님께서 3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0: 하셨는데 네. 우리 닥터 손님께서 낙지연이님 이번엔 진짜 모바일입니까 PC입니까 그리고 통신사는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알려주실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네. 저번 주 금요일 보니까요 1등이요 It's me 맨수님이었고요
1: 네.
0: 2등이 낙지연이님이었는데 네. 제가 투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낙지연이님을 1등을 하신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아닐지.
2: She didn't get first place though. I got first place.
0: 저희 라인에서 그냥 커트를 하는 걸로.
2: 그럴까요?
0: 근데 사실 2등으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2등 네 길대요. 이건 나중에 우리 방송 마치고 우리 스태프 다 모여서 우리 미팅합시다.
0: 알겠습니다.
2: 네.
0: 꽃담님께서요. 네. 그러면 엉덩이도 pair off 사용하나요?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2: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엉덩이가 선배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되잖아요. 손 안 되면 어떻게? 네 이렇게 대기 되는데 네 근데 이거는 pair 아니고요.
0: 네네.
2: 네 그는 이거는 그냥 하나로 네.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0: 네 네네. 한 짝으로.
2: 네
0: 네네.
2: 엉덩이도 혹시 영어로 가르쳐야 되나요, 부장님? 네. 괜찮나요?
0: 네네. 스펠링으로만? 네.
2: 일단 엉덩이는 좀 귀엽게 계속 손이 올라가네.
0: 네.
2: 엉덩이를 손으로 뭐 귀엽게 손으로 귀엽게 말할 때
0: 정신 차리세요. 뭐
2: bottom이라고 하죠. bottom.
0: 네,
2: bottom.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 엉덩이의 단어 네. butt.
0: butt.
2: 근데 이거는 butt입니다. butt.
0: 맞습니다.
2: But.
0: 네. 그렇게 이제 뭐 엉덩이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우리 부기 퀴즈가 있었습니다. That's one of the things Gen Z tends to do these days. So how would you say 나 요즘 TV 거의 안 봐 in English 였거든요.
1: 네.
0: A가 I barely watch TV these days. I barely look TV these days. I barely see TV these days 가 있었는데 정답은요. A입니다.
2: 네. I barely watch TV.
0: 맞습니다.
2: 네.
0: 그리고 여기 부기 퀴즈 말고도 저희가 여러 퀴즈를 풀었잖아요.
2: 네.
0: 당첨자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발표드리겠습니다. 두구루! 네, 엘리 아나님 커피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0: 네, 이 정도로
2: 이 문자도 하나 왔는데 Do your job!
0: I'm sorry.
2: 네.
0: 7170번님께서 우리 민수 씨를 보고
2: 네.
0: 연기와 목소리까지 짱! 메소드 연기 맞습니다. 하루야 아빠 짱이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네.
2: 이거 뭐라 그러지? 이 그 한국말 있잖아요. 독 주고 뭐라?
0: 아, 병 주고 약 주고.
2: 병 주고 약 주고.
0: 네, 병 주고 약 주고. 독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2: 네, 와 연기 목소리 최고다.
0: 네.
2: 먹고 살기 힘들다.
0: 먹고 살기 힘들다.
2: 힘들어요, 맞아요. 네.
0: 그래도 우리 민수 씨 아니면 이거 할 사람 없습니다.
2: 맞습니다. 네.
0: You're one and only. 그렇죠?
2: No other choice.
0: 맞습니다.
2: 네.
0: 자,
2: 모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네.
0: 맞습니다.
2: 네.
0: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의 우승에
2: 자 우리 부장님이 네. 오늘 디지노 딱 2분 드린대요. 자 제가 타이머를 해놓겠습니다. 네,
0: 제가 타이머. 빨리 마무리하려고 해도요.
2: 네,
0: 마무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2: 시작!
0: 자 2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as usual, why stepping on a dropped coin or bill in Thailand can send you to prison?
2: What?입니다. Why
0: stepping on a dropped coin or bill in Thailand? Can send you to prison입니다.
2: 그 정도예요?
0: 이제 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 뭐 바닥에 떨어진 동전이나 지폐 뭐 실수로 밟을 수가 있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요 태국에서는요 이런 행위가 바로 감옥으로 갈 수 있는.
2: Even if it's on accident.
0: 아하.
2: Really?
0: 실수더라도 감옥에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2: 정답, 정답.
0: 왜죠?
2: Because.
0: 아하.
2: Because probably on the coin or on the money, there is a face of the king.
0: 맞는데요.
2: 네.
0: 몇 년까지 갈까요?
2: 그 무슨 말이에요?
0: 감옥에 간다고 하면.
2: 감옥에 가면 왕 얼굴 밟으면.
0: 네. 몇 년 실형일까요? 최대.
2: 최대.
0: 네.
2: 25년.
0: 어? 아니에요. 25년은 아니고.
2: 네.
0: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there are two critical legal and cultural reasons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s you said, insulting the royal image with feet라고 네. 합니다. So 네. in Thai culture, 네.

0: A head is considered the most sacred part of the body while the feet are seen as the lowest and dirtiest. Mm-hmm. 이게 첫 번째고요. Mm-hmm. 두 번째는요. 태국 형법 제112조 이걸 왕실 모독죄라고 하는데 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왕실 보호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So defaming, insulting, or threatening the royal family carries a mandatory minimum sentence of 3 years.
1: 3 years?
0: Up to 15 years in prison.
1: 15 years?
0: 외국인 관광객일지라도 네. 간다고 합니다.
1: 와.
0: 네, 누구나 다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네.
1: 진짜 현금 들고 다니면 안 되겠다.
0: 카드로 하세요.
1: 네. 네. My goodness.
0: Yeah. 맞췄습니다.
1: 딱 2분에 딱 이렇게 끝나네요.
0: 네네. 깔끔하게 해요.
1: 오늘도 했습니다.
0: 네. 진짜요?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일타 뉴스.
1: That's right. We have Haley joining us for another episode of 일타 News.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의 일타 강사, 올스타의 보석처럼 빛나는 반짝반짝 티파니가 아닌 헤일리, 일타 강사 헤일리입니다.
1: 어, 지금 브랜드 나온 거예요, 혹시?
0: No, no. That's like Tiffany of 소녀시대.
1: 아, 그래?
0: 다른
1: 아,
0: 그 티파니 말고. 어, 그 모르세요?
1: 어? 어, 나 소녀시대 아는데?
0: 소녀시대 시대 아니셨어요?
1: 맞아요. 저 한국 왔을 때 그때 그거 뭐지? 그 G였어요. G.
0: 아, 그 전에.
1: G, G, G, G, G.
0: Yeah, yeah. 아, 그러게요.
1: 네, 자, 뭐 올스타,
0: 올스타의 보석처럼 보석? 빛나는 반짝반짝 티파. That was her intro.
1: 아, 그래요.
0: But then she couldn't say 보석, so she said 버섯. So it sounded like she said 버섯. 저는 네. 버섯 말고 보석, 보석 말고 버섯.
1: 제가 버섯 할게요.
0: 어, 좋습니다. 네.
1: Well, Haley,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How are you?
0: I'm doing well.
1: 네.
0: Yeah, very active weekend.
1: Oh, what'd you do?
0: 저 토요일에 하이킹하고 wow. 일요일에 러닝했어요.
1: Wow.
0: Guys, the humidity is gone.
1: 맞습니다. That's what I was going to say when Night Shojin was here in hour number one. I think temperature-wise, it's still pretty similar, but it's the humidity that
0: right.
1: has gone down a lot.
0: It is. It's been beautiful. 제가 1월 1일에 올해는 말의 해이기 때문에 날뛰겠다라고 말씀을 I promised you. I made promises and boosters, I am here to keep that promise.
1: 네.
0: 이제 가을이라 또 이제 습기가 빠졌으니 네. 내일은 날뛸 거다.
1: 여러분 혹시 밖에서 이게 센텀이나 안 가면 산 쪽에서 이 따그닥 따그닥 따그닥 소리 들리면 헤일리입니다.
0: That's me.
1: Yeah. Joy, well,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So, headline making news from Korea and around the world. Let's get to story number one.
0: So, 제가 갑자기 보석처럼 빛나는 반짝반짝을 갖고 온 이유가 있죠. The 2026 Seoul Fireworks Festival ended another successful run with around 1 million spectators. Busan, though, is also gearing up for its own festival. Ours is in November, however,
1: 네.
0: with tickets having gone on sale this past week. However, here are the persistent issues that are lingering. Scalped tickets.
1: Yes.
0: 네, 하나그룹의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지난주 토요일 밤 여의도 공원에서 무려 100만 명 앞에서 화려하게 열렸다고 합니다. So, 관중, spectators, 우리가 spectacle 하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1: 네.
0: So specs, 뭔가 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spectator, 그 보는 것을 구경하는 관중들 앞에서 열렸는데요. Busan is also gearing up. Do you ride a motorcycle?
1: Have I ridden a motorcycle?
0: Yeah, are you a rider?
1: No, 너무 무서워서
0: 그쵸?
1: 못해요. 너무 무서워서.
0: Yeah, but then I think 문자 요정 sometimes does.
1: 네.
0: 문요 does.

0: 근데 저리가 뭔가 모터사이클 탈 때, 뭔가를 탈때 이렇게 기어라고 장비들을 다 갖추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기어 있습니다.
0: 그렇죠,
1: 자전거에도 기어 있고
0: 헬멧이 있고요. 네. 또 이런 knee pads, elbow pads, 또 차 자전거의 기어들 다 마찬가지죠. So if you gear up for something, 뭔가 시동을 거는 거예요. 시동을 네. 걸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일단 뭐를 하기 전에 무조건 이
0: 펜빨.
1: 그렇죠. 장비부터 먼저 준비하잖아요.
0: 장비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부산도 이제 11월 불꽃축제를 앞두고 있죠. 하지만 이 만성적인 안표, scalp tickets, 바가지, rip-off, overcharging 역시 올해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1: 네. 아 여기서도 일단 자기 홍보하기 좀 싫은데 여러분 아마 지난 2년
0: 아,
1: 동안 네.
0: That's true. We've got a celebrity amongst
1: 광안리에서
0: our...
1: 불꽃축제 그러니까 광안리에서 계속 너무 익숙한 목소리 들리는데 영어 너무 잘하는데 이분 누구지? 라고 근데, 혹시 궁금하셨던 분
0: 근데 올해도 컨펌 났어요?
1: 일단 오늘 아직 그러니까, 연락 안
0: 있어
1: 왔어요
0: 있어봐 좀 조용히 해봐
1: 근데 작년에도 너무 늦게 왔더라
0: 어. 누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1: 아니요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0: Fingers crossed
1: 네 진짜 yeah. 네 저 그때 아무것도 안 해요
0: Fingers and toes crossed
1: for you But you know Public events. You mentioned the Seoul Fireworks Festival, right? And, you know, whenever there's a crowd, whenever there's a hot show, I feel like scalpers, you know, and these scalp tickets, it's always going to be a problem. But tell us about this issue right here.
0: So Busan City, the official tickets are on sale. So if you're looking for the R seats are the table seats, they're 100,000 won, 10만 원입니다. And then 70,000 won for the S seats. So these are the chairs without the tables.
1: Yeah.
0: For Seoul, though, Hanwha Group, they hosted the event. They did give out some tickets for some event winners or corporate guests. However, those made it onto second-hand platforms and sold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n. 네, 우리가 수십만 원, 굉장히 많은 표현을, 많은 금액을 얘기할 때 hundreds of thousands of won, 수십만 원에 팔리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요. Another issue, though, if people are traveling to 여의도 or traveling to Busan to stay at the hotels around the site, hotels in 광안리, where you can view the fireworks,
1: yeah.
0: oh my goodness, they sell for millions of won per night. 이런 호텔들은 또 한 박에, 1박에 수백만 원 한다고 하는데요.
1: 맞아요.
0: But then they dissuade the visitors and they kind of paint the city in bad light.
1: Yeah.
0: Paint the city in bad light. 뭔가 이 도시를 혹은 누구를 나쁜 빛으로 물들이다, 즉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다라는 의미입니다.
1: Yeah. I mean, because, you know, you could plan like a vacation, like a family vacation.
0: For that much money.
1: Yeah, and... The thing is, you know, the hotel, they don't get these dates way beforehand.
0: No.
1: Yeah. So it's like, you know, people that already booked this time, what do they like call them back saying, oh,
0: they kind of do. They sometimes do.
1: Yeah. Cancel yeah. your reservation
0: right.
1: because, you know, we're going to have to jack up the prices, mm-hmm. right?
0: Oh, 또 좋은 표현이네요. Jack up 네. the prices, like a tire jack. 우리 옛날에 이 타이어 바꿀 때, you get this tool called a jack. 그다음에 들어 올리면
1: Car
0: 차가
1: jack.
0: 들리고 그랬잖아요. 네. Car jack. So you jack up the prices. 이 차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엄청난 힘으로 뭔가를 들어 올린다. 즉 바가지 씌우다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1: 맞습니다. And this happens, like I said, for pretty much any big event.
0: Anything
1: I feel like.
0: and everything. So resale tickets that habitually, that's like habitually, try to make a profit using those big term macro programs
1: 네.
0: are now illegal under the law starting last year. However, how are you going to prove that?
1: Yeah.
0: So cracking down is difficult because the burden of proof falls upon the authorities. 근데 지난해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이 안표 판매 처벌이 강화되긴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또 상습적인 안표 판매상인지 증빙과 단속은 어렵다고 하네요. So this year though, there are gigs, these little jobs of people who
1: yeah.
0: will go out to the sand or the lawn and stake out the site for you. 자, 이것도 약간 person to person 뭔가 되게 niche market, 창조 경제 시장이 되고 있는데요.
1: Yeah.
0: So stake something out, 자리를 맡아주는 그런 알바도 있었다고 합니다.
1: Yeah, I saw a documentary of this.
0: Oh, really?
1: Not here in Korea, but like this is... A huge market in Japan.
0: It's a big economy.
1: 네.
0: Yeah.
1: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job도 있으니까. Well, thank you so much for filling us in on that. Any expressions we can learn from this story?
0: Sure. So the main term today is scalped tickets 암표인데요. 자, 특이한 표현입니다. SCALP. 약간 모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는 표현 같아요. So if you're worried about like hair loss, 두피, right? Scalp.
1: 걱정됐어요.
0: 그렇죠.
1: 이마가 너무 커졌습니다.
0: 저는 이제 약간 맞죠. My five head. Anyways, 자, 두피고요. 동사로는 조금 무서운 표현인데요. 두피를 벗기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암표가 왜

0: your Rate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0: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And now it's time for the interview. As artificial intelligence rapidly evolves, many working professionals are moving beyond simply asking how to utilize AI to deeply questioning what should I do for a living moving forward. Seeking answers to that very question, a 20-year veteran of Busan's ICT industry spent a year studying every night after work, eventually completing a book titled Great Reset 5.0, the Fifth Industrial Revolution Survival Report. Today we sit down with Mr. Kang Do-yeon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Safety and General Affairs Team at the Busan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Together, we're going to explore what preparations are needed as we navigate this era of great AI upheaval and what opportunities we can create amid this transformation. 네, AI 시대에 내 일과 삶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답을 찾기 위해 퇴근 후 1년간 공부해서 그레이트 리셋 5.0 5차 산업혁명 생존 보고서를 펴낸 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도 인터뷰에선 강도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통경영단 안전총무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부산 월드와이드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강도연 팀장입니다. 부산영어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금융과 IT 산업을 경험하고 최근 다가오는 경제와 산업의 거대한 변화를 다룬 그레이트 리셋 5.0이라는 책을 출간해 많은 독자들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책에는 제가 20년간 IT 국책 사업을 계획하며 느꼈던 기술의 변화와 함께 앞으로 일어날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를 대비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나갈지에 대한 이야기가 진솔하게 담겨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So having spent the past 25 years immersed in finance and the IT industry, he notes that he has recently been meeting many readers through his newly published book, Great Reset 5.0, which explores the massive economic and industrial shift heading our way. And he adds that the book captures the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he witnessed while planning national ICT projects over the last 20 years, alongside practical insights on how to protect our families and households in preparation for an upcoming era of jobless growth. We actually have Kevin Nim saying, I still have to work about 15 years until I retire, and AI is affecting my company too, so I will definitely focus on this interview. Hopefully it will be helpful for you. Well, your book explores how AI will reshape the future of industry and jobs, along with strategies to prepare for this shift. So what inspired you to write it, and what core message did you set out to share?
2: 예, 최근 AI가 바꿔놓을 산업과 일자리의 미래, 그리고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이 책을 쓰게 된

0: 세계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지난 20년간 기술 발전을 지켜보면서 단 한 번도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인간의 일을 대신해주는 인공지능과 피지컬 AI를 직접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바로 10년 뒤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지고 인공지능과 피지컬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때 처음으로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고 일자리가 점점 사라질 미래에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네.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세상 돌아가는 걸 파악했고 분석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은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 세상에 많은 자본을 빨아당기고 있었고 전기 인프라와 관련된 산업에서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네. 가격이 무려 두 배, 세 배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전기 인프라 관련 제품을 못 사서 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은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을 잡았습니다. 제가 운 좋게 먼저 알아낸 사실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책의 제목이 5차 산업혁명 생존 보고서인 겁니다. 인공지능과 강철의 육체를 얻은 피지컬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세상, 즉 고용 없는 성장이 뉴노멀이 될 세상을 대비해 우리의 생존을 위한 방법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그레이트 리셋 5.0의 주요 내용입니다.
0: 네, 과연 10년 뒤 우리의 일하는 모습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Now he shares that over 20 years of watching technology evolve, he had never once felt fear, and yet witnessing AI and physical AI step into human roles delivered a profound shock. In just about 10 years, human tasks could disappear as AI and physical AI replace people entirely. And feeling a true fear of technology for the first time, he realized there was no time to lose in finding a way for us and our children to survive a future where jobs steadily vanish. Rushing to analyze where the world was heading, he saw the AI sector turn into a massive black hole, sucking up global capital, sparking bottlenecks in power infrastructure, and even with prices doubling or tripling, buyers were lining up for semiconductors and electrical infrastructure components, while technological leaps triggered large-scale restructurings led by global big tech. And that realization compelled him to pick up his pen and wanting to share what he had fortunately grasped ahead of time. This is why the book bears the subtitle The Fifth Industrial Revolution Survival Report, to lay out survival strategies for a world where AI and physical AI clothed in bodies of steel displace human labor and where jobless growth becomes the new normal. And I do want to show that book here with you, Great Reset 5.0. And with AI advancing so rapidly, so many people are asking themselves, what should I do for a living moving forward? After spending a year writing this book, how has your own perspective on the AI era and your approach to life shifted? 이 AI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팀장님은 1년 동안 이 책을 쓰시면서 AI 시대를 바라보는 생각과 삶이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1: 인공지능의 혁명은 이제 막을 수 없는 물결입니다. 10년 전 국책사업을 기획하기 위해서 항만공사를 방문했을
0: Port Authority a decade ago to plan a national project. He had proposed introducing autonomous container carriers. And just last year, the new port was completed and those self-driving vehicles were fully deployed. He emphasizes that we must no longer view AI as a competitor because humanity simply cannot win a direct contest against it. Instead, we must embrace and master AI faster than anyone else to drive outstanding outcomes, becoming skilled managers who command and orchestrate AI rather than workers who get replaced by it. Well, while most people recognize the need to prepare for these changes, so many feel lost on where to start or worry that it might already be too late. And I feel the same way. So what are some realistic, practical steps we can take right now to prepare for this AI era? 그런데 필요성을 알면서도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이미 늦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1: 우선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으로 생길 변화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기 때문인데요.
0: 네.
1: 그리고 인공지능이 너무 좋은 점은 너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뛰어난 인공지능 플랫폼을 한번 사용해보시면 마치 인간 비서처럼 내가 원하는 업무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0: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요새 지역 커뮤니티에 70대 어르신들도 인공지능으로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용돈을 버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이제 중요한 건 컴퓨터 앞에 앉는 용기와 원하는 분야의 인공지능을 조금이라도 활용해 보려는 끊임없는 시도 그리고 끈기 있는 시도를 통해 나만의 인공지능 비서와 익숙해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1: 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건 기술 지식보다 일단 한번 해보는 용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So he reassures listeners that it is not late at all, pointing out that the real shifts brought on by AI have barely even begun. The great beauty of AI lies in just how accessible and easy it is to use. And working with capable AI platforms is like having a human executive assistant carrying out your task, meaning that once you grow comfortable with the tools, they make life remarkably easy. He highlights that even in local communities today, seniors in their 70s are learning to produce videos using AI, uploading them online and earning pocket money. And in the end, he emphasizes that what truly matters is simply having the courage to sit in front of the computer, constantly experimenting to apply AI in areas that you care about, and patiently familiarizing yourself with your own AI assistant.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 are speaking with Mr. Kang Do-yeon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Safety and General Affairs Team at the Busan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Now, while keeping up with your full-time career, you spent an entire year writing every single evening, right, after work to complete this book, and I want to show you one more time. So what was the driving force that kept you going through such a demanding routine, and how did you manage to sustain the momentum? 본업을 이어가면서 1년 동안 퇴근 후 매일 글을 써서 이 책을 완성하셨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새로운 도전이나 자기 개발을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매일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잖아요. 그렇게 지피를 계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과 지속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0: 사실 지난 1년간 새벽 3시 전에 자본 적용했습니다.
1: 네.
0: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새벽 4시에서 5시까지 작업을 하면서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잠든 적이 되게 많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AI 혁명을 만들어낼 고용 없이 성장하는 사회를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으로 다가올 기술 혁명의 시대를 대비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지난 5년에서 6년간 원화의 가치는 20, 30% 폭락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통장 안에 돈이 녹아내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기술의 혁명과 화폐의 혁명 그리고 세계 패권의 혁명 사이클이 역사상 처음으로 겹치는 거대한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이 사실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저 또한 고용 없이 성장하는 사회에서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쉬지 않고 뛸 수가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Wow, how amazing is that? So he reveals that over the past year, he rarely went to bed before 3 a.m. On Saturdays and Sundays in particular, he often worked until 4 or 5 in the morning, falling asleep only as the morning sun began to rise. What carried him through was having foreseen the society of jobless growth that the AI revolution is set to create and the sheer urgency of finding a way for us and our children to survive. Now, he also points out that over the last 3 years, the value of the Korean won plummeted by 20 to 30%, quietly melting away the money sitting in our bank accounts without us even realizing. And explaining why this happened, he notes that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revolutions in technology, currency, and global issues are overlapping in concurrent cycles to generate a massive perfect storm. And driven by a deep desire to awaken citizens to this reality and his own need to carve out a survival path in a society growing without jobs, he was able to run forward without pausing to rest. Well, some say that while AI will eliminate certain jobs, it will also create new industries and new opportunities. Yet you emphasize the need, urgent need, for a clear

0: 들은 보통 인간을 돕는 이로운 혁명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공장들이 생겨났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5차 산업혁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AI 에이전트와 강철의 육체를 가진 피지컬 AI는 인간의 지적 능력과 육체 노동을 대체합니다. 네. 엔트로피 CEO는 초급 화이트 칼라 50%의 즉각적인 구조조정을 예측했고 노벨 경제학을 수상한 많은 석학들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대체하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WEF는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9,200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되고 새로운 기술로 인해 1억 7천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운전과 단순 노무가 사라지고 빅데이터 분석가와 AI 인프라 관련 직종의 일자리가 크게 늘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으로 인해 전 세계 택시기사 1만 명이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쉽게 수용할 수 있는데요. 네. 자동차 주행 데이터 취합 및 분석을 위한 전문가의 일자리가 이에 상응하는 만큼 생길 거라는 예측은 쉽게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의 칩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조차도 사람에게는 몇 개의 일자리밖에 제공해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의 시대를 잘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1: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중요한 건 그 새로운 일자리가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형태로 생기나는 것 같은데요. So we really need to think about it. So he points out that past technological revolutions were beneficial upheavals designed to assist humans as we know, giving rise to numerous factories and brand new jobs. However, the approaching fifth industrial revolution is entirely different. AI agents and physical AI clothing bodies of steel will replace both human intellectual capacity and physical labor. He notes that the CEO of Anthropic has predicted an immediate 50% restructuring among entry-level white-collar workers, while numerous Nobel laureates in economics have questioned what tasks human can even perform once AI displaces human intellect. While the WEF, the World Economic Forum, recently projected that AI advances will eliminate 92 million jobs while generating 170 million new ones, a closer look shows that driving and simple manual labor will disappear, with major growth predicted only for big data analysis and also AI infrastructure roles. Yet while it is easy to accept that autonomous vehicles will reduce 10,000 taxi drivers globally, it is hard to believe that an equivalent number of high-level expert jobs in driving data aggregation and analysts will also appear to replace them. And even in data centers, which are the very homes of AI, only a handful of human jobs are actually provided. For this reason, he stresses that we must prepare thoroughly for the era ahead.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ang Do-yeon, Director of Safety and General Affairs Team at the Busan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Well, let's look into Busan. Busan holds a solid industrial foundation spanning manufacturing, logistics, shipbuilding, and automotive, and maritime sectors as well. On the other hand, you have pointed out that many local,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ers need basic automation, and data accumulation before they can even consider an AI transition. So for Busan to secure practical competitiveness, what preparations are essential? 그렇다면 부산 이야기로 조금 좁혀볼게요. 부산은 제조업과 물류, 조선, 자동차, 해양산업 등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요. AI 시대에 부산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0: 부산 경제의 뼈아픈 현실은 글로벌 리더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이 전무하고 중소의 제조기업이나 물류기업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과거 산업단지 클라우드 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아직 지역 중소 제조기업의 현장에는 생산 자동화가 완비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이렇다 보니 새로운 IT 기술을 도입할 여지가 매우 작았습니다. 또한 중소 제조기업들이 기업의 문화와 혁신적인 AI 기술을 도입하기에는 너무나 큰 비용적인 리스크가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진정한 AI 제조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기업이 먼저 AI를 도입하여 실제 성공 사례를 만들고 1, 2차 밴더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국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IT와 CT 분야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글로벌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으로 개발할 수

0: 기회를 열어줘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천재 개발자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에 나서는 사례가 수없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백 명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해야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AI 기반으로 혼자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1: 네.
0: 따라서 우리 부산을 인도네시아의 발리처럼 스타트업의 성지로 키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우리에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은 새로운 북한항로 개척과 기존 항만의 인공지능 도입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뛰어난 개발자들과 경쟁할 게 아니라 지역 산업에 맞는 맞춤형 개발 기업을 육성시켜 세계적인 항만과 물류 분야의 강자로 키워내야 합니다. 이것이 AI 시대가 부산에게 준 거대한 기회입니다.
1: 그렇군요. AI로 소수의 인원으로도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된 만큼 이 부산의 스타트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he points to the painful reality of Busan's economy. The city lacks global leading enterprises entirely, with the vast majority being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or logistics firms. Recalling his time planning and operating cloud support initiatives for industrial complexes, he shares that many local SME factory floors had not yet completed production automation, leaving very little room to adopt new IT technologies. And it is also true that embracing innovative AI and shifting corporate culture carries immense risk for small manufacturers. And to enter a genuine era of AI manufacturing, he argues for a national strategy where major domestic corporations first adopt AI, build real success stories, and then expand that framework down to primary and secondary supplier SMEs. In IT and CT sectors, he emphasizes opening up opportunities to build new services on global foundation models. Brilliant developers worldwide are increasingly leaving companies to start their own ventures as AI now enables a single person to build software that once required hundreds of programmers. He sees this as a golden opportunity to develop Busan into a startup haven like Bali, Indonesia. Also, Busan can launch monumental projects combining the opening of the Northern Sea Route with AI integration in its ports. And rather than competing directly with elite developers in the Seoul capital region, Busan must really nurture specialized development firms tailored to local industries. Well, I believe we talked a lot about AI and Kevin Nim saying he has so many excellent points indeed. And I do want to hear your last words before we wrap up today.
2: 예, 오늘 AI 시대의 변화와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이 부분까지 폭넓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부산에 열정적인 정치자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그리고 제가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건 인공지능발 기술혁명과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화폐혁명 그리고 세계 패권의 흐름이 변화하는 격변의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같은 보통 시민이 이 격변하는 시대에 살아남을 방법은 노동자이자 자본가로 다시 태어나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 네.
0: 2025년에 발생한 에브리싱 랠리는 모든 자산의 가격이 오른 것도 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통장의 돈이 녹아내린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인공지능과 친해져 인공지능으로 업무를 혁신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 끝으로 오늘 이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빛나는 미래를 같이 만들어 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I love how he phrased it. So he shares his sincere thanks for the opportunity to connect with our listeners today. He explains that having the courage to come on the show stemmed from wanting to sound an alarm, right? An era marked by the AI tech revolution, a currency revolution driven by stable coins and shifting global issues is really rapidly approaching. And above all, he emphasizes that the only way us ordinary citizens can survive this upheaval is to be reborn as both laborers and capitalists. And he urges listeners to prepare for the shift. He stresses that we must first become comfortable with AI to emerge as leaders who innovate our work through AI. And he expresses his wish that through the wise choices we make today, we can build a shining future together. And before we wrap up, I do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AI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0: 얼마 전 일론 머스크는

0: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힘을 참고 버티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1: 네.
0: 의외로 천재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도 많고 거대한 포부와 비전을 가진 사람도 많지만 일을 추진해 나갈 때 발생하는 큰 어려움들 앞에서 끝까지 자신을 불태우면서 밀고 나간 사람은 드물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수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올바르게 분석하여 정확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와 선견지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질문의 힘도 필요합니다. 데이터 검색과 코딩, 간단한 행정은 이제 AI가 너무 잘합니다. 이제 필요한 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2: 그렇군요. So he actually recalls that Elon Musk recently cited resilience as the most essential strength in the AI era. So the power to endure and persevere. From his own perspective, he highlights the wisdom and foresight required to gather just a vast amount of data and analyze it correctly and make accurate predictions about the future. And within an organization, he stresses the critical power of asking the right questions to define core fundamental problems.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ang Do-yeon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Safety and General Affairs Team at the Busan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강 도연 부산 정보산업진흥원 소통경영단 안전총무 팀장과 함께했는데요. 팀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네. All right, and listeners, I have some messages coming in saying I really want to purchase the book and I want to show you just one more time.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Cherry Filter with Happy Day.

0: lives and experiences can be an inspiration for our listeners.
1: And now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China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Park Shin-hee is joining us from Beijing. 네, 오늘은 중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박신희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통신원 박신희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So for our first story, President Trump has officially confirmed that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will visit the United States. So what are the details?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을 공식 확인했는데요.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2: 예,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오는 9월 24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미중 정상회담과 함께 국빈 만찬도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미국의 경쟁국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시 주석과는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국빈 방문 이후 4개월 만에 만나는 정상 간 만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언급하면서 양국이 앞으로도 좋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I see. So President Trump announced that President Xi Jinping will visit the United States on September 24th, accompanied by First Lady. A U.S.-China summit and a state dinner are both planned as part of the visit. And while describing China as a competitor, Trump emphasized that he maintains a strong personal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And this will be the first in-person meeting between the two leaders since Trump's state visit to Beijing last May, a gap of about 4 months. Well, ahead of this summit, AI safety and specifically the threat of AI-enabled cyber attacks is expected to be on the table. 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AI 안전 문제, 특히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이달 중순 AI 안전 위협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회의를 주도하고 중국에서는 허리펑 부총리나 딩쇼샹 부총리 등이 참석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AI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을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AI 연구기관들이 사이버 공격 방지를 위해서 자율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첨단 AI 모델 개발과 미국 AI 모델의 무단 복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1: 그렇군요. So according to Reuters, the two sides plan to hold a high-level meeting mid this month, specifically to discuss AI safety risks. On the U.S. side, Treasury Secretary Scott Bessent will lead the talks with Vice Premier He Lifeng or Vice Premier Ding Xishang, likely representing China. The U.S. is expected to propose bilateral cooperation mechanism to monitor and block AI-enabled cyber attacks, as well as discuss frameworks for AI research institutions to implement voluntary safeguards and share that shared threat information. The U.S. is also expected to raise concerns about China's development of advanced AI models and the possibility of unauthorized replication of U.S. AI systems.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story. A dispute over the name Taiwan Pavilion at the Gwangju Biennale was escalated into a diplomatic issu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다음 소식 볼게요. 광주 비엔날레에서 대만관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한중 외교 문제로까지 번져졌다고요?
2: 예, 그렇습니다. 논란은 국립 대만 미술관 파빌리온의 명칭을 둘러싸고 시작됐습니다. 당초 대만 측은 대만 파빌리온이라는 명칭으로 협의했다고 주장했지만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기관관이라는 이유로 미술관 약칭인 엔티 모화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만 측이 반발했고 재단은 결국 지난달 25일 대만 파빌리온 명칭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중국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중국 간 전시팀이 작품 설치를 중단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양국 외교부까지 입장을 내놓으면서 문화예술 행사에서 시작된 명칭 논란이 외교 문제로 확대됐습니다.
1: I see. So the controversy began over the name of the National Taiwan Museum of Fine Arts Pavilion. The Taiwanese side says they agreed on the name Taiwan Pavilion, but the Guangzhou Biennale Foundation used the museum's, of course, the abbreviation NT.

0: 처음에는 경쟁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친구가 어. 된 사람 있을까요?
1: 오, 오케이. 나중에는 친구가 된 사람. 오케이. So let's go listen to a song, guys, and send in your answers and send in your episodes. And here is "Fade Away" by Boy Next Door.

0: your G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
1: The time is now 1 o'clock.
2: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3: 엄마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4: 부산이 좋아요.
5: 부산이 좋아요.
4: 뽀 마이 부산.
5: 뽀 마이 부산.
6: 부산으로 오세요. 뽀 마이 부산.
7: 부산? 뽀 마이 부산.
8: 부산 하면 뽀 마이 부산.
7: 하나, 둘, 셋.
9: 부산 is good. 뽀 마이 부산.
1: You are listening to 4 My Busan.

0: Hello, hello. Welcome back to our show. My name's Laura McCluckie, and this is the second hour of For My Busan. Now, like I said, it's Eurasia Now. Sadly, it is the final episode of Eurasia Now. Today, we're joined by Yoon So-hyun, a member of the 2026 Eurasia City Diplomacy Corps. The delegation has returned to Busan after completing a 12-day, 10-night journey through Shanghai, Almaty, Tashkent, and Liverpool. Now, we heard about what happened in Almaty, and today we're going to hear about the rest of the journey from Tashkent to Liverpool. Wrap up this Eurasia Now series on a high. So let's welcome Yoon So-hyun to the show. 서현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와, 스튜디오에서 출연하시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1: 살짝 떨리네요.
0: 떨리세요. 괜찮아요. 우리는 좀 편안하게. 네. So how was your trip? Did you have fun?
1: Yeah, it was fun, but a little bit hard and tough.
0: Yeah.
1: Yeah.
0: It's a tough journey.
1: Yeah, that's right. Because it's just 12 days.
0: Yeah.
1: Yeah.
0: And something like big schedules every single day, mm-hmm, right?
1: That's right.
0: But what an opportunity, right?
1: Yeah.
0: Such a good opportunity. 그러면은, tell us more. Tell us everything.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6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청년외교단원 윤서현입니다. 네, 저는 2026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의 10박 12일간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돌아와 오늘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2: 네, 현지에서 전해드린 지난 회차에서는 상하이와 알마티에서의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드렸었는데요. 이후 타슈켄트와 리버풀 일정은 이렇게 귀국 후에 오늘 제가 활동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0: Wonderful. 그렇군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I love it. So for the rest of the journey, including the stops in Tashkent and Liverpool, 서현 씨 will be sharing those experiences with us today. And now that she's back in Busan, 네, 우선 타슈켄트에서 어떤 일정이 있었나요?
2: 네, 우선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서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알마티에서 타슈켄트로 이동한 첫째 날에는 우즈베키스탄 국립 어린이 도서관을 찾아 도서 기증식과 또 도서 낭독, 한국 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0: 이렇게 현지 어린이들에게 직접 한글 도서를 읽어주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며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언어와 국적이 달라도 문화를 통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을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 Oh, and I love we've got the photos as well. It looks like such a meaningful event. Oh, they're so cute. So during the first day in Tashkent, the delegation visited the National Children's Library of Uzbekistan, where they donated books, they read Korean stories to the local children, and introduced Korean culture through hands-on activities. Definitely a meaningful opportunity to connect with the kids and show how culture can bring people closer together across languages and nationalities. 네, 그러면은 둘째 날은 어떤 행사가 있었나요?
0: 네, 다음 날에는 초르수 시장을 방문해 현지의 전통적인 시장 풍경과 또 다양한 음식, 생활 문화를 직접 체험했는데요. 오. 책이나 영상으로만 접했던 우즈베키스탄의 일상을 이렇게 눈앞에서 마주하니 훨씬 더 생생하고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후에는 부산 타슈켄트 청년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현지 청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서로의 문화와 생각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산데이 행사에서는 부산의 문화와 관광을 소개하고 또 한국 영화도 상영하고 문화 공연에도 함께하며 타슈켄트에서 일정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1: There were so many Busan days. 네, 타슈켄트의 일상도 직접 경험하고 현지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정말 다양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와, 부럽네. 부럽습니다.
2: So on the second day in Tashkent, the delegation visited the Chorsu Bazaar to experience the traditional market, local food, of course, and just everyday culture firsthand. They also joined a Busan Tashkent Youth Exchange Program where they met with local young people, they shared culture, they shared ideas. And then finally wrapping up Tashkent's schedule at Busan Day where they introduced Busan's culture and of course tourism and took part in a Korean film screening and cultural performances. A wonderful way to experience Tashkent and also share a little bit of Busan with the local community.
1: 어떤 영화를 보셨어요? 써요 기억나요?
0: 네, 그 왕가사는
1: 맞죠?
0: 네, 왕사남을 봤었는데 사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 보긴 했었거든요.
1: 처음 봤어요.
0: 네, 그래서
2: the King's Warden, I believe that is in English, right? So not Train to Busan. That's good. I think that's good. 네, 이제 마지막 구간인 리버풀은 이동해 볼까요?
0: 네, 먼저 리버풀에서의 첫째 날에는 이제 안필드 스타디움과 또 리버풀 항만 그리고 BBC 라디오 멜시사이드를 방문했습니다.
2: That sounds like a good time.
0: 먼저 첫째 날 오전에 방문한 안필드 스타디움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FC의 홈구장으로 1884년에 개장한 세계적인 축구 경기장입니다.
2: 네. Wow, look at that.
0: 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분위기를 자랑하는 구장 중 하나인 만큼 안필드 투어를 진행하는 동안 만난 직원분들 역시 그들의 안필드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뛰어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공된 오디오 가이드와 함께 자유롭게 안필드를 관광했는데요. 메인 경기장뿐만 아니라 홈팀과 원정팀의 락커룸도 구경하고 또 곳곳에 그 포토스팟이 많아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기에도 덜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2: But if you support Manchester United, that would have been terrible for you.
0: Yeah.
2: But what a fantastic way to start your time in Liverpool. So on the first day, they visited the Anfield Stadium, home of Liverpool FC, and one of the most iconic football stadiums in the world, a lot of history, and definitely a stop not to be forgotten. They explored the stadium with an audio guide, getting a close look, not just at the pitch, but also the home and away dressing rooms, and other areas usually not seen except on match days, right? And then, of course, Anfield is very famous for an incredible atmosphere. So it sounds like they could feel the pride and the passion surrounding Liverpool FC throughout the tour.
1: 네, 다음 어디로 방문하셨나요?
0: 네, 그래서 첫째 날 마지막 일정으로는 이제 BBC 라디오 멜시사이드를 방문해서 방송국 견학도 하고 또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국 견학을 통해서 라디오가 진행되는 1년의 과정을 자세하게 들을 수도 있었고 라디오 오프닝 부분은 저희가 직접 녹음도 해봤습니다.
1: 재밌다. And now you're here.
2: Yeah, that's right.
1: I'm here, right here, doing the live show as well. 네, 방송국까지 정말 다양한 모습 직접 경험하셨나요? 너무너무 좋아요.
2: Is this you in the picture?
0: Yeah, of course.
1: And that's who's me. Who's the lady?
0: He.

0: She's the producer of BBC, so yeah, I just took picture with her.
1: Of course, with this.
0: Yeah,
1: I love that. So later in the day, the delegation visited BBC Radio Merseyside. They had the chance to look around the station, learn more about how a radio programme is produced behind the scenes, and to see the studios up close as well, hear about the steps involved in putting the radio show together, ask questions, take selfies. And they didn't just watch, of course, they had the chance to step up to the mic and record their own radio opening. 그래서 리버풀에서의 마지막 날은 어떤 일정도 하시
2: 네, 리버풀의 설의 둘째 날에는 현지 대학생들과 함께 도심을 둘러보며 미션을 수행하는 그룹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희 조는 음식 문화를 주제로 해서 부산과 리버풀의 식문화를 비교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오후에는 존 모어스 대학교에서 미술, 도시공학,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들으며 두 도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식 일정 중에는 부산데이를 열어 그 현지 청년들과 시민들에게 부산의 음식과 한복, 전통 놀이, 또 공연 등을 소개하면서 부산의 문화를 저희가 직접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1: Oh, it sounds so good. And actually, I know many people who organize this in the UK. And so I've seen the pictures from the other side as well. It looks like such a fantastic day. 마지막 일정까지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2: 감사합니다.
1: So on their...
2: 감사합니다.
1: Yeah. You can interrupt me. Okay. You can just interrupt me. No problem. So on the second day in Liverpool, they took part in a cultural exchange program with local university students, exploring the city and completing different missions together. Later in the afternoon, they attended sessions at Liverpool's John Moores University on topics including art, urban planning and music, which gave them a chance to look at both cities from new perspectives. And then for the final event, they held Busan Day, which introduced local students and residents to Busan through food, hanbok, traditional games and cultural performances. And my 좋아하는 동생, Korean Billy, was the MC, right?
2: Yeah, that's right.
1: Yeah.
2: I met him.
1: Yeah, he's very, very nice. So for 12 days... You spent as the 2026 delegation of the Eurasia, what is it, Diplomacy Corps, Eurasia City Diplomacy Corps. It's just such a meaningful event. And 네, 마무리하면 소감 좀 한마디 부탁할게요.
2: 네, 아무래도 출발 두 달 전 이제 준비 과정에서부터 저희 기획팀 뿐만 아니라 촬영팀, 무용팀 모두가 바쁘게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먼저 진짜 모두 너무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12일이라는 기간이 준비한 활동 대비 무척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순간도 있긴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개인으로는 하기 힘든 경험을 이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너무나 값진 프로그램이었고 또 이 라디오를 듣는 부산 청년들에게도 당당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그래서 또 기회가 있으면 또 가고 싶어요?
2: 네,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1: 무조건. There's been no hesitation. So she said that everyone on the planning and filming and dance teams worked so hard for months before the trip even began. And the 12 days schedule, it was short, sometimes challenging, but the program gave her many valuable experiences that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experience just on her own. And after completing the journey, she said she would confidently recommend the Eurasia City Diplomacy Corps to other young people in Busan. And thank you again for sharing, Sohyun, this story, your experience, your photographs, and closing up our Eurasia Now episode series.
0: 네, 서현 씨 오늘 이렇게 출연해서 생생한 현장 뭐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땠어요?
2: 오늘 짧았지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 너무 잘하셨어요.
2: 생생하게 전달 드릴 수 있어서 저 또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1: 너무 좋았었어요. 앞으로 리포터로 하면 되지 않아요? 너 영어 진짜 잘하시네요.
2: 아닙니다.
1: 겸손도 장난 아닙니다. So thank you so much. And Sohyun, we hope the best for you. And I hope that this has been very helpful for you and for your delegation. And we'll see you again soon, I'm sure.
2: Me too.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청년단원 윤서연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오, 멋있어요. 자, okay, listen, I've got a song for you. This is Tours with 마지막 축제. I'll be back with Monday Groove after this.

0: Hello, hello. Welcome back. This is the old signal. Park PD. 옛날 signal이거든요. Anyway, it's time for TJ Shin.
1: 네, 안녕하세요.
0: It's Monday Groove with TJ yeah. Shin. 조태준 from Busan Group. Busan Group.
2: Group.
0: Oh, there we go. Okay.
2: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Busan. 막 그룹 부산 그룹
0: There we 그래. go.
2: 부산
0: yeah. I yeah. love it. TJ 씨
1: 안녕하세요.
0: Welcome.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아, 네. How are you?
1: 아, so good.
0: So good.
1: Yeah, today this day 날씨 너무 좋아요.
0: The weather is,
1: weather
0: very,
1: is
0: good.
1: Very good.
0: Yeah, yeah. it's nice and cool. There's and the 습기 is 없어졌어요.
1: 아, 고마 살겠다.
0: 예.
1: 이제 살겠다.
0: 살겠다. 예. 맞아요. Do you know what? I realized that I speak 부산 사투리, but I don't know it's 부산 사투리.
1: 어.
0: 제가 부산 사투리 할 때 왜냐하면 제가 15년 됐거든요. 그때 네. 다 부산에서 배웠거든요.
1: 네.
0: 그래서 사투리 나오면 제가 무의식으로 하는 건데, 근데 사투리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겁니다.
1: 이제 몰라요.
0: 바쁘다. 아니면 가뿐다. 낮제.
1: 그게 좋은 것 같아요.
0: 네.
1: 네.
0: 근데 다른 사람들 내 말을 들으면 좀 이상하다고 네. 많이 들었어요. 제가.
1: 졸려 이런 말 알아요. 졸려.
0: Sleepy.
1: 어 알아요. 아. 부산은 잠 온다 하잖아요.
0: 아 잠 온다.
1: 졸려는 서울 말이에요.
0: 아 잠 온다. 나 항상 잠 온다.
1: 잠 온다. 그렇죠.
0: 아 잠이 와.
1: 아 잠 온다. 잠이 와가지고.
0: 재밌다. 아무튼 네. this is a project to turn Busan-based artist 조태준.

0: 내가 조금 조용하게 그냥 야, 멜로디 네. 좀.
1: 아 옆에서 같이 화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탁 넣어요?
0: 뭐 몰라? 그냥, 그냥 갈 수 있어?
1: 지니어스. 예.
0: 이거 뭐야?
1: 너무 좋았어요. 이상하다.
0: 네. 아 노래 네. 너무 좋아요. 노래 어떤 네. 제목인지 가수나 누군지 네. 알려주세요.
1: 비틀즈의 Something 이라는 노래예요.
0: Something 네. in the way she moves.
1: 조지 해리슨이 부른 노래. 네.
0: 너무 좋아요.
1: 아, 저도 Something 너무 좋아합니다.
0: By the Beatles. 네. 그러면은 이 노래 왜 선택하셨는지 알려주세요.
1: 아, 이 노래 가사 말이 좀 너무 아름답고, 근데 그 보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좀 많아서 이런 것들이 좀 아주 많이 사용되는지 네, 그런 것 좀 궁금하고, you know 하면 알잖아 이거죠.
0: You know, yeah.
1: 네. 그래서 you know I believe and how 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 것 좀 여쭤보면 you know I believe and how
0: yeah.
1: 이렇게 그냥 해석했었을 때는 내가 얼마나 뭐 믿는지 알잖아.
0: 얼마나 그래서 you know I believe and how 그 당신은 나를 얼마나 얼마나 잘 믿고 그리고 어떻게 믿는지 어느 방식으로 믿는지.
1: 예. 예.
0: 예. 그거는 그런 표현입니다.
1: 예. 일상적으로 많이 써요. I believe. I believe and how.
0: No.
1: 많이 안 써. 안
0: 그냥 써요. 좀 예쁜 가사를 쓰기 위해서 네.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I don't want to leave her now. You know I believe in how. 그래서 now how rhyming 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건 you know I believe in how 이거는 자주 쓰는 표현도 아니에요. 아, 그냥 가사.
1: 아 그냥 가사구나. 네. 그 위에 있는 now랑 how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0: 네네 건가요? 맞습니다.
1: 네 그렇겠죠.
0: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예 예.
0: You know I believe and how. 네. 표현 아니고 그냥
1: 네, 너무
0: 가사.
1: 아름답고 그러면 또 하나씩 더 궁금한 게 있는데.
0: Okay, tell me.
1: Yeah. You stick around. You stick around.
0: You stick around.
1: Yeah, you stick around. 뭐 곁에 머문다 이 말인데 이 말이잖아요.
0: You stick around now it may show.
1: Yeah, you stick around now it may show. 그 머문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 stay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sticks도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Stay보다는
0: 많이 쓰는 편이에요.
1: 아, 많이 쓰는 편이에요.
0: 이렇게

0: 뭐 진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Stick around.
1: 비행차 때도 많이 써요.
0: 네. Stick around. 그냥 좀 있어봐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Stick around. 아주 formal 하지.

0: 나한테 와봐. 예. Stick with me. 우리 같이 하자. 어. So yeah, it just
1: 달콤한
0: means...
1: 표현인가? 연인끼리.
0: 연인끼리.
1: Stick around, always.
0: 아니요.
1: 안 돼.
0: 아니요. 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뉘앙스 없어요. 아. Stick around. Stay with me. Stay here.
1: 아, stay.
0: 있어봐봐. 그냥 아. 있어봐봐. 누구한테 어떤 상황이든 stick around. 뭐 stick with you는 stick with you. 그래서 stick with you, stick with me. 우리 같이 합시다.
1: Stick with me.
0: 뭐 stick 끝까지 하자.
1: Yeah,
0: 우리 둘이 끝까지 합시다. Yeah. Stick with me.
1: Stay랑은 뭐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0: 비슷해요.
1: 비슷해요.
0: 비슷해요. 네. 근데 stick with, stay하고 stay는 뭐 그냥 stay
1: with me.
0: Stay here. Stay here.
1: Stay here. Stick here.
0: Stick around.
1: Stick around. Stick around.
0: 근데 왜 stick around, 왜 stick 하는지 아세요?
1: Stick은 또 이게 막대기 이런 것도
0: 있잖아요. 막대기는 아니에요.
1: 저하고 저는 다른 거야.
0: Stick around. Stick around. 이런 거는 아니에요. 얘들아, stick around.
1: 딱 대라.
0: 그거는 아니고요.
1: 딱 대라. 이거 아니고.
0: Stick around. So why did we say stick around? Stick. 붙어서 예를 들면 스티커 있잖아요.
1: Yeah,
0: 스티커. 아. 그런 그 뭐 진득진득한 스티커. 아. 이렇게 잘 붙이는 거예요.
1: 네네네.
0: 그래서 stick with me 스티커처럼 저를 붙어서 뭐 다닙시다.
1: 예.
0: 아니면 stick around 뭐 스티커처럼 어디에 가지 말고 여기 붙어 있으면 좋아.
1: 막대기 스틱이 아니고 스티커의 스틱이구나.
0: 그러니까요. 아. It's not 막대기.
1: 아, 막대기.
0: It's sticker. Sticky stick.
1: 오, 네. stick. Yeah.
0: 맞아요. 오, 좋은 질문입니다.
1: 예.
0: 아주 좋은
1: 감사합니다.
0: 질문.
1: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가사 너무 예쁘고.
1: 맞아요. 네.
0: 이 노래는 진짜 뭐 좀 로맨틱한 느낌이지만 약간 이거 you stick around, now it makes you. You're asking me, will my love grow? I don't know, I don't know. 근데 you're asking me, will my love grow? 내 사랑을 좀 커질 거냐고 물어보고 내가 몰라. 근데 난 그 가사는 조금 슬퍼요.
1: 예. Yeah.
0: 그 노래는 누구 연애한테 얘기를 하는데 고백하는 느낌이잖아요.
1: 네,
0: 근데
1: 네,
0: 갑자기
1: 네.
0: 내 더 사랑에 빠질 건지 잘 모르지만
1: 네.
0: 뭐 있어봐봐 해보자
1: 네.
0: 그런 가사입니다.
1: 네네네. 네, 네.
0: 좀 슬프다.
1: 맞아요. 슬퍼요.
0: 아니다. 약속.
1: 약속. 근데 이거 제가 그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조지 해리슨이 너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대상이 조지 해리슨이 사랑하는 신이라고 그런 인터뷰도 들었어요.
0: 맞아요.
1: 네.
0: So you know George Harrison's song I didn't mean to hurt you. I'm sorry that I made you cry. I didn't want to hurt. Jealous guy. That's it. I'm just a jealous guy. 그 노래 진짜 좋아합니다. George Harrison 완전 가사 마법사다.
1: 진짜.
0: 네.
1: 예.
0: 와.
1: 천재.
0: Jealous guy. 너 천재. 진짜 천재. 예. George Harrison jealous guy. Or maybe it's John Lennon. Yeah, John Lennon, jealous guy.
1: Jealous
0: but I think
1: guy.
0: Maybe George Harrison wrote the 가사. Anyway, 그 노래 중에 so there's obviously so many things we can learn in English with lyrics, etc. But what about interesting expressions about love, 사랑과 뭐 관련된 재미있는 표현 뭔가 있어요?
1: 아, 그래서
0: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래서 오늘 이제 사랑 노래를 했으니까
0: 네.
1: 여러 가지 뭔가 썸 타다 이거
0: 썸
1: 영어
0: 타다?
1: 있어요 썸 타다 니 요새 썸 타나
0: 어
1: 썸띵에 썸 타나
0: 이기는 사랑에 대해서 하지는 않은데 썸 타다
1: 썸 타다
0: 근데 썸 타다는
1: 썸
0: is like
1: 비썸?
0: some right someone 누군가 나한테 누군지 그런 관계인데 so it's kind of like someone that you are interested in flirting. So you can say flirting.
1: Flirting.
0: Flirting.
1: Flirting.
0: Yeah.
1: Flirting 좀 많이 쓰지 않아요? 뭔가 광고 이런 데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0: Flirting.
1: Flirting.
0: Flirting. Flirting. 근데 interestingly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flirting은 사람들이 그냥 성격 특징도 될 수 있어요.

0: 없어도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도 플러팅 같은 느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한국어로 하면 썸 타다 하면 약간 뭐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이 있고 네. 플러팅보다 좀 더 관계 있는 것 같습니다.
1: 있고 싶은 서로 있고 싶은 그런 느낌인 거 플러팅.
0: 근데 바로 동역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 아니 근데 썸 타다의 썸이 그 썸 아닌가? 썸 우리 is, 썸띵 할 때 썸 아니에요?
0: Dating something 맞아요. 네, something 네. 어떤 썸띵이 있어요. But in you can say oh wait a minute.
1: Speak around something.
0: There's something in English, but I can't remember because I'm 아줌마. There's something like there's a word for it. I can't remember what it is. 기억 나서 톡 보내줄게요. Oh. I can't remember. But there's something like, something then like. There's a relationship between two people, but it's not, but it's like casual relationship. Yeah.
1: Casual relationship.
0: Yeah, a casual yeah. relationship.
1: Stick around relationship.
0: Stick around? No.
1: No.
0: 영어 잘하는데 그거는
1: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케이, 알았어요.
0: 네. 또!
1: 아니면 첫눈에 반하다.
0: 아~
1: 그래서 썸 타고 싶다.
0: 썸눈. Love at first sight.
1: 아,
0: 첫눈에.
1: Love at first sight.
0: Yeah.
1: Yeah.
0: Love at first sight.
1: Love at first sight. 오.
0: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1: 아,
0: We use that
1: 써요?
0: a lot. Yeah.
1: 오.
0: It was love at first sight.
1: I love at first sight.
0: You say it was love at first sight.
1: It was love at first sight.
0: 맞아요.
1: 아, it was.
0: It was love 아, at first sight. 그리고 멋있다. 가끔씩은 요새 뭐 노래나 뭐 밥 먹을 때나 아. 재미로 it was love at first 예를 들면 bite.
1: 아.
0: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식당이 있으면 it was love at first bite. 내가 처음 먹어봤을 때 진짜 사랑에 빠졌다.
1: It was love at first bite.
0: 아니면 it was love at first listen.
1: Listen.
0: 예를 들면
1: music.
0: TJ 씨 음악을 듣고 와 사랑에 빠졌다
1: yeah.
0: 목소리.
1: Yeah.
0: It was love at first 땡땡땡.
1: 아, 이건 되게 좋네요.
0: 되게 재밌었어요.
1: It was love at first. Bite.
0: Yeah.
1: Listening.
0: Well, listen. Yeah. Listen. Love at first love sight. Sight. Yeah.
1: 아, 너무 좋다.
0: 재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사랑꾼.
1: 사랑꾼.
0: Romantic.
1: Romantic. Romantic guy.
0: 그리고 특히 hopeless romantic.
1: Hopeless.
0: 희망 없는 사랑꾼. 왜냐면요. 희망 없는 거는 영어로만 번역하면 희망 없는. 왜냐면요. 내가 모든 거 사랑으로 다 해줄 거야.
1: 아. 바라는 거 없고. 내 삶 바라는 거 없고.
0: 다
1: 언니
0: 해줄게.
1: 사랑만 한다.
0: 사랑만 한다.
1: 아. 네.
0: Hopeless romantic. So
1: hopeless
0: you can say
1: romantic.
0: Hopeless romantic.
1: Hopeless romantic.
0: Yeah.
1: yeah.
0: Are you a hopeless romantic, TJ 씨?
1: Yeah.
0: Really?
1: Yeah. I Yeah,
0: You're
1: 맞아요.
0: Hopeless romantic. 맞아요.
1: Yeah.
0: 사랑꾼?
1: 사랑꾼.
0: 좋아요.
1: 사랑꾼인가? 아니요. 사랑꾼 아니에요.
0: 부산 가이.
1: 부산 가이.
0: 부산 가이. 썸 타다, 첫눈에 반하다, and 사랑꾼, flirting, falling in love at first sight, romantic. And I think you're going to play us another song. 노래 하나도 해주실
1: 네.
0: 거죠?
1: 네.
0: 네. 자, 부탁드릴게요.
1: 마지막은 부산의 와그라노.
0: 와그라노.

0: agrano, ni tu agresano, tu agrano, ni tu agresano, tu agrano, ni tu agresano, tu agrano, ni tu agresano, agrano, tu agresano.
1: That was so good. Encore, encore. 시간 없는데.
0: Something in the way.
1: Oh, beautiful. Yeah, yeah. 아, 시간 없어서 너무 아쉽다.
0: 네,
1: 아,
0: 또,
1: 네. Can we 그 공연은 어디서 합니까? 다음 주?
0: 이번 주 토요일에.
1: 네.
0: 남포동에서 공연이 있어요.
1: 콜.
0: 예, 7시에 남포동에서 공연이 오케이. 있습니다. 저 SNS에 와서 장소랑 시간 자세하게 확인하시면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1: 부산 그룹 찾아보세요.
0: 예.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다음 주 뵙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All right, up next, this is Cough Syrup by Young the Giant.

0: age are you? Because that can tell us a little bit more about how you answer, right? So yeah, basically that was the text topic today. 오늘의 text topic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그 보스한테 대표나 뭐 대표님한테나 뭐 사장님한테나 팀장님한테나 개인 카드를 받고 팀장님은 이렇게 맛있는 거 아무거나 먹고 와 그렇게 했으면 얼마짜리를 먹을 건가? 그런 질문이었고 그래서 you said lots of things. Here we go. 9902님 says I am in my 30s. I would refuse the card, say boss, are you sure? Then I would ask, can I come with you?
1: 아, 그런 맞아요. 먼저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거절해야 되죠. 예쁘게 거절해야 되죠.
0: You have to say no very nicely, right? I like that answer actually. I was just thinking about how much I would spend. I was just spending the money. Sky님 says 20대입니다. 저라면 3만 원 정도 쓸 것 같아요.
1: 3만 원?
0: 맛있는 거 먹고 와라고 했으니 평소보다 조금 좋은 걸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평소에는 비싸서 잘 못 먹는 초밥 같은 걸 먹을 것 같아요.
1: 설마.
0: 근데 he said go and eat something yummy. He didn't say you have a budget. So that's it. Like where is the line? And who is making the line? And who is drawing the line? Maybe there is no line. Like the Matrix, there is no spoon. It could be... Oh, let's move along. 0261 name, I'm 40 years old. I would probably spend only about 7,000원. 7,000원 어디서? 점심이면 7,000원? 어디서? 안 될 것 같은데요. I would probably spend only about 7,000 won, not because I'm cheap, but because I would feel uncomfortable spending too much of my boss's money. I might just go to the convenience store and get a simple meal. 나도. I feel like that, but I wouldn't go to the convenience store probably. I'd want to go to a restaurant. Also, if I gave my card to one of my juniors and said, 맛있는 거 먹어, and they went to the convenience store, I'd say, 야, 내가 맛있는 거 먹으라고. 왜 편의점에 갔어? 에? So either way, you're darned if you do and you're darned if you don't. 6284님, 30대 중반입니다. 저라면... 아예 카드를 안 받고 안 받을 것 같아요.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하고 제 돈으로 먹거나 뭐 같이 가지고 할래요. 같이 가서 편하게 밥을 먹고 커피를 제가 사면 얼마를 써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You just gotta be separate, right? Eliana님, 저는 실제로 카드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카드로 안 사 먹을 거나 안 사 먹을 거 아니까 햄버거 가게로 끌고 가던데요. 일단 만 원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적당히 해야 돼요. 만 원, 만 이천 원, 만 오천 원 정도. 2만 원 리밋이에요. 내 생각에. Okay, love it. I'm going to play you some music. This is City Burns by Andra Day, and I'll be back with more after this.

0: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The time is now 2 o'clock.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올스타 커피숍입니다. 어서 오이소.
3: Hello, I'm Daniel. I'm here for an interview.
2: 아, 인터뷰. 우리 커피숍에 면접 보러 왔는가 봐. 자, 저기로 가서 일단 앉을까 해. 자, let's go.
3: Oh, sure.
2: 아, for my coffee shop, morning coffee shop, 워라 커피숍. 아이고야, 알바 경력이 엄청나네요.
3: Oh, sure. I've worked at several different coffee shops. Since I love coffee, working at a coffee shop is something that makes me just so happy.
2: 아이고, 뭐 일을 해피하게 한다. 대충 이런 말이지요. 아니, 근데 보자. 일한 경력이 다 와 이래 짧노? Too short to work. Why?
3: Oh, I guess you're wondering why I only worked at each coffee shop for such a short time. Well, to be honest, it's because I'm quite clumsy.
2: 클럽? 에헤이, 클럽 가느라고 바빴다 이 말인가 보네. 클럽인가 봅니다. Do you like dance? 제가 왕년에 춤을 좀 췄거든요. 뭐 클럽에 가고 그러는 거 저는 다 이해합니다. 걱정 말고 일해요. Don't worry, work, okay?
3: Oh, are you still going to hire me even after I told you that I'm a bit clumsy? I really appreciate it.
2: Let's go. 자, 가서 일해 봅시다. 그럼 일단 커피 먼저 뽑아 볼까요? 자, 여기다가 컵을 두고 여기 이렇게 버튼을 눌려.
3: Oh no. I'm so sorry. It's my fault.
2: 에헤이, no sorry.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자, 여기 눌리고 컵을 밑에 여기 놓고 자.
3: Oh no. I'm so sorry. I didn't mean to.
2: Hey, 뭐, okay, okay. 어제 클럽 갔다 왔어요. 왜 이래 덤벙거리노?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컵을 놓고.
3: Oh no.
2: Yeah. 오늘 배워볼 표현. 제가 좀 덤벙대요. 영어로 뭐라고요?
3: I'm quite clumsy.
2: I am quite clumsy.
3: Clumsy는 서투른, 덤벙대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quite는 상당히, 꽤 라는 의미로 clumsy를 강조해 줍니다. 허둥대거나 작은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제가 좀 덤벙대요. I am quite clumsy.
3: I'm quite clumsy.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5: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p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my God!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o Bangsung.
0: Today's sea is
6: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7: 3:00

0: 갈매기 복입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마음속으로만 Gen Z 신민수이고요. Oh. Welcome to All Star
0: English.
1: That's right. Happy Monday, everybody. We have Boogie in the house.
0: Boy, boy, boy, boy.
1: Boy, boy, boy, boy. 네, Boogie와 함께 방송하고 있습니다. Boogie, how are you?
0: I'm good. I'm good.
1: Oh, good. How was your weekend?
0: 주말에 뭐 했더라? 주말에 이번 주말 쉬었다.
1: 진짜요?
0: 가만히 쉬었다.
1: Boogie.
0: 어디?
1: 그거 뭐 자랑할 건 아니에요.
0: 맞다.
1: 네.
0: 네, 이래야 되는지. 근데 민수님 걱정 없는 게
1: 네.
0: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거의 풀 일정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큰일 났습니다.
1: 아. 그쵸.
0: 그때를 이거, 위해서 좀 쉬어준 거예요.
1: 이거 뭐라고 해지? 영어로 The calm before the storm. 네. 그 엄청
0: 폭풍 전이야?
1: 폭풍 전에 이 고요함, 이 조용함을 말하는 거죠. 네.
0: 너무 싫다. 빅볼 뭐라고요?
1: The calm before the storm.
0: Before the storm.
1: 네. 딱 부기 지금 그때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
1: 이번 주부터 바쁘죠, 부기.
0: 매니저가
1: 네.
0: 부기 달력 확인하고 일정 많으니까
1: 네.
0: 이번 주 이틀만 잘 즐겨내요라고요.
1: That's a warning. That's a warning for Boogie.
0: 그러니까.
1: 네. 부기가 이제 바쁘다 하니까 여러분, you know what that means? That's right. Cooler weather. 이제 여름이 이제 곧 끝나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행사가 들어오고 있구나.
1: 진짜. 여러분 진짜 너무 힘들었죠.
0: 근데 민섭이 그럼 걱정되는 게요.
1: 네.
0: 지금 약간 서늘하고 바람 많이 부는 게 태풍 때문에 그런다고 들었거든요.
1: 그래요? 저 태풍 소리는 안 들었는데.
0: 근데 이 영향권이 8일까지래, 내일까지.
1: 네.
0: 내일 이후에 더워지나 안 더워지나
1: 네.
0: 그 날씨 요정 오면은 한번 조사해봐야겠습니다.
1: 그분한테 물어본다고요?
0: 일단 그래도 우리 레이저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날씨 요정이니까
1: 네.
0: 안 맞으면은 뭐 또 좀 맞지 뭐.
1: 그렇죠. 우리 부스터분들이 혼내주세요.
0: 잘
1: 하시잖아요.
0: 뜨지.
1: 자, 부기는 확실히 젠지고요.
0: 그럼.
1: 네, 저는 like I said 마음속으로, 머리속으로만 젠지고.
0: 약간
1: 서류 사항만 빼고 다 젠지예요, 사실.
0: 서류상 젠지가 아니면 젠지가 아닌 거 아니에요?
1: 서류사항만, 네.
0: 그러면 다 젠지가 아니고.
1: 근데 왜냐면 저도 이 마인드가 너무 젠지 된 이유가 So there's actually a couple of things that Gen Z, they don't really do these days. 요즘 젠지들이 잘 안 한 것들이 있는데요. 저랑 너무 비슷하거든요.
0: 네.
1: For starters, they use less cash and fewer of them drive or even own a car.
0: 네.
1: 저는 이 두 개 중에 일단 하나는 맞습니다.
0: 하나는
1: 네.
0: 맞아. 근데 요즘에 보면은 현금 대신에 모바일 결제 더 많이 쓰잖아요.
1: 모바일 결제 진짜 많이 해요.
0: 띠릭.
1: 네.
0: 띠릭 많이 쓰잖아요.
1: 저도 이게 뭐 편의점, convenience store 갈 때마다 카카오페이. 카페.
0: 카카오.
1: 네.
0: 조심해요.
1: 너무 입이 너무 붙어 있어서 네.
0: 근데
1: 항상 부탁을 하거든요.
0: 요즘에 네. 그 적립도 많아가지고
1: 네.
0: 또 다른 거 이제 같이 버무려서 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운전도 거의 안 한다고 해요.
1: 맞아요. And a lot of them don't read books, right? And they don't watch a lot of TV. 테레비도 그렇게 안 본대요.
0: 맞아. 근데 선배,
1: 네.
0: 그 테레비라고 하잖아요.
1: 네네.
0: 그 테레비라고 말하는 것부터 이미 젠지 탈락인 것 같아요.
1: 맞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0: 요즘 젠지는 TV 안 보고
1: 텔레비전.
0: 텔레비전. 오케이.
1: 네.
0: 쇼폼 영상이나
1: 네.
0: 그 빠르기도 민선배
1: 네.
0: 1.5배. 아니면은 2배. 그렇게 해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1: 저도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0: 진짜?
1: 저도 그 인스타 피드 볼 때요. 영상 같은 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엄지 손가락을 take your thumb and then 그 upper right corner 그 위쪽 왼쪽 코너 쪽에 꾹 누르면 2배 속도로 영상이 넘어가거든요.
0: 그냥 누르기만 해도 넘어가요, 민선배. 그냥 진짜? 왼쪽 코너 아니어도 돼요.
1: 예. 아니에요.
0: 그냥 꾹 누르면 돼.
1: 꾹 누르면 그 좋아요도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건 더블 클릭.
1: 그래요.
0: 젠지 호소인.
1: 나 진짜 해본다.
0: 진짜 해봐요, 민선배.
1: 진짜 해봤다.
0: 해봐.
1: 네.
0: 그냥 꾹 누르면 돼.
1: 네.
0: 더블 클릭하면 좋아요 되는 거 아니면은 오른쪽 탭 더블하면은
1: 네.
0: 넘어가기, 왼쪽 더블 탭하면은 뒤로 가기.
1: 계속 이거 올스타 계속 컨텐츠 올라와. 이거 어떻게 삭제하지?
0: 잠깐만.
1: 일단 부기 믿을게요. 부기 믿겠습니다. I believe you.
0: 에브리데이 호스트인데 올스타 올라온다고 어떻게 한다니. 그럼 안 되죠.
1: Now, another thing. They tend to switch jobs more often if they find a better opportunity rather than staying at one company for years. 직장도 한 곳에 오래 머무르기보다 자주 옮기기도 한대요. 아 그럼 이건 좀 젠지 아니다 저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그래 좀... 안정적이 좋으니까.
1: 그렇죠. 전 좀 오래 있는 편이거든요. 네. 아 근데 부기가 젠지면 뭐 이때쯤 되면 뭐 다른 직장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기? 우리 네, 얼마 됐죠?
0: 참고로 제가 촬영하면서 네. 여러 체험도 하고 네. 직장 같은 거 가가지고 알아보고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자꾸 이직 준비를 하는데.
1: 네.
0: 이상하게 그다음 불러주질 않더라고요. 어 이상하다 말이야. 분명 날 초청해서 갔는데 야,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루만에 질려가지고 부르지 않는다고.
1: 아,
0: 전 늘 계획은 있습니다.
1: 그쵸.
0: 실행하지 못할 뿐.
1: 네. 맞습니다. So we've talked about some things Gen Z, they tend to do less than previous generations, but there are also quite a few things they do more of. 자, 반대로 젠지들이 더 많이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쵸, 보기?
0: 아이, 그럼. 이 대표적으로 외식을 더 자주 한다고 해요.
1: 어? 나도.
0: 특히나 근데 아 근데 이거 민선배가 할지 모르겠다. 이제 서 있으면 무릎 아프니까.
1: 왜요?
0: 오픈런을 즐기거든요.
1: 어? 저도요.
0: 진짜?
1: 진짜. 저 광안리 살잖아요.
0: 어 맞다.
1: 완전 핫플이잖아요 광안리.
0: 그냥 그, 근데 민수빈이 형 슬리퍼 신고 슬슬 나가가지고
1: 맞아요.
0: 뭔가 네. 오픈런 느낌보다 동네 마실 느낌 아닌가?
1: 저는 막 멋진 막 옷 입고 막 컬러운 스프레이 하고 막 나가서 막 줄 서고 저는 그냥 뭐 일어나자마자 하루 you know I take her to school 그냥 학교 근처에 카페 이런 데 너무 많아서 아 오늘 뭐 그냥 여기 샌드위치 먹어야지 라고 줄 서서 그냥 샌드위치 사요.
0: 근데 민선배
1: 네.
0: 뭔가 더 힙한 느낌이다.
1: 그쵸.
0: 막 꿀릴 거 아니고 이제 그냥 진짜 이렇게 동네 마실 줄 알아가지고 요.
1: 맞아 맞아요.
0: 어 커피 플리즈 야.
1: 영어로 또 살짝 쓰고요.
0: 찌기 찌기 찌기 찌.
1: 네네네. Can I get that ciabatta sandwich right there? 네네네.
0: 어!
1: 네. Extra mayo please.
0: 어 드러.
1: 어 느끼다. 나 내일 느끼. 나 이렇게 집어내야지.
0: 어 느끼.
1: Can you cut that in half please?
0: 아! 너무 싫다.
1: 네.
0: 아무튼 이렇게 젠지들은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네. 사진 찍어가지고 인증하는 거 있잖아요.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And here's one more interesting one. They're more likely to live with their parents for longer. 부모님과 더 오래 함께 사는 걸 자연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젠지들이.
0: 어, 이게 자연스러워하기도 하면서
1: 네.
0: 나가고 싶어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니까.
1: 네.
0: 어, 이. 집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1: 맞아요.
0: 어, 새 집도 못 구하는데 지금.
1: 집도 비싸고.
0: 사람 좀 어떻게 구하겠어.
1: 그쵸. 네.
0: 동기 좀 지어주세요. 민수
1: 진짜. We understand. 이거는 이해 충분히 됩니다.
0: 맞아.
1: 이해
0: 맞아.
1: 충분히 됩니다. 네. 부기도. 아 부기는 나왔잖아요. 둥지 나왔잖아요. 그쵸.
0: 저는 둥지는 나왔지만
1: 네.
0: 시청에 갇혀있는 것처럼. 늘 시청에 있다 보니까
1: 네.
0: 이게 나왔는데 계속 일하는 느낌이어서.
1: 혹시 우리 저 부산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방금 들었죠. 부기가 갇혀있대요. 시청에서
0: 네. 어, 다들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1: 지금 우리 시청에서도 우리 방송 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0: 아, 그럼요.
1: 네. 그래서 부기가 갇혀 있다고 해서 he feels
0: 아이,
1: trapped. 부기 feels trapped at City Hall.
0: 우리 멋진 주무관님들이 갇혀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열심히 일해라. 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자, 오늘은 뭐 우리 뭐 부정문에서 그럼 사용하는 뭐냐면 우리 어 나도 아 나는 아니야. 어, 나도 안 그래 막 이렇게 말했잖아요.
0: 오, 네, 네. 네.
1: 그러면 여기 이 부정문에서 사용하는 그 neither과 either도 있습니다.
0: Neither과 either.
1: Either. 네. 그래서 앞 사람이 부정문을 말했을 때 나도라고 할 때 어 me neither.
0: Me 부정문으로 neither. 말했을 때는
1: 네.
0: neither.
1: 네. 그래서 어 나 현금 많이 안 써. I don't use much cash these days. 그럼 부기가
0: Oh, me neither.
1: That's right. Oh, 나도 안 써라고 이렇게 말하죠.
0: Oh.
1: 네. 근데 비슷한 뜻으로 either는요.
0: Either.
1: 뭐뭐도 뭐 어느 쪽이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문에서 either는 보통 문장 맨 뒤에 옵니다. 네.
0: Oh.
1: 그래서 나도 현금 안 써. I don't use cash either.
0: 어? I don't use cash either.
1: 네. 근데 이 either가요. 네. Either. either라고도 발음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네.
0: 아, 어, either 약간.
1: 네, either. 아이돌이 아니고 either.
0: Either.
1: Right? 네. It's your choice. Missile, missile, right? It doesn't matter. It's your choice, right? 네. 그래서 나도 책 많이 안 읽어. I don't read much books either이라고 할 수
0: either.
1: 있죠. 네.
0: 오, 우리 한국인들은 민선배
1: 네.
0: 네가 많이 오잖아요.
1: 맞아 맞아.
0: 네가 앞으로 많이 오니까
1: 네.
0: 그래서 니들은 앞으로 오고 either은 뒤로 간다는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죠? 네가 이렇게 많이 시작하잖아요.

0: 그러니까 니들.
1: 네, 일단 니가라고 이렇게 센텐스를 시작하면 북이 일단 조금 세게 나오거든요. 어. 네. 일단 두둥이 물어봐요. 민수, 그러면 유명한 광안리 사우나 가보심?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0: 어?
1: 저는 광안리 사우나 가볼 필요 없습니다. 집에 사우나가 있으니까.
0: 진짜?
1: 집에 사우나랑 욕조가 있습니다.
0: 아 뭐야. 아이 그거랑 맛이 다르지 민선비. 사우나 가서 하는 거랑.
1: 아 똑같아. Same thing. 아~ right? Same difference.
0: 대미 내가 뭘 끌고 가야겠다.
1: 아 북이 뭐지? 아, 저 비둘기라고 하네.
0: 잠깐만.
1: 가매기들도 사우나 들어가게 돼요?
0: 민선비.
1: 들어갈 수 있어요?
0: 저 얼마 전에 네. 그 영상으로 사우나 갔다 왔거든요.
1: 네.
0: 그 편 보시면은 아마 사우나 땡길 거예요.
1: 아 진짜요?
0: 아, 그럼. 한번
1: 봐야겠다.
0: 보세요.
1: 아, 오늘 집에 가서 뭐 볼지 나 고민 중이었는데 아, 바로 그거 바로 보겠습니다.
0: 북이 그 민달이 보게 되면은 충격 네. 먹을 겁니다.
1: 저 은근히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북이 네 너튜브 여기서 한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0: 오케이, 북이 TV에 눌러오세요.
1: 자 북이 왔습니다. On Monday, you know that means time for 북이 퀴즈.
0: 요! 북이 퀴즈.
1: 물 마시려고 했는데. Sorry.
0: 민선배 타이밍.
1: Sorry.
0: 좀 상처받았어. 아니 우리 같이 하는 거잖아.
1: I'm thirsty. Okay.
0: 나도 물 마시고 싶다. 우리 아무튼 요즘에 젠지들의 특징 중 하나죠. 나 요즘 TV 거의 안 봐.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1: Alright. So 나 요즘 TV 거의 안 봐. In English, how do you say that? A. I barely watch TV these days. B. I barely look. TV these days.
0: Mm-hmm.
1: Or C. I barely see TV these days. 네. 자, 그래서 TV를 본다라고 말할 때 A. watch TV입니까? B. look TV입니까? Or C. see TV입니까? 그 차이죠. 자,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여러분 퀴즈 참여 가능하고요. 퀴즈 맞추신 분들 중에 몇 명 2부의 문자 요정에 뽑아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참여해주세요.
1: 네. Alright, let's get i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보시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왜 항상 월요일엔 제 카메라가
1: 카메라 보고 이상한 거 같은데.
0: 우리 일단 그 앵글 밖으로 나갔었거든요.
2: 지금 우리 너튜브 화면에 그겁니다. 그 러시아에서 그거 계속 열면 그 나오는 인형 있잖아요. 그 이름 뭐죠?
1: 네네네. 내 순간 네. 그 내시우죠. 민섭이 어깨비 올라가 있는 줄 알았어.
0: 다시 정상화가 되었어요.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1: 진짜 특급이 된 줄 알았대.
0: 아무튼 Weather Fairy's back. 날씨우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부기도 좀 이제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1: 오 진짜?
0: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I told you it will start getting cooler this week, didn't I?
2: 자, 날씨 오심 일단 네. 방송에서는요. 네, 내가 그렇게 말했지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네. 좀 그렇습니다.
0: 네.
1: 네.
0: 그렇죠. 근데 제 말대로 됐어요. 시원해졌습니다.
1: 간만에 이제 맞아가지고 신났어.
0: 아 근데요 부산 한정입니다. 부산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요.
1: 아, 그래,
0: 부산
1: 그래요?
0: 한정. 네 덕유산 잘 모르겠고요.
1: 아
0: 네, 부산 한정입니다. 아 자 이제 더워질 가능성 우리 두둥님 날씨 오정 어디 갔어? 덥네. 아 부산 한정이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더워질 가능성은 희박하고 시원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1: 진짜?
0: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he heat anymore. 일단 우리 부기 기준으로요. 부기 체감온도 어땠나요?
1: 제 체감온데요. 네. 오늘 그래도 약간 겨드랑이 좀 시원시원했거든요.
0: 네네네.
1: 바람이 불어가지고 체감온도 한 29도 정도?
0: 네네네.
1: 된 것 같습니다.
0: 29도. 나쁘지 않네요.
1: 그죠.
0: 우리 낙지언니님 날려 말씀이 맞을 때도 있군. 여기 낙지 그렇게 안 봤는데.
2: 우리 닥터스님이 말합니다. 나 이 말 너무 오랜만에 듣는데 딱 이상이 맞습니다.
1: 뭐야?
2: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습니다. 진짜. 이거 영어로 표현했거든요. 이 영어로도 표현이요. A broken clock is 네. right twice a day.
1: 오, 네. 근데 민섭이 날씨도 1년에 두 번 맞잖아. 시계를 하루에 두 번 맞는데.
0: 두 번 틀리는 게 아니고 두 번 맞는 거. 그걸, 아, 알겠습니다.
1: 네. 너무 안 좋은 거 아닌가.
0: 또 이제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 내일의 날씨를 좀 알려드릴 텐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시원해지겠습니다.
1: Yeah. 진짜? 네.
0: So tomorrow, the low will be 20 degrees, 3 degrees lower than today, and the high will be 31 degrees, same as today. 최저 기온이 오늘보다 3도가 낮습니다. 20도로. 그리고 하루 종일 구름 한 점 없이 bright and clear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 그조차도 시원하겠습니다.
1: 진짜?
0: 네, 구름이 없어도 시원한 하루가 되겠다.
1: 진짜?
0: 그래서 fall is right around the corner, so it's time to organize your wardrobe. 옷장 정리 이제 슬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근데 오늘 날씨가 신나서 그런가 평소보다 목소리를 더 내려 까는 것 같아요.
0: 아니 오늘 좀 잠겼어요.
1: 아 잠겨서 그런 건가?
0: 자고 온 거 아니에요.
1: 아.
0: 네, 오해하지 마세요. 아, 근데 머리 세팅 잘했고요. 아. 자고 오지 않았어요.
2: 근데 살짝 I'm a little worried. 네. 걱정되는 게 이게 겨울 되면 북이 이제 그 갈매기들 다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네요.
1: 이제 겨울 되면 갈매기들이 오히려 돌아오는 겁니다.
2: 아 그래요?
1: 겨울철 씨.
2: 다행이다.
1: 겨울에 아이다. 왔다가 이제 봄 되면 가는데
0: 네네.
1: 부기는 계속 있죠. 날 지금부터 가지고
2: 눈치가 없네 부기가.
1: 아, 되게 슬퍼졌어.
0: 자, 그래서 오늘의 English expression이 있는데
2: 아직도 안 했어요.
0: 아,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이거 또 반복되는 건데요. Right around the corner입니다. 이제 코앞에 다가온 머지 않은 이런 뜻인데 예문으로 fall is right around the corner, so it's time to organize your closet for the new season. 가을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으니 새 계절을 맞이하여 옷장 정리를 할 시간입니다.
1: 와!
0: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분만 더 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unny 100th floor observatory.
2: 네.
1: Observatory.
2: 자 화면에 아예 없는 날씨 오정으로도 수고했습니다.
0: Bye.
1: 날씨 오정 이쁘네 이쁘네.
2: 부기야, 우리가 올스타에서 손흥민, BTS, 부기,
1: 렛츠고!
2: 이거 한지가 지금 몇 년째야? 26년도 지금 검색어 순위 지금 몇인지 한번 보자. 자, 보자. 부기. 이봐. 이거 뭐야, 이거. 봐봐, 부기. 부종으로 인하여 부은 상태를 말한다. 이거 부기가 부은 거 말하는 건가?
1: 아, 미정배! 아, 그게 아니라 대만 가서 팬미팅도 하고 우시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올스타하고 지금 글로벌 해져가지고 6개월 뒤 스케줄이 지금 벌써 잡히고 있어.
2: 아, 인정 인정. 우리 북이 작년에 뭐 상도 많이 받았고 대만 팬미팅도 하고 진짜 대박이었지. 그럼 북이야 올해는 뉴욕 뭐 할리우드? 오! 올스타로 더 글로벌 해줘보자고 북이.
1: 아 너무 좋아. 아 맞아 맞아. 내가 민선비한테 말 많다고 맨날 이거 불이는 잡히긴 하지만 우리 부스타들하고 더 소통하고 더 재밌게 한번 나눠볼 테니까 어떻게 민선배 북이랑 나눠놓을 준비돼 있어? 팔로우 팔로우 미 렛츠고.

0: Jimin, BTS.
1: Boogie?
0: Let's go!
1: "부산에서 또 게트로 만족하시오. 없다. 글로벌 대체를 꿈꾸는 야망갈매기 보기의 글로벌 성장 대환장 어드벤처 프로젝트."
0: That's right. 전 세계 입덕을 유도할 미래의 글로벌 슈퍼스타 야망갈매기 보기를 키우는 성장 훈련소 올스타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그냥 훈련소가 아닙니다. 매너부터 배운다.
1: 매너스 메이커스 시글.
0: 상황별 영어도 챙긴다.
1: 시체쇼 잉글리시 축축.
0: 글로벌 감각은 필수.
1: 글로벌 센스. 오케이.
0: 문화 이해도 풀 세팅.
1: 컬처얼 디피컬트.
0: 올스타 엔터테인먼트 철저 매니지먼트 아래 부기가 매주 레슨을 잘 받고 있습니다.
1: 어, 오늘은 야망을 잘 살리셨네요, 민선배.
0: 네.
1: 저번 주 야만해가지고.
0: 또 하지 마.
1: 네. 너무 재밌었는데.
0: 어, 근데 부기 저 뭐지 이 우리 모니터 코멘트가 하나 들어왔거든요.
1: 어, 뭐래요, 뭐래요, 네. 뭐래요?
0: 모니터 코멘트로 하게 우리 집에 듣고 있는 하루의 코멘트입니다.
1: 아.
0: 아빠 근데 이 뭐지 손흥민 BTS 시작할 때 부기 뭐라고 해? 뭐냐면
1: 부기 뭐라고 해?
0: 부산시 소식가를 만족할 수 없다. 부산시 소식가를 만족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들린대요. 하루가.
1: 하루야. 그 이어폰을 좀 종물로 바꿔. 좀 잘 들릴 거야.
0: 좀 옛날 거라 쓰고 있긴
1: 아,
0: 있는데.
1: 네. 그 해상도가 안 좋아가지고
0: 네.
1: 분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미드레인지를 좀 더 올려볼까.
0: 그래서 부기가 또박또박 한번 읽어주세요.
1: 알겠습니다. 네. 부산시 소통 캐릭터로 만족할 수 없다. 네. 글로벌 대스텝 꿈꾸는 야망갈매기 부기의 글로벌 성장대원장 어드벤처 프로젝트.
0: 하루에 잘 들었지.
1: 하루야 잘 들었니? 다시 할까?
0: 아니요 너무 만족합니다.
1: 어, 다행입니다.
0: 자, Let's get it. 오늘의 미션은 어떻게 됩니까?
1: 한 잔, 한 조각, 한 켤레 영어로 세워봐.
0: 오, 이 미션은 우리 안 했나?
1: 그러게요. 근데 우리가 숫자 세는 것도 있었는데
0: 네.
1: 이게 뭔가 한 잔, 뭐 한 조각 이런 식으로는 안 세운 것 같거든요.
0: 맞네.
1: 아 근데 또 이 부기가 이 숫자에 강한데 말이지.
0: 그쵸.
1: 알잖아요, 그쵸. 뭐
0: 계산은 빠르잖아요, 부기.
1: 우리 그 돈 세는 것도 좀 잘했잖아요. 근데 이거 수량 세는 거 1, 2, 3 이거 알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수량 표현까지 배워야 되는 건가?
0: 아, 근데 1, 2, 3로만 다 쓸 순 없죠.
1: 오케이, 1, please. 2, please. 케이크 플리즈.
0: 아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하긴 하는데.
1: 오,
0: 그래도 제대로 배워봅시다.
1: 아 그치 그치. 그래도 뭔가 시킬 때가 민선배가 저기 광안리에서 느끼하게 시키는 것처럼 하려면은 잘 알고 있어. 어 플리즈 커피 오브 컵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쵸?
0: Excuse me, light on the mayonnaise, please. I'm on a diet.
1: 어,
0: 나 이거 내일 써야겠다. 여러분 좀 덜 달라, 좀 얇게 발라달라고 할 때 light on the
1: light
0: mayonnaise.
1: On. 네. 뭐라고요 할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얘?
0: 부장님이 어디 가서 올스타 호스트라고 하지 마세요.
1: 부장님 잘한다.
0: 이제 안 할게요.
1: 아 이제 안 할게요.
0: 부장님 이제 안 할게요. 그래서 this is actually something that can be pretty confusing for a lot of Korean learners, right? Those learning English. 이 부분이 영어로 공부하는 한국인들이 좀게 헷갈리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1: 아, 쪼개요?
0: 네.
1: 아, 쪼개 헷갈리지.
0: Now, in Korean, we naturally use different counting words depending on what we're counting. Now, English works a little differently. So simply knowing the number isn't always enough. 네, 영어에서는 무엇을 세느냐에 따라 사용하는 표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부기처럼 맨날 1, 2, 3, 뭐 4, 5 이렇게까지만 계속 쓸 수는 없어요.
1: 원 커피 앤 쓰리 샌드위치.
0: 쓰리 샌드위치.
1: 어,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커피 어. 하나에.
1: 발라발라 심플리스 신소스 얇게 발라주세요.
0: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1: 아 근데 민선배 말처럼 이거 알아두게 되면은
0: yes.
1: 실제 영어로 이렇게 주문할 때 또 물건 살 때도 이렇게 민선배처럼 멋있게 주문할 수 있긴 하겠다.
0: Absolutely. So you'll hear and use you know these words all the time, like when you're ordering food or drinks, shopping or just talking about everyday things.
1: 좋아 좋아 좋아. 이 숫자에 강한 부기 오늘 영어 수련기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I like your attitude, Boogie.
1: Yo yo.
0: 나 지금부터 저의 메소드 연기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요.
1: 시작부터 쉽지 않은 걸.
0: 네, 메소드 연기까지. 네.
1: 좋습니다.
0: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고 싶은지 영어로 여러분 한번 맞춰보고요. 우리 부스타들 아시겠죠? 부기도 아시죠?
1: 알겠습니다.
0: 네. So watch my acting and listen to my acting and guess what I'm trying to say. 자, 문제 나갑니다.
2: desert right now. Oh my gosh, I'm so thirsty. I could really use a drink. Oh, oh, my mouth is so dry. More. More.
1: 민선배, 정수기 바로 옆에 있는데요.
2: 어, 그래. 알겠어.
0: 자, 여러분. Here's a question. How would you say 물 한 잔 주세요 in English?
1: 물 한 잔 주세요?
0: 아니, 잠깐요. 왜 여기 메소드 영희가 필요했죠?
1: 이거는 작가님이 그냥 우리 민선배 농락한 거다. 이거 그냥 한번 시켜본 것 같아.
0: 근데 진짜 이게 항상 사막에서 나오는 장면에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1: 맞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0: 왜요?
1: 이게 목에 수분이 없으니까.
0: 맞아요.
1: 쩍쩍 갈라져서 그런 거야.
0: 이게 여러분 method acting 아닙니까? 메소드 연기. 작가님, are you satisfied? Is this enough?
1: 그래서 보기가 뭐라고요?
0: 자, 여러분 물 한 잔 주세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어,
1: 뭐라고 할까요?
0: A, please give me a bowl of water. 우리 일단 오케이 받았다 임 작가님은. B, please give me a glass of water. Or C, please give me a bottle of water. 자, 여러분 물 한 잔 주세요. 이거 영어로 뭐라고
1: 한
0: 할까요?
1: 잔.
0: 한 잔입니다.
1: 한 잔.
0: 네. 자, 지금부터 정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리. 네,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퀴즈에 샵 9050.

0: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여러분 퀴즈 참여 가능합니다. 자, 부기!
1: 물 한 잔 주세요.
2: 아, 근데 너무 익숙한다고 보여가지고
3: 네.
2: 보또로 못 봤어. 어때요?
3: 바로

0: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거 말해? 영국식 표현이랑 네. 미국식 표현할 때
1: 맞아요.
0: 뭐래를 뭐래 이거랑 아무튼 그렇게 있고 물 한 잔이니까
1: 오늘 분명히 영국 대사관에서 연락 오는
0: 아 제가 그랬지 민선배가 그랬어요.
1: 자 그래서 A, B, C, bowl of water, glass of water, bottle of water 일단 정답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부기의 정답은요?
0: 바로 B, please give me a glass of water. 아 잠깐만 땡이야 둥둥댕이야 뭐야?
1: 맞습니다. Please give me a glass of water. 네, 자 우리 너튜브 채세 우리 낙지현님 glass of water 맞췄고요. 우리 루루프님도 a glass of water. 근데 루루프님이 연기 때문에 저도 목말라요 라고 하네요.
0: 물 한 잔 하고 오세요.
1: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도 제 연기 때문에 목마르기 시작하면 일단 나 진짜 연기 진짜 잘했다.
0: 아 진짜 진짜. 네. 이제 민선배 이제 영방 그만두고 연기자로 거듭나는 건가요?
1: 진짜 할리우드 진짜 지금 갈까 말까 합니다.
0: 할리우드 네. 아니고요.
1: 아 바로 할리우드.
0: 오!
1: 네. 자, please give me a glass of water. A glass of water가 물 한 잔이거든요.
0: Glass.
1: 네. 근데 cup of water도 할 수 있잖아요.
0: 맞죠.
1: 네. 근데 cup하고 glass는 무슨 차일까요?
0: 나 알 것 같지?
1: 뭔데요?
0: 글래스는 유리.
1: 오.
0: 컵은 종이컵.
1: 오. 그렇게 될 수 있죠. 글래스면 투명한 유리잔이나.
0: 뭔가 그런 느낌이야.
1: 네. 그걸 말하죠. 그래서 glass of water도 되고 네. cup of water도 되긴 되는데 근데 또 항상 glass에 들어가는 음료도 몇 개 있습니다. 아시죠? Please can I get a glass of wine?
0: 오.
1: 네. cup of wine 아니고요. 저 glass of wine이라고
0: glass 하잖아요. of wine.
1: 네네네. or a glass of whiskey라고도 할 수 있죠. cup of whiskey 보다 glass of whiskey.
0: 네. glass of whiskey.
1: 왜 나 술만 말하지? 술밖에 생각이 안 났어 지금.
0: 근데 약간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투명한 네. 크리스탈 잔에
1: 네네네.
0: 얼음 딱 넣어가지고
1: 네.
0: 그렇게 따라 마시는 게 술이 많긴 해요.
1: 맞아요.
0: 오렌지 주스를 그렇게 마시진 않잖아.
1: 그렇죠, 그렇죠. Glass of orange juice? Oh no, that works. Can I get a cup of orange juice or glass of orange juice? That works. 근데 컵은요, 손잡이가 달린 뭐 찻잔이나 뭐 머그잔 주로 따뜻한 음료를 다 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glass of coffee라고 말 절대로 안 하거든요.
0: 오.
1: Can I get a glass of coffee?
0: 그때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아요.
1: 네, Can I get a glass of tea? 이렇게는 말 안 돼요. 항상 컵이라고 합니다.
0: 어, 많이 cup of tea.
1: 네, cup of tea.
0: cup of tea. 이거 많이 들었어.
1: 네.
0: cup of tea.
1: 그리고 a bottle of water. 물 한 병이죠. 네.
0: a bottle of water.
1: bottle of water. 네, 잘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계속 연기시킨다 오늘
0: 네. 좀 많이 나갈 것 같은데요.
1: 이거. 자, 다음 퀴즈는요. 애교 연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0: 누구의 애교죠?
1: 자, 일단 저 애교라고 하는데 일단 오늘 이 메소드 연기 장난 아닌 게 저 프롭까지 갖고 왔거든요. 이거.
0: 근데 민재 내가 볼 때는 민선배가의 메소드 연기는 매를 부르는 메소드. 아, 이게 뭐야?
1: 나 귀여워.
0: 충격적이야. 민선배 머리 새싹이 폈어요.
1: 이게 저의 그 이마에 빈대 노안이 보인다. 잠깐만. 네, 살짝 내리고.
0: 그렇게 안 가져왔네요.
1: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애교 연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 커플의 대화를 잘 듣고 여러분 맞춰보세요. 자, 부기가 상남자 역할을 하고요.
0: 저는 좋아, 좋아.
1: 애교 여친일 겁니다. 네, 우리 낙지님이 나갈까?
0: 낙지님이 그럴 때는 그냥 눈을 감고 소리만 들으세요.
1: 일단 그거는 자기 초이스입니다. 네. 자, let's listen to this couple's conversation and see if you could guess the quiz question. 자, 문제 나갑니다.
2: I've been wanting to come to this huge cafe forever. 아, 여기 카페 진짜 와보고 싶었죠. You're the best. I love you.
0: 마. 그 먹고 싶은 거 다 시키라.
2: I heard this place is famous for its cakes. 자기야. 깨꾸 두 조각 먹어도 돼? 아니, 깨꾸 한 조각만 먹어도 될까? 자기 한 입, 나 한 입.
0: 이 다물아 그냥 돈 네가 낼기다이가 근데 그 쟤만 혼자 물어 내는 안 묻기다
2: 근데 여자친구한테 마가 무슨 말이야?
0: 거울 봐라
1: 자 here's the question 여러분 Your girlfriend sees a delicious looking cake How would she say 케이크 한 조각 먹어도 돼? In English 네. 케이크 한 조각 먹어도 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A 여기서도 계속 연기하라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작가님이 계속 시킵니다. 네.

0: Nikki. A. Can I have a slice of cake?
1: Oh, Nikki.
2: B.
0: Can I eat one cake piece, please?
1: Oh, 당신입니다.
0: C. Can I have one cake? I promise I'll share.
1: Oh, 갈비살도다.
3: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아, 나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진짜.
1: 하루야, 하루야 잘 보고 있지?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번다. 하루야, 잘해라. 우리 아빠한테 마사지 좀 해주라. 안마 좀 해드리고.
3: 부장님, 저 이렇게 방송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못 참아서 처음 보는 사람들 문자 보내고 있거든요.
1: 아, 뭐라고요?
3: 네, 일단 다행히 칭찬 문자가 오긴 왔는데 아. 분명히 좀 들어와서 뭐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1: 아, 나간 사람 몇 명 있을 거야.
3: 네, 자 근데 처음으로 네 너튜브에 보는 처음으로 꽃담님이
1: 꽃담님이
3: 네, 꽃담님이 문자 보냈습니다. 크크크 항상 쇼츠만 보다가 라이브 처음 보는데 두 분 참 재밌게 아. 노시네요. 크크크
1: 그럼요.
3: 근데 이거 그 말이죠. 이거 아 두 분 참 재밌게 노시네 이게 아. 뭐다. 두 분 참 재밌게 노시네요.
1: 약간 궁금한 이거 음성으로 보내주세요. 어떤 네, 어감인지
3: 음성으로 부탁합니다.
1: 저희가 늦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말이야.
3: 자 그러면 케이크 한 조각 먹어도 돼. 이거는 영어로 뭐라 할까요? 네. 자 A는 slice of cake였고요. B는 one cake piece였고 or C one cake입니다. 네. 일단 북이야.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케이크 한 조각.
1: 한 조각.
3: 네, 한 조각.
1: 아 근데 이거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3: 네.
1: 피스 오브 케이크.
3: 오.
1: 근데 여기 피스 오브 케이크 왜 없죠?
3: 피스 케이크 아니고 원 케이크 피스라고 했네요.
1: 그러니까 원 네. 케이크 피스. 그럼 이건가? 그러면 나는 B. Can I eat one cake piece, please? 가겠습니다.
3: 이걸로 갈 거죠?
1: 피스니까 피스.
3: 이걸로 갈 거죠?
1: 예, 피스.
3: 자 잠깐만. 이 땡 할 때 어느
1: 잠깐만.
3: 땡 할 때 부장님.
1: 잠깐만,
3: 이거
1: 잠깐만.
3: A입니까? B입니까? 잠깐만. C입니까?
1: 땡이라고? 아니야.
3: 네.
1: 아우! 아니 아,
3: 낙지현님이 A라고 하네요.
1: 아우! 다 틀렸어?
3: 아 낙지현님이 A가 A, 이 키보드에 A가 아니고 아, 정답이 A라고 하는 겁니다.
1: 아 정답 A라고 한 거예요?
3: 자 정답 A 맞습니다.
1: 뭐야?
3: 네, slice of cake라고 하죠. 네, 케이크 한 조각은 slice of cake. 근데 부위가 piece of cake라고도 많이 쓰긴 써요.
1: 맞아.
3: 케이크 한 조각을 케이크 piece 한 of 조각. cake라고 하는 분들도 꽤 있긴 있죠. 네, but slice of cake 한 조각을 말할 때 slice of cake. 왜냐면 케이크도 조각으로 팔고 또 케이크 모양을 비슷하게 먹는 음식도 있잖아요.
1: 피자.
3: 피자도 slice of pizza라고 합니다.
1: 네.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게? 피스랑 슬라이스랑?
3: 피스는요 뭐에 한 이렇게 아 이거 조각은 아닌데 조각은 이렇게 모양 있는 조각 말하잖아요.
1: 네. 모양 있는 조각.
3: 근데 한 예를 들어 나 이렇게 빵 하나에 그냥 조그만 이렇게 뜯어갔어.
1: 어디?
3: 그게 piece of bread라고 되잖아요.
1: 아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 삼각형 모양이 아니라
3: 네네네.
1: 그냥 포크로 한 숟갈 떠도
3: 그쵸.
1: piece of cake 되는구나.
3: 그쵸.
1: 어, 네. 근데 이렇게 딱 모양 이쁜 그 조각 케이크를 보려면은
3: 보통 슬라이스 케이크라고 케이크. 하긴 하죠.
1: 네.
3: 어, 삼각형 모양으로 떼가면
1: 삼각
3: 네. 떼가면 슬라이스 오브 케이크. 그때 삼각 모양은 무조건 슬라이스라고 뭐죠? 많이 합니다. 네.
1: 이렇게 원형을 이렇게 착착착착 잘랐다면은 슬라이스.
3: 부장님 질문을 못 이해했어.
1: 아, 왜요? 네. 왜요? 뭐라고 했는데요?
3: 그때 때문에 너무 헷갈려.
1: 떼가
3: 무슨 말이지?
1: 때려올 것 같아요.
3: 그래서 일단 뭐 먹어도 돼? Can I have? 라고 하죠.
1: Can I have?
3: 네, 그럼 케이크 한 조각, 국이 케이크 한 조각 먹어도 돼?
1: A slice of cake?
3: Can I have a slice of cake? 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잘했어요. 자, 다음으로 어, 이거는 연기 아니에요.
1: 연기 아니에요.
3: 어, 너무 다행입니다.
1: 너무 잘했다. 여러분 잘했습니다.
3: 네. So this time, imagine the situation. 여러분, 이번에는 머릿속에 상황을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어, 답해주세요.
1: Imagine.
3: So in today's opening, we talked about how Gen Z reads fewer books these days. So Gen Z Boogie is at a bookstore. 자, 여기부터 상황 됩니다. 이게 상황 상하면 됩니다. Boogie's at a bookstore. He picks up two identical books and goes to the checkout. 자, 부기가 서점에 갔어요. 네. 민선배용, 부기용 이렇게 같은 책 두 권을 딱 집어서 계산대로 갔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이 책 두 권으로 할게요.
1: 두 권으로
3: 할게요.
1: 두 권은 머리 쓰는 두권 말하는 건가요?
3: 네네. 네.
1: 건수 두 건을 얘기하는 건가요?
3: 왜 그러면 건 나 처음에 말했던 건에 왜 안 고치고 왜 마지막에 건을
1: 민 선배에게 한 번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3: 이 책 두 권으로 할게요. How would you say that in English? A.
1: A.
3: I'll take two double books, please. B. I'll take two prints of this book. C. I'll take two copies of this book. 네. 자, 이거는 좀 살짝 어렵다.
1: 아, 네. 근데 뭔가 유추해 보면은 더블 북이야, 더블 북. 약간 묶고 더블로 가 이거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3: 더블 같은 책이니까요, 그렇죠?
1: 뭔가 책이랑 더블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3: 네, 이 책 두 권.
1: 두 권이니까.
3: 물어 주세요라고 말할 때.
1: 뭔가 인쇄된 거니까.
3: 네, 그래서 two double books라고 합니까?
1: No.
3: Two prints라고 합니까? Or two copies라고 합니까?
1: 내는 민선배 프린트나 네. 커피일 것 같긴 하거든요.
3: 어, 커피.
1: 커피스.
3: 커피가 아니고 커피.
1: 커피.
3: 네.
1: 커피나 프린트. 왜냐면 책이 인쇄된 거잖아요.
3: 네네네.
1: 근데 커피는 또 복사한 거잖아.
3: 오.
1: 인쇄냐 복사냐.
3: 오.
1: 보통 인쇄물이라고 많이 하는데 말이지.
3: 네.
1: 아 근데 책을 또 여러 번 모으려면 그걸 또 복사한 거란 말이지.
3: 보기 왜 이렇게 시간을 지금 때우고 있어요 지금.
1: 결론 결정했습니다.
3: 네, 정답은요.
1: 필요하겠습니다.
3: B.
1: Print of the book.
3: 아까 부장님 A라고 했죠? 이게 도레미파실.
1: 잠깐.
3: 도레미파.
1: 알아. 나 C. 아 C로 바꿀게.
3: C. C는 이건데.
1: 아 아니 잠깐. 그렇게 된다고요?
3: 자 정답은 C 맞습니다. 맞습니다. 부기도 맞췄고요. 우리 닥터 수님도 아 닥터 수님은 C? 라고 물어보네.
1: 아 물어본 거였어요?
3: C?
1: 아 정답이 아니라?
3: 물어보네요. 네 물음표 때문에 이거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1: 어, C인가?
3: 네 우리 황성관님도 정답은 C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A copy of a book. 한 권을 A copy of a book 이라고 합니다.
1: 카피가 맞구나.
3: 그래서 두 권. 주세요라고 부탁할 때 I'll take two copies of this book. 책이나 신문, 뭐 서류 등 이게 권 또는 뭐 부 복사본을 네, 세는 단위로 copy, copies라고 씁니다.
1: 맞네. 복사해서 나온 게 책이니까.
3: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뭐지? 그 스텝한테 뭐 이거 뭐지? 그 원고 뭐 하나 더 부탁할게요. 네.
1: 원고.
3: 네. 그래서
1: 원고 한번 부탁할게요.
3: 네, please give me. 부디 따라하세요. Please give me.
1: Please give me.
3: 네, 원고는 스크립트라고 하거든요.
1: 오, copy of script.
3: 오, 진짜 잘한다.
1: 그럼 이제 잘한다. 보통 우리 이제 한국인들은 네. 이거 프린트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 네네네.
1: 그러면은 원래대로면 카피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3: Can you make a copy of this? 그쵸? Can you make a copy of 이미 있는 거를 복사하는 게 copy라고 하는 거죠.
1: 그럼 새로 뽑는 거는 프린트.
3: 프린트라고 하죠. 네.
1: 오케이 오케이.
3: 부기. Thank you.
1: 아. 네. 그 이런 것도 확실하게 알려드려야지.
3: 부기가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줬네요.
1: 그럼.
3: 네. 또 우리 청취자분들 질문이 왔습니다. 우리 만두님이 물어보네요. 라면 한 젓가락은 영어로 뭔가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1: 한 젓가락?
3: 네. 이렇게 라면에 쓰는 젓가락을 이 그 한 세트를 물어보는 거죠. 네.
1: 한 젓가락.
3: 한 입. 아, 한 입.
1: 이렇게 한 젓가락 하잖아요. 한 젓가락.
3: 아, 한 젓가락. 뭐 can I get a bite?
1: Can I get a bite라고
3: 하죠.
1: 네. 스틱 오브 바이트인가?
3: A bite of the ramen. 근데 or can I have some ramen? 이렇게 부탁할 수 있죠. 네. 근데 보통 나 한 입만.
1: 한 입만.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Can I have a bite? 앙 할 때 그 bite.
1: Bite 앙.
3: 소리가 좀 이상했다. 네.
1: 나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3: 자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participation. 자 이번에는요 문장 순서가 바른 것을 골라주면 됩니다.
1: 어렵다. 오늘 머리 아프다.
3: 자 다음 퀴즈 나갑니다. So Boogie, you're in the situation. You've lost your socks and you need to buy a new pair. Okay. Which sentence is correct? 방금 이해했죠? 자 여러분 일단 부기가 이 양말 뭐라고 하지? 한 켤레를 네, 잃어버렸어요. 네, 부기가 새로운 양말을 사야 됩니다.
1: 오호.
3: 그래서 일단 앞에 가서 이렇게 부탁하죠. A. I need a pair of socks. I need a pair of socks of new.
1: 응?
3: I need a new pair of socks. Or C, I need a new pair.
2: 이 뭐야 잠깐만.
1: I need a new pair of 이거 약간 단정분정 공격적인 느낌인 거.
3: 제가 저도 헷갈린데
1: 이거,
3: 우리 여러분.
1: 이게 너무 어렵다.
3: 우리 청자분들 얼마나 헷갈릴까 다. A 이게 양말 새로운 한켤 새 양말 한 켤레 주세요. A I need a pair of socks new. B I need a new pair of socks. C I need a new a pair of socks. 아 이렇게 헷갈린다 내가 헷갈린다.
1: 왜냐면 정답이 있는 건 맞죠?
3: 네 정답이 있긴 있는데 낙준이 응? 저도 응?
1: 좋아.
3: 자 일단 부기 이거는 틀려도 봐줄게요.
1: 아 하지만 부기 맞추고 말겠습니다.
3: 어 진짜?
1: 그럼.
3: 어 부기고?
1: 저는 B로 가겠습니다.
3: B?
1: B!
3: B?
1: 와!
3: I need a new pair of socks.
1: 그치 그치. 네. 누가 앞으로 와야지.
3: 맞습니다. 그래서 양말 새로운 새 뭐라고 한국말 어떻게 부탁해요 이거?
1: 뭐 새 새로운 양말 한 켤레 부탁드립니다.
3: 그죠. 새로운 양말 한 켤레 부탁드립니다. 그쵸, 뭐. I need a new pair of socks. 자, 여러분 이 뭐라 그러지? 양말이나 신발, 장갑, 안경 이런 거 이 바지도 있잖아요.
1: 바지.
3: 이게 두 개 있잖아요. 뭐에?
1: 그쵸.
3: 그쵸. 그래서 이 세트를 뭐 이렇게 그 한 세트 이루는 물건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A pair of를 쓰는 거예요.
1: A pair of.
3: 그래서 양말
1: 짱이니까
3: pair. 네. So 양말은 a pair of
1: socks.
3: 신발은 a pair of
1: shoes.
3: 장갑은요?
1: Glove.
3: A pair of
1: glove.
3: 그렇죠. 뭐 안경은 a pair of
1: glasses라고
3: 하죠. 바지는요? 바지는 이 다리가 들어간 그 두 개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아, 바지는 두 개구나.
3: 네. 그래서 a pair of
1: pants라고
3: 합니다.
1: 오.
3: 네.
1: 아. 다리가 두 개 들어가서
3: 그렇죠.
1: 이것도 페어리라고 하는구나.
3: 네, 우리 루루프님 민수 DJ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북이 너무 잘 알아요. 부럽다라고 어. 하는데 북이를 부럽다 하는 순간이 왔군요.
1: 아 그럼요 형님.
3: 네.
1: 아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3: 그냥 문장은 못 읽을 뿐이에요. 네 루루프님.
1: 그게 무슨 말이에요?
3: 자 마지막 문제 나가는데요. 이번에는 가장 어렵게 주관식으로
1: 아,
3: 가볼게요.
1: 큰일 났다.
3: 자 여러분 잘 듣고 한번 맞춰보세요. 자, last question. Boogie is at a bakery. 자, Boogie 지금 빵집에 왔어요.
1: 오, 맛있겠다.
3: You're buying some bread for tomorrow morning and you decide to get one.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을 사러 와서 하나 골랐습니다. 자, 사워도 빵 한 덩이 주세요.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Boogie 사워도 좋아해요?
1: 아, 사워도 좋죠.
3: 어, 좋아요. 자, 그러면 사워도 빵 한 덩이 주세요.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1: 어, 한 덩이?
3: 수 없습니다. 주간식이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문장 보내주세요.
1: 한 덩이? 아, 근데 이거는 조각이 아니니까 슬라이스 아니고.
3: 그쵸, 북인 절대로.
1: 한, 어? 느낌 맛있어.
3: 한, 무조건 한 덩이 사가잖아요, 북인은.
1: 저 한 트럭으로 사갔는데요. 나 느낌 왔어, 민선배.
3: 왔어요?
1: 아까 뜯어먹은 게 피스였잖아요.
3: 네네네.
1: 덩이는 큰 거잖아.
3: 어.
1: 그 빅피스.
3: 뭐라고?
1: 빅피스. 큰.
3: What can I get a big piece of sourdough?
1: 그치? Big piece of sourdough.
3: 그래도 그렇게 내가 이렇게 주문 받잖아요. 제가 주문 받잖아요.
1: 어디?
3: 그러면 그냥 한 덩이에 그냥 크게 자르고 줄 것 같아요.
1: 아니야. 어, 한 덩이 잠깐만 한 덩이 덩이 덩이를 뭐라 그러지? 덩이.
3: 룰루프님이 Can I have one bread of sourdough? 자, 근데 sourdough가 이미 빵이니까.
1: 그죠.
3: 네, 일단 한 덩이에 영어가 있긴 있습니다.
1: 한 덩이.
3: 네, 특히 빵을 말할 때. 이건 어려워요. 북인 내가 볼 때
1: 오케이 백... 왕 원 왕 오브 사워도우 왕
3: 이 왕도 한국말도 아니고 그냥 소리잖아요.
1: 아, 표현하고 있잖아. 이만한 덩이로 달라고 왕.
3: 자 여러분 어, 빵 한 덩이라고 말할 때요. 자 따라하세요 북이. A loaf of bread.
1: 처음 들었어요, loaf. A loaf of bread.
3: A loaf of bread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can I get 뭐 뭐지 그 sourdough 한 덩이 주세요. Can I get a loaf of sourdough?
1: Can I have a loaf of sourdough?
3: 네, 맞습니다. Loaf, L-O-A-F라고 하죠.
1: Loaf.
3: 네.
1: Loaf가 덩이구나, 덩이.
3: 맞습니다. 그래서 뭐 loaf of bread라고 부탁할 수 있죠.
1: 그리고 약간 고기. 주문할 때 할 수 있겠다.
3: 그거는
1: 고기 한 덩이.
3: 고기 한 덩이 그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위가 좋아하는 고기 고기를 안 넣네요. 네, 오늘은 뭐 보통 뭐 카페나 뭐 이런 데 가서 뭐 주문할 때 좀 많이 넣는데 우리 고깃집은 다음에 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네. 자, 오늘의 부기의 미션 한 잔 한 조각 한 켤레 영어로 세어봐. 일단 부기 통과. 오늘 너무 잘했어.
1: 네. 나 하나 틀리고 다 맞췄다.
3: 우리 부스터분들 너무 잘했고요. 자, 오늘 퀴즈 당첨자 바로 발표하네요.
1: 네. 바로 가네요.
3: 오늘 퀴즈 당첨자 너무 잘 참여하셨고 너무 잘 맞췄으니까 오늘은 너튜브에 계시는 엘리안이 축하드립니다.
1: 엘리안이 축하드립니다.
3: 네, 이후에 우리 문자 요정이 일단 연락 줄 거고 네, 선물 어디로 보내냐 네 물어볼 건데요. 네, 꼭 연락 받으세요. 아시겠죠? 부기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1: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뭐 그냥 비싸보 케이크네. 비싸보 케이크야.
3: 좋았어요. 부기 we'll see you next week, okay?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3: 네, 여러분 I'll see you at 7 o'clock for hour number 2. In the meantime, 이하이가 부릅니다. 1 and 2 and 3 and 4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지매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올스타 커피숍입니다. 어서 오이소.
4: Hello, I'm Daniel. I'm here for an interview.
3: 아, 인터뷰. 우리 커피숍에 면접 보러 왔는가 봐. 자, 저기로 가서 일단 앉을까 예. 자, let's go.
4: Oh, sure.
3: 아, for my coffee shop, morning coffee shop, 워라 커피숍. 아이고야, 알바 경력이 엄청나네요.
4: Oh, sure. I've worked at several different coffee shops. Since I love coffee, working at a coffee shop is something that makes me just so happy.
3: 아이고, 뭐 일을 해피하게 한다. 대충 이런 말이지요. 아니, 근데 보자. 일한 경력이 다 와 이래 짧노? Too short to work. Why?
4: Oh, I guess you're wondering why I only worked at each coffee shop for such a short time. Well, to be honest, it's because I'm quite clumsy.
3: 클럽? 에헤이, 클럽 가느라고 바빴다 이 말인가 보네. 클럽인가 봅니다. Do you like dance? 제가 왕년에 춤을 좀 췄거든요. 뭐 클럽에 가고 그러는 거 저는 다 이해합니다. 걱정 말고 일해요. Don't worry, work, okay?
4: Oh, are you still going to hire me even after I told you that I'm a bit clumsy? I really appreciate it.
3: Let's go. 자, 가서 일해봅시다. 그럼 일단 커피 먼저 뽑아볼까요? 자, 여기다가 컵을 두고 여기 이렇게 버튼을 눌려.
4: Oh no, I'm so sorry. It's my fault.
3: 에헤이, no sorry.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자, 여기 눌리고 컵을 밑에 여기 놓고 자.
4: Oh no, I'm so sorry. I didn't mean to.
3: Hey, mom. Okay, okay. 어제 클럽 갔다 왔어요. 왜 이래 덤벙거리노?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컵을 놓고.
4: Oh no.
3: Yeah. 오늘 배워볼 표현. 제가 좀 덤벙대요. 영어로 뭐라고 해?
4: I'm quite clumsy.
3: I am quite clumsy.
4: Clumsy는 서투른, 덤벙대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quite는 상당히, 꽤라는 의미로 clumsy를 강조해 줍니다. 허둥대거나 작은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3: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제가 좀 덤벙대요. I am quite clumsy.
4: I'm quite clumsy.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5: See you tomorrow.
6: All-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7: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8: 맞다, 맞다. All-Star.
6: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8: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6: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웃으세요.
8: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9: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임서연의 직약풀 이제 왔는데 가버리라고 하면
1: 임소연 in the house for another episode of 직약불가.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 How are you?
0: I'm good. 여름이 이제 진짜 가고 있나 봐요. Loving this cold breeze.
1: 자, 다시
0: 너무 시원해요. 왜요?
1: 전 너무 좋아서.
0: 아 진짜. 진짜.
1: 여름 너무 힘들었어요.
0: 아 그런데
1: 여러분 힘들었죠?
0: 힘들었죠.
1: 진짜 고생했습니다.
0: 어젯밤엔 진짜 바람이 차가워가지고
1: 네.
0: 저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아이스핏 퍼슨이거든요.
1: 아이스핏 퍼슨.
0: 그 적당한 단어가 있나요? 수족 냉증이
1: 그냥 뭐 I get cold feet.
0: 어 cold feet.
1: 어 근데 cold feet는 진짜 이게 실제 cold feet잖아요.
0: 어 그렇죠. 약간 좀 긴장되고
1: 근데 막 cold feet는 누가 엄청 긴장할 때도 뭐 cold feet 아 긴장하다 하나 안 할래라고 이렇게 할 때
0: 어 이거 직역불가되네.
1: 그것도 cold feet라는
0: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전 어제 양말 신고 잤어.
1: 와우.
0: 네. 아 춥더라고요.
1: 아 근데 진짜. 저도 아직 이게 열이 너무 많아서 still 우리 집에는 에어컨 아직 틀어 있습니다.
0: 아 뜨거운 남자.
1: 네, the AC is still on at our house. 네. But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for another episode of 직약불가. 네.
0: 네.
1: 오늘 곡 네. 기대되네요.
0: 오늘도 재밌는 곡을 찾아왔습니다. 자, 익숙한 팝송을 통해서 직역으로는 풀리지 않는 표현들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시간이죠. Listening, okay, dictation, okay, translation까지, okay. 자, 한 번에 해결하는 between the line 임소연의 직역불가. 오늘은 힌트를 먼저 좀 드릴게요.
1: 어, 뭐지? 아, 우가 해야지.
0: 아, 어떻게 해야 되지?
1: 이렇게 해야죠.
0: 아 그렇게 크게 해야 되는 거지. 맞지.
1: 한참 같이 불러야 되는 거죠.
0: 아 맞아요. 자 이 네. 노래 사실은 모르는 분 찾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1: 네.
0: 아 직역을 해보자면 가수는 이제 시원한 놀이 차가운 진행.
1: 네 차가운 그쵸 진행.
0: 차가운 경기팀.
1: 네.
0: 예. 제목은 직역하면 이거 영어가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네. 인생 만세예요. 제목은 스페인어로 된 노래고요. 아주 이렇게 인생 만세 신나는 제목이니까
1: 네.
0: 파티나 사실은 우리 이거 들을 때도 되게 이렇게 파이팅 넘칠 때 많이 듣잖아요.
1: 맞아요. 그 노래 딱 시작부터 그 바이올린
0: 뜬뜬뜨르르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되게 조금 무거운 의미도 담겨있는 노래거든요.
1: 네.
0: 모든 걸 다 가졌던 왕이 다시 모든 걸 잃게 되면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그래도 인생 만세다. 이렇게 외치는 노래예요. 이 노래 제목이 그 멕시코의 되게 유명한 화가 프리다 칼로 있잖아요.
1: 네.
0: 그 프리다 칼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며칠 전에 그 빨간 수박에도 이 문장을 써넣었다고 합니다. 비바 라디 뭐야? 비바 라디 비다. 아 이거 진짜 할 때마다 이거 비다 라비다.
1: 비바 라비다.
0: 비바 라비다. 콜드플레이의 음악 준비했고요.
1: 차가운
0: 이,
1: 재생.
0: 네. 근데 이 노래는 전반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베이스로 한 곡이라서 이거 잘못하면 종교 방송 아멘 될 수도 있어서 가장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들만 좀 골라와 봤어요.
1: 어, 좋아요. 네네. 이미 우리 차가운 재생 팬들 너무 두둥님도
0: 차가운 재생 너무 재밌다. 네. 네네.
1: 두둥님 비바다라고 하면서 크리스 마틴 뭐 하트 날리고 지금 네, 장난 아니네요. 크리스 마틴 그 리드 보컬이잖아요.
0: 네네네. 네. 이 제목 똑바로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니까 보고도 네. 못 읽는데.
1: Viva la vida.
0: La vida.
1: 네.
0: 좋아요.
1: So this is today's song for 직역불가.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집에서 같이 따라하세요. 이거 다 알잖아요.
0: 이거 아, 그럼요.
1: 이거 국민송 정도 되지 않았어요?
0: 이거 완전 월클송이죠.
1: 그쵸?
0: 근데 이거 약간 오늘 이렇게 뜯어보고 나면
1: 네.
0: 약간 경건해지는 거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1: 좋아요.
0: 자, 이 노래 성경을 베이스로 한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는 되게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1: 네.
0: 막 세상을 다 가졌다가 좀 교만하고 까불어가지고 처형당하고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런 몰락의 정서들을 이 노래가 그대로 담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I used to rule the world. 내가 라떼는 세상을 다 다스렸어. Rule the world 했어. 라고 시작하는 일이 근데 이제 무엇이 어떻게 됐다는 건지 Write down what you hear.
1: 네.
0: 아, 그럼 오늘도 선물 주시는 거죠? 어,
1: 줍니다.
0: 네네네. 들리는 네. 만큼 한번 적어보세요.
1: 좋아요.
0: Hit the music. Word. 짧지요? 아 짧지요?
1: 진짜
0: 이 딱 두 번째 소절이거든요.
1: 네.
0: I used to rule the world 다음에 나오는 가사예요.
1: 네.
0: 다시 한번 한번
1: 더 Let's get it. Caesar rise when
0: I gave the word. 들을 수 있어 있어요 앞에 거
1: 이게 살짝 근데 네. 크리스 마틴이 제가 알고 이게 콜드플레이즈가 영국 밴드잖아요. 네, 그래서 살짝 영국 발음 때문에 조금 안 들릴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네.
0: 하지만 우리 두둥님 끝에 거 잘 찾아주셨는데 약간 이거 라인 맞춘 거여서 다른 단어긴 해요. 끝에가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겠어요?
1: Seas would rise when I gave the word.
0: 네, 그래서 뒤에 world를 똑같이 들으시고 gave the word 이렇게 지구 세계로 보내주셨는데 그 world가 아니고 단어 할 때
1: 맞습니다.
0: 네, word가 들어가
1: word.
0: 있어요.
1: W-O-R-D.
0: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라임을 맞췄는데 두 번째 소절은 내가 단어를 줬을 때 when I gave the word 줬을 때 뭐 어떤 단어를 줬길래 바다가 rise를 했대요. 직역이 이렇게 됩니다.
1: 바다가 일어났다고요?
0: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어,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정말. 자 오늘 비바 라비다의 첫 번째 직역불가 I gave the word 한번 살펴볼 거고요. I gave the word gave give gave gave 이렇게 기본형은 give the word가 되겠죠. 그래서 네. 직접적으로 사실 단어를 줄 수도 없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명령을 내리거나 말하거나 알릴 때 I give the word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 네.
0: 그래서 꼭 이거는 왕들만 쓰는 건 아니고 일상적인 거에서도
1: oh, yeah.
0: 어, 나 언제 출발할까? Just give the word 이렇게 하면은 네 말하면 나 갈게. 말만
1: 맞습니다.
0: 해.
1: 네.
0: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거죠.
1: Just give me the word or just say the word.
0: Say the
1: 네.
0: word.
1: Say the word.
0: Say the word.
1: 말만 해. 라고 하면 이렇게 바로 하는 거죠.
0: 네. 그래서 이 소절은 Seas would rise. 바다가 솟아올랐대요. When I gave the word. 내가 말만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너그 소절하고 밥도 먹고 내 말만 하면 광안리도 움직여와. 다 했어 임마. 요런 뉘앙스인 거죠.
1: 맞아요.
0: 자 그래서 요거 I gave the word랑 약간 비슷한 표현으로 let me know 요런 것도 있는데 요거보다는 좀 더 바로 출발할 수 있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군대나 작전 상황 같은 거 할 때도 just give the word 이렇게 하면은 네 말씀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1: 경례 마음에 안 들어.
0: 어, 어 군대를 안 가봐가지고. 아 군대를 제가 미필이어가지고.
1: 괜찮습니다. 한번 봐줄게요.
0: 어, 다녀오셨어요?
1: 네, 어, 다녀왔죠.
0: 어떻게 아는데요?
1: 네, 저. 아, 나 이렇게 다니자.
0: 원샷.
1: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어, 나,
0: 아 어, 왼손. 저... 아 오른손.
1: 네. 어, 저는 안경 꼈으니까 딱 안경 이렇게 창 딱 이 끝에 네. 이렇게 해가거든요.
0: 네.
1: Or 안경 안 꼈으면 딱 이렇게 그 눈썹 딱
0: 눈썹.
1: 끝에.
0: 네. 네. 이렇게
1: 이런 걸 왜 가르치고
0: 그러니까.
1: 지금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0: 자 그래서 어쨌든 이 Just give the word는 좀 더 행동력이 붙는 표현이다
1: 네.
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역 불가 그럼 한 번 더 들어보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0: 네. Word. 아 짧다.
1: 맞습니다.
0: 자꾸 주먹을 치게 되는데.
1: 좋아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직역 불가는 어떻게 됩니까?
0: 자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남들 앞에서 되게 괜찮은 척하고 막 잘 나가는 척하다가 혼자 있으면 하, 힘들다 이럴 때 있어요. 그 왕은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1: 그쵸.
0: 그래서 두 번째 직역 불가에서는 진짜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자 listen carefully to this part. How they build themselves. 뭐라고 생각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음악 주세요. 전반적으로 오늘 다 짧죠? 짧죠? 여러분 들으셨어요? 중량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1: 이것도 좀 어렵다.
0: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 흔히 쓰는 앞에 있는 이 단어는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지 않나요? 우리 어... 일상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잖아요. P로 시작하는.
1: 그렇죠.
0: 네.
1: 네.
0: 한 번 더 들어볼까요?
1: 그리고 특히 어, 앞에 부분이 빨리 넘어가.
0: 어 맞아요.
1: 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0: 도둑님 제발 한 번만 다시 하시기 전에 한 번 더 날려드렸는데 들으셨는지.
1: You're welcome입니다.
0: 네. 네. 들으셨는지.
1: 맞아요.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뭐 일도 없고 단어도 이 잘 쓸 편도 잘 쓰는 두둥 하나 맞췄네요.
0: 도둑님이 아니 반주가 더 커요.
1: 이거 부장님한테 뭐라 해야 됩니다.
0: 아, 아니야 이거 콜드플레이한테 전화해야 돼요.
1: 아 콜드플레이한테 전화해야 돼요?
0: 전화해. 아, 우리 음원을 받아서 그대로 있는 대로 쓰기 때문에. 자 우리 두둥님이 스트링 찾아주셨어요. 끝에 네. 들리는.
1: 맞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스트링 맞습니다.
0: 자 그래서 뭐라고 했지요?
1: Just a puppet on a lonely string.
0: Puppet. 자 직역해 볼게요. 네. Just puppet on a lonely string. Puppet 하면은 꼭두각시 인형이거든요. 네. 그 마리오네트라고. 아 이런 것도 그래 맞아. 아이쿠.
1: 민수 미니민수 안경
0: 떨어졌어요. 예예예 예, 예, 안경이 네. 떨어졌어요. 줄 매달아진 인형극하는 그런 인형들을 퍼펫이라고 네. 하는데 네. 뮤지컬이나 애니메이션에도 이렇게 실제 인형들이 등장하는 씬 있죠. 네. 그거를 퍼펫 뮤지컬 뭐 퍼펫 배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해보면 lonely string이라고 했으니까 외로운 줄에 매달린 just a puppet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 소절의 앞뒤를 살펴보면요. 사람들이 내 체어형을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just puppet 같고 그렇다면 who would ever wanna be king 누가 왕이 하고 싶겠어 뒤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결국 나는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 나를 퍼핏처럼 하고 있었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말하는 비바 만세 내 인생의 느낌을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구간인 거죠. 예. 자, 이 퍼핏과 관련해서 뉴스에서 이런 표현들 가끔 나오죠. 그 꼭두각시 정부 뭐 뒤에서 배후에 다른 세력이 있을 때 뭐라고 하죠?
1: Puppet government?
0: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로 이제 puppet을 조종하는 사람은 pull the string, 실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 혹은 또 축구 경기에서 막 이렇게 공격수라 그러나요? 미드필더? 막 끌고 가는
1: 축구를 잘 몰라서
0: 미안해 저도 잘 몰라서 이거 그냥 자 MF 미드필더들 보고 he pulling the string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기를 끌고 간다고.
1: 네. 네
0: 그래서
1: 오히려 그러면 코치가 그 감독이 pulling the strings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죠. 왜냐면 네. 전체적으로 그 감독이 뭐지 그 움직임을
0: 움직이지만
1: 그 하는 사람이니까
0: 네. 플레이어들 중에서는
1: 그쵸.
0: 그 선수가 치고 나간다.
1: 맞습니다.
0: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pulling the string 퍼핏이랑 연결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민수 미니 민수
1: 안경을 쓸 줄 몰라 얘.
0: 잘 보인다는 뜻인 것 같아요.
1: 필요 없다.
0: 자 그래서 이 노래에서 퍼핏은 그냥 외로운 인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허무함을 나타낸 단어로 표현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좀 깊다. 이 의미 좀 깊다. 이거.
0: 그러니까 우리가 네. 모르고 아까 오 어떻게 한다고요?
1: 네.
0: 이렇게 하기에는. 되게 좀 무거운 노래였다 사실.
1: 이 부분만 기대하고 있어요.
0: 맞아요.
1: 아 이런 가사가 있었구나.
0: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퍼펫 기억을 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Play, 네, 그래서 미니 민수 퍼펫이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1: 맞습니다.
0: 네.
1: 네. Thank you so much. 자, 마지막 직역 불가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0: 자, 이 노래 아까 우리 민수가 흥이 났던 것처럼 매번 축구 경기나 올림픽 경기 때 되게 막 파이팅 넘치게 나오는 노래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무게가 있죠. 왜 이 노래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가 했더니 FC 그 바르셀로나 감독이 콜드플레이 엄청 팬이래요.
1: 오.
0: 그래서 경기장에서 이 노래를 되게 많이 틀었던 시즌이 있는데
1: 네.
0: 그 시즌에 이 바르셀로나가 엄청 잘했대요.
1: 아~
0: 그래서 약간 우승의 노래처럼 이렇게 상징이 된 거래요.
1: 네.
0: 그런데 오늘 살펴보니까 이렇게 좀 깊은 의미가 담긴 곡이었다.
1: Interesting.
0: 네. 마지막 직역 불가 구간은 이 노래에서 좀 더 쓸쓸한 한 줄이 될 것 같아요. Let's hear what comes next.
1: 난 다 들렸다.
0: 다 들렸어요. 들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저는 이 사람 누구야나 이렇게 생각해요.
1: 여러분 죄송해요. 전 당연히 들려야 돼요.
0: 당연히 들리겠지.
1: 저 당연히 들려야 돼요.
0: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1: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 아니고 저 당연히 들려야 돼요. 저는.
0: 여러분 움직이세요. 민수는 당연히 들렸대요. 자 뭐라고 했는지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들리는 만큼 한번 적어보세요. I don't sing. 들려요.
1: 여기서 일단 그 종교적인 그런 의미도 들어있고요. 그렇죠.
0: 네.
1: 여기 힌트 살짝 드릴게요.
0: 네. 자, 이번 소절 뭐라고 했지요? 그래서
1: 네. 일단 두둥님이 I know save me call my name이라고 불렀는데 일단 save call my name까지.
0: 네, I know도 맞추셨고요.
1: I know도 맞췄고, I know 하고 call my name 네까지는 잘 맞췄네요.
0: 와, 저 이거 되게 저도 라디오 들으면서 열심히 이거 보내는 편이거든요. 이게 다음 이야기 넘어갈 때까지 빨리 쳐야 되거든. 네. 근데 이걸 또 영어로 치시는 게 갑자기 엄청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1: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음에 더 빨리 넘어갈게요.
0: 자, 그래서 네. 이번 소절 뭐라고 했죠?
1: I know Saint Peter won't call my name.
0: 그러니까 이번 소절에서 이거 그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의 함정은 Saint Peter.
1: Saint Peter.
0: Who is Saint Peter? He is 한국 사람들은 성 베드로로 많이 알고 있어요.
1: 아.
0: 네, 성 베드로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 Saint Peter 혹은 성 베드로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대요.
1: Simon.
0: 네. 이것도 또 다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너는 바위 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1: 네. 그래서 좀 알아야 돼요. 네.
0: 그래서 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찾은 게 틀렸을까?
1: 아니요, 뭐 지금까지 뭐 오케이.
0: 괜찮아요. 오케이. 들어봐요. 자, 그래서 원래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네. 너는 바위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라틴어로 페트루스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이게 나라별 언어마다 굴러다니면서 영어로는 피터, 우리나라에서는 베드로, 뭐 피에르. 페드로 뭐 이렇게 다 같은 이름이다 맞습니까?
1: 네.
0: Right?
1: Because Peter는 그 English version 그 한국어로는 베드로라고 부르대요.
0: 베드로라고 해요.
1: 그것이 뭐냐면 이 그 스페인어로 이름으로 원래
0: 또 왔다
1: 원조라서.
0: 갔다 하면서
1: 네, 그 Pedro.
0: Pedro.
1: 네,
0: 아.
1: Pedro로 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Here in Korea, 한국어로는 좀 그 스페인어로 부르는 이름 버전.

0: 영원이 더 가깝죠. 베드로라
1: 베드로가.
0: 보니까.
1: 네. 네. 그래서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0: 저, 그럼 사는 건 아니네요.
1: 자, anyway. 자, 그런데 이 바위 아저씨가
0: 이거 우리 목사님 확인해야겠다. 이거
1: 듣고 계신가요, 목사님? 자, 그런데 이 바위 아저씨가 어쨌든 바위 아저씨예요. 내 이름을 안 불러줄 거를 안대요, 세인트 피터가. 네. 근데 이 성 베드로가 그 천국 문지기라면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지기가 내 이름을 안 불러준다는 건 자기 천국 못 간다는 걸 안다는 거지.
0: 아.
1: 네.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서 뭐 어떻게 뭐 착하게 안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처형을 앞두고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I know Saint Peter what my call
0: won't call my name.
1: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네. 네. 두둥님이 민수 청령부 부장님 상이라.
0: 그 옛날에. 옛날 말이었습니다.
1: 청령부 부장님 저희 오늘 회식 있나요?
0: 회식은 기도해야 할 겁니다.
1: 아멘. 자, 오늘 종교 방송 아니고요. 네. 여기는 부산 영어 방송 BFM.
0: 근데 오늘 나오는 노래가 네, Coldplay의 La Vie 잠깐만. Viva La Vida. 왜냐면 네. 우리 몇 주 전에 그 한영이 그 네. Ricky Martin Living La Vida Loca 아~ 이 노래 방금 La Vida Loca라고 말했어요. 해뻔했어요. 네. 네. Coldplay의 Viva La Vida.
1: Viva La Vida. 네.
0: 그래서 이 가사를 좀 배우고 표현도 네. 많이 배웠는데 이렇게 의미를 알게 되니까 네. 조금 뭐라 그랬지?
1: 약간 그죠? 숙연해지죠, 약간.
0: 조금 침착해지죠. 노래가 좀 더 홀리한 느낌 나네. 홀리한 느낌도 거예요.
1: 맞아요.
0: 네. 일단 아 역시 좋은 노래다.
1: 네. 자, 이렇게 짚어본 세 가지 소절 이제 노래 나올 거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면서 네. 어떤 이야기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소연 씨,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of 직역불가.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See you next time. Bye bye.
0: In the meantime, Coldplay가 부릅니다. Viva la vida. 오!

0: 랴라랑.
1: 북이 퇴근 안 했어?
2: 북이는 못 가요. 네, 북이는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계절 불문을 하고도. 네, 날씨 요정이 아니고요. 문자 요정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니까 제가 이제 확실히 말씀드려야죠.
1: 맞아요. 네, 맞습니다. 문제여정. We have a lot of newcomers today. 그래서 헷갈리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2: 오늘
1: 네, 처음으로 들어온지 처음으로 들어온 분들 좀 몇 명 있으니까. 네. 네, 이번 그 1부에 봤던 분 아니고요. 네, 2부에 들어오는 문자 요정.
2: 네네네.
1: 입니다.
2: 문자 요정이 왔고요. 네. 아, 우선은요, 새로 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1: 저 손가락 준비할게요.
2: 우리 민수 씨가 먼저 이번에 한번 그 말씀해 보실래요? 닉네임 그 리스트 먼저 너기용님.
1: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저 리스트 없어요, 사실.
2: 없어요?
1: 네. 불러주세요. 손가락 준비하고 있어요.
2: 저 너기용님만 있어요.
1: 네?
2: 다른 분들 또 누구 계셨죠? 너기용님.
1: 아, 몇 명 있어요? 우리 꽃담님도 있었고요.
2: 꽃담님.
1: 네, 이거 지금 자기 일을 해야 됩니까, 제가?
2: 꽃담님 네. 있으시고.
1: 네, 꽃담님도 있었고, 맞아, 우리 너기용님도 있었고요.
2: 네네.
1: 네. 우리 질문도 네. 한 부장님 누구라고요?
2: 황선관님.
1: 네, 우리 황선관님이랑 우리 만두님도 있었습니다. 네. 아까 그 만두님 질문도 하나 했죠? 아, 네, 누가요? 아, 그 젓가락. 그 젓가락 질문 말고요. 그
2: 잘생겼다?
1: 아니요, 그 우리 몸에 그
3: 엉덩이.
1: 네, 그 엉덩이 질문 하나 누구였죠? 네, 일단 뭐 질문 하나 들어왔습니다. 일단 우리 저 어떤 질문인지 우리 부장님이 다 타이핑 해줄 거거든요. 네, 이제 이분들 모두 와 이렇게 우리 올스타 가족 오늘 겠는데 일단 늘 하는 게 있거든요. 자, 우리 성관님, 만두님, 꽃단님 하고 우리 기헌님이었나?
2: 네? 너기용님.
1: 너기용님. 네. 네. 오늘부터 저랑 1일 됐습니다.
2: 저만 박수 치나요?
1: 얼마나 마음이 설렐까 지금.
2: 근데 지금 스튜디오 아무도 없어요. 오늘부터 1일 한다고 하니까 미리 다 나가시더라고요.
1: 일단 마음이 얼마나 설레이고 네, 두근두근할까. 저도 그렇습니다. 네.
2: 근데 왜 아무도 답변을 안 다시죠?
1: 저랑 1일 됐습니다.
2: 잠시 이거. 끊겼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순위를 말씀드릴 텐데 와, 이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번 주부터 네. 계속 순위권에 들려고 노력을 하셨던 분인데요. 낙지연이님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엘리아나님. 와우.
1: 우리 엘리아나님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 네, 얼마 안 되셨고 네. 낙지연이님이 2등 하셨고요.
1: 네.
2: 닥터수님께서 3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닥터수님께서 낙지연이님 이번엔 진짜 모바일입니까? PC입니까? 그리고 통신사는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알려주실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1: 네.
2: 저번 주 금요일 보니까요. 1등이요. It's me, 민수님이었고요.
1: 네.
2: 2등이 낙지연이님이었는데 네. 제가 투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낙지연이님을 1등을 하신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아닐지.
1: She didn't get first place, though. I got first place.
2: 저희 라인에서 그냥 커트를 하는 걸로.
1: 그럴까요?
2: 근데 사실 2등으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2등 네 길대요. 이건 나중에 우리 방송 마치고 우리 스태프 다 모여서 우리 미팅 합시다.
2: 알겠습니다.
1: 네.
2: 꽃담님께서요. 네. 그러면 엉덩이도 pair off 사용하나요?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1: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 엉덩이가 상대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돼서 손 안 되면 어떻게 네 이렇게 대기 되는데 네 근데 이거는 pair 아니고요
2: 네네
1: 네 그는 이거는 그냥 하나로 네. 잡는 걸로 합니다
2: 네 한짝으로
1: 네
2: 네네.
1: 엉덩이도 혹시 영어로 가르쳐야 되나요 부장님 네. 괜찮아요
2: 네네. 스펠링으로만
1: 네. 일단 엉덩이는 좀 귀엽게 계속 손이 올라가네.
2: 네.
1: 엉덩이를 손으로 뭐 귀엽게 손으로 귀엽게 말할 때
2: 정신 차리세요.
1: 뭐 bottom이라고 하죠. bottom.
2: 네네네.
1: 네, bottom.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 엉덩이의 단어 네. butt. 근데 이거는 butt입니다. butt.
2: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뭐 엉덩이 얘기.

0: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우리 부기 퀴즈가 있었습니다. That's one of the things Gen Z tends to do these days. So how would you say 나 요즘 TV 거의 안 봐 in English였거든요.
1: 네.
0: A가 I barely watch TV these days. I barely look TV these days. I barely see TV these days가 있었는데 정답은요. A입니다.
1: 네, I barely watch TV.
0: 맞습니다.
1: 네.
0: 그리고 여기 부기 퀴즈 말고도 저희가 여러 퀴즈를 풀었잖아요.
1: 네.
0: 당첨자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발표드리겠습니다. 두구루! 네, 엘리 아나님 커피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이 정도로
1: 이 문자도 하나 왔는데 Do your job!
0: I'm sorry.
1: 네.
0: 7170번님께서 우리 민수 씨를 보고
1: 네.
0: 연기와 목소리까지 짱! 메소드 연기 맞습니다. 하루야 아빠 짱이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다. 라고 네.
1: 이거 뭐라 그러지? 이그 한국말 있잖아요. 독 주고 뭐라?
0: 아, 병 주고 약 주고.
1: 병 주고 약 주고.
0: 네, 병 주고 약 주고. 독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1: 네, 와 연기 목소리 최고다.
0: 네.
1: 먹고 살기 힘들다.
0: 먹고 살기 힘들다.
1: 힘들어요, 맞아요. 네.
0: 그래도 우리 민수 씨 아니면 이거 할 사람 없습니다.
1: 맞습니다. 네.
0: You're one and only, 그렇죠?
1: No other choice.
0: 맞습니다.
1: 네.
0: 자,
1: 모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만 열심히 하는 건 아닙니다. 네.
0: 맞습니다.
1: 네.
0: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의 우승에
1: 자, 우리 부장님이 네. 오늘 디지노 딱 2분 드린대요. 자, 제가 타이머를 해놓겠습니다. 네,
0: 제가 타이머... 빨리 마무리하려고 해도요. 네, 마무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 2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As You Saw, Why stepping on a dropped coin or bill in Thailand can send you to prison?
1: What?
0: 입니다.
1: Why
0: stepping on a dropped coin or bill in Thailand can send you to prison 입니다.
1: 그 정도로요?
0: 이제 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 뭐 바닥에 떨어진 동전이나 지폐 뭐 실수로 밟을 수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요 태국에서는요 이런 행위가 바로 감옥으로 갈 수 있는
1: Even if it's on accident?
0: Really? 실수더라도 감옥에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1: 정답.
0: 왜죠?
1: Because probably on the coin or on the money, there is a face of the king.
0: 맞는데요.
1: 네.
0: 몇 년까지 갈까요?
1: 그 무슨 말이에요?
0: 감옥에 간다고 하면.
1: 감옥에 가면 왕 얼굴 밟으면.
0: 네. 몇 년 실형일까요? 최대.
1: 최대.
0: 네.
1: 25년.
0: 어? 아, 아니에요. 25년은 아니고.
1: 네.
0: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there are two critical legal and cultural reasons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s you said, insulting the royal image with feet라고
1: 네.
0: 합니다. So 네. in Thai culture,
1: 네.
0: the head is considered the most sacred part of the body while the feet are seen as the lowest and dirtiest.
1: 음흠.
0: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태국 형법 제112조 이걸 왕실 모독죄라고 하는데
1: 네.
0: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왕실 보호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So defaming, insulting or threatening the royal family carries a mandatory minimum sentence of 3 years.
1: 3 years
0: up to 15 years in prison.
1: 15 years?
0: 외국인 관광객일지라도
1: 네.
0: 간다고 합니다.
1: 와.
0: 네. 누구나 다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네.
1: 진짜 현금 들고 다니면 안 되겠다.
0: 카드로 하세요.
1: 네.
0: 네.
1: My goodness.
0: Yeah. 맞췄습니다.
1: 딱 2분에 딱 이렇게 끝나네요.
0: 네네. 깔끔하게 해요.
1: 오늘도 했습니다.
0: 네. 진짜요? 이쪽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일타 뉴스.
1: That's right. We have Haley joining us for another episode of 일타 News.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의 일타 강사, 올스타의 보석처럼 빛나는 반짝반짝 티파니가 아닌 헤일리, 일타 강사 헤일리입니다.
1: 어, 지금 브랜드 나온 거예요, 혹시?
0: No, no. That's like Tiffany of 소녀시대. 아, 그래? 다른 아, 그래요? 그 티파니 말고. 어, 그 모르세요?
1: 어? 어? 나 소녀시대 아는데?
0: 소녀시대 아니셨어요?
1: 맞아요. 저 한국 왔을 때 그때 그거 뭐지? 그 G였어요. G.
0: 아, 그 전에.
1: G, G, G, G, G.
0: Yeah, yeah. 아유, 그러게요.
1: 네, 자, 뭐 올스타,
0: 올스타의 보석처럼 보석? 빛나는 반짝반짝 티파. That was her intro.
1: 아, 그래요?
0: But then she couldn't say 보석, so she said 버섯. So it sounded like she said 버섯. 저는 네. 버섯 말고 보석, 보석 말고 버섯.
1: 제가 버섯 할게요.
0: 어, 좋습니다. 네.
1: Well, Haley,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How are you?
0: I'm doing well.
1: 네.
0: Yeah, very active weekend.
1: Oh, what'd you do?
0: 저 토요일에 하이킹하고 wow. 일요일에 러닝했어요.
1: Wow.
0: Guys, the humidity is gone.
1: 맞습니다. That's what I was going to say when Nai Shiozhen was here in hour number one. I think temperature-wise, it's still pretty similar, but it's the humidity that has gone down a lot.
0: It is. It's been beautiful. 제가 1월 1일에 올해는 마레해기 때문에 날뛰겠다라고 말씀을 I promised you. I made promises and boosters, I am here to keep that promise.
1: 네.
0: 이제 가을이라 또 이제 습기가 빠졌으니 내일은 날뛸 거다.
1: 여러분 혹시 밖에서 이게 센텀이나 안감 산 쪽에서 이 따그닥 따그닥 따그닥 소리 들리면 헤일리입니다.
0: That's me.
1: Yeah. Joy, well,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So, headline making news from Korea and around the world. Let's get to story number one.
0: So, 제가 갑자기 보석처럼 빛나는 반짝반짝을 갖고 온 이유가 있죠. The 2026 Seoul Fireworks Festival ended another successful run with around 1 million spectators. Busan, though, is also gearing up for its own festival. Ours is in November, however,
1: 네.
0: with tickets having gone on sale this past week. However, here are the persistent issues that are lingering. Scalped tickets.
1: Yes.
0: 네, 하나그룹의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지난주 토요일 밤 여의도 공원에서 무려 100만 명 앞에서 화려하게 열렸다고 합니다. So, 관중, spectators, 우리가 spectacle 하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1: 네.
0: So specs, 뭔가 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spectator, 그 보는 것을 구경하는 관중들 앞에서 열렸는데요. Busan is also gearing up. Do you ride a motorcycle?
1: Have I ridden a motorcycle?
0: Yeah, are you a rider?
1: No, 너무 무서워서
0: 그쵸?
1: 못해요. 너무 진짜 무서워서.
0: Yeah, but then I think 문자 요정 sometimes does.
1: 네.
0: 문요 does. And then 그리고 뭔가 motorcycle 탈 때, 뭔가를 탈 때 gear이라고 장비들을 다 갖추잖아요.
1: 그쵸, 그쵸. 그리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gear 있습니다.
0: 그렇죠.
1: 자전거에도 gear 있고.
0: 헬멧이 있고요. 네. 또 이런 knee pads, elbow pads, 또 차 자전거에 gear들 다 마찬가지죠. So if you gear up for something, 뭔가 시동을 거는 거예요. 시동을
1: 네.
0: 걸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일단 뭐를 하기 전에 무조건 이
0: 템빨.
1: 그쵸.
0: 그쵸.
1: 장비부터 먼저 준비하잖아요.
0: 장비가 중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부산도 이제 11월 불꽃축제를 앞두고 있죠. 하지만 이 만성적인 암표, scalp tickets, 바가지, rip-off, overcharging 역시 올해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1: 네. 아, 여기서도 일단 자기 홍보하기 좀 싫은데 여러분 아마 지난 2년 동안 네.
0: That's true. We've got a celebrity amongst us.
1: 광안리에서
0: our...
1: 불꽃축제 이거 광안리에서 계속 너무 익숙한 목소리 들리는데 영어 너무 잘하는데 이분 누구지라고 혹시 궁금하셨던 분.
0: 근데 올해도 컨펌 났어요?
1: 일단 오늘 그러니까, 아직 연락 안
0: 있어봐.
1: 왔어요.
0: 있어봐. 좀 조용해봐.
1: 작년에도 너무 늦게 왔더라.
0: 요. 누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1: 아니요 모르겠어요.
0: Fingers crossed.
1: 네 진짜.
0: Yeah.
1: 네 저 그때 아무것도 안 해요.
0: Fingers and toes crossed for you.
1: But you know. Public events. You mentioned the Seoul Fireworks Festival, right? And, you know, whenever there's a crowd, whenever there's a hot show, I feel like scalpers, you know, and these scalp tickets, it's always going to be a problem. But tell us about this issue right here.
0: So Busan City, the official tickets are on sale. So if you're looking for the R seats are the table seats. They're 100,000 won, 10만 원입니다. And then 70,000 won for the S seats. So these are the chairs without the tables.
1: Yeah.
0: For Seoul, though, Hanwha Group, they hosted the event. They did give out some tickets for some event winners or corporate guests. Hmm. However, those made it onto second-hand platforms and sold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n. 네, 우리가 수십만 원, 굉장히 많은 표현을, 많은 금액을 얘기할 때 hundreds of thousands of won, 수십만 원에 팔리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요. Another issue, though, if people are traveling to 여의도 or traveling to Busan to stay at the hotels around the site, hotels in Gwangalli, where you can view the fireworks, oh my goodness, they sell for millions of won per night. 네, 이런 호텔들은 또 한 박에, 1박에 수백만 원 한다고 하는데요.
1: 맞아요.
0: But then they dissuade the visitors and they kind of paint the city in bad light.
1: Yeah.
0: Paint the city in bad light. 뭔가 이 도시를 혹은 누구를 나쁜 빛으로 물들이다, 즉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다라는 의미입니다.
1: Yeah. I mean, because, you know, you could plan like a vacation, like a family vacation.
0: For that much money.
1: Yeah, and the thing is, you know, the hotel, they don't get these dates way beforehand.
0: No.
1: Yeah. So it's like, you know, people that already booked this time, what do they like call them back saying, oh,
0: they kind of do. They sometimes do.
1: Yeah. Cancel your reservation because, you know, we're going to have to jack up the prices, right?
0: 어, 또 좋은 표현이네요. Jack up the prices, like a tire jack. 우리 옛날에 이 타이어 바꿀 때, you get this tool called a jack. 그다음에 들어 올리면 차가
1: jack.
0: 들리고 그랬잖아요. 네. Car jack. So you jack up the prices. 이 차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엄청난 힘으로 뭔가를 들어 올린다. 즉 바가지 씌우다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1: 맞습니다. And this happens, like I said, for pretty much any big event.
0: Anything and everything. So resale tickets that habitually, that's the key, habitually try to make a profit using those big term macro programs are now illegal under the law starting last year. However, how are you going to prove that?
1: Yeah.
0: So cracking down is difficult because the burden of proof falls upon the authorities. 네, 지난해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이 암표 판매 처벌이 강화되긴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또 상습적인 암표 판매상인지 증빙과 단속은 어렵다고 하네요. So this year though, there are gigs, these little jobs of people who will go out to the sand or the lawn and stake out the site for you. 자, 이것도 약간 person to person 뭔가 되게 niche market, 창조 경제 시장이 되고 있는데요. So stake something out, 자리를 맡아주는 그런 알바도 있었다고 합니다.
1: Yeah, I saw a documentary of this.
0: Oh, really?
1: Not here in Korea, but like this is a huge market in Japan.
0: It's a big economy.
1: 네.
0: Yeah.
1: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job도 있으니까. Well, thank you so much for filling us in on that. Any expressions we can learn from this story?
0: Sure. So the main term today is scalped tickets. 암표인데요. 자, 특이한 표현입니다. S-C-A-L-P. 약간 모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는 표현 같아요. So if you're worried about like hair loss, 두피, right? Scalp.
1: 걱정됐어요.
0: 그쵸.
1: 이마가 너무 커졌습니다.
0: 저는 이제 약간 맞죠. My five head. Anyways, 자 두피고요. 동사로는 조금 무서운 표현인데요. 두피를 벗기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암표가 왜 scalp tickets? Why scalpers? 무려 19세기 슬랭으로 넘어갑니다. 자, 막 과거 미래를 왔다 갔다 해요. 네. 19세기 슬랭으로 거래에서 약간 샤샥 이렇게 you skim off the top. 약간 위에 있는 빠른 이득을 보는 행위를 you scalp, you skim off the top. 뭔가 이렇게 두피를 살짝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처럼 그런 이득을 보는 행위를 scalp라고 했다는데요. 거기서 암표상 scalpers,
1: 그렇구나.
0: 암표 scalp ticket이라는 표현이 왔다고 합니다.
1: 네. Oh, so, I mean, because there are expressions, you're skimming a little off the top. 이런 표현 있긴 있는데.
0: 맞습니다.
1: So the top meaning like our head, top of our head, right?
0: And then another thing, this really like gets me riled up. Dynamic pricing. 아직 다행히 knock on wood. 한국에는 없는데요. 특히 미국의 공식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 논란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수요와 공급, supply and demand에 따라서 시간대, 경쟁사의 가격 등의 이 실시간 데이터에 기반해서 갑자기 표값이 내 눈앞에서 올라가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So I know people have had to pay for this for like Taylor Swift tickets, Beyonce concert, the World Cup, and etc. 한국에서는 탄력 가격제라고 하는데요. 또 실시간으로 다이나믹하게 변동이 되는 가격제라고 하네요.
1: 이거 제가 들었던 노하우인데요. 지금 뭐 I don't know if technology has caught up and this is, you know, obsolete, but refreshing your cookies, so erasing the cookies that you have saved up on your Explore or whatever, and then going back on the site again, it might reset those prices. Like,
0: you're
1: looking at it for the first
0: time. 10년 전부터 들었던 TV였어요. I'm so sorry.
1: 지금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0: I don't know. 네. I really don't know. We might be super outdated, 네. you and me. I still don't know how to erase the cookie.

0: PEFM, your bridge to the world. PE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Why do they choose Busan over any other city in Korea? Get ready for their fun and honest stories. From a stunning cityscape embraced by the deep blue sea to mouth-watering food and that warm hospitality, discover the true vibrant magic of Busan like never before. Expats from around the globe share their vivid stories of settling down along with their special love for this amazing city. Get ready to feel the beat with the hottest, most exciting talk about Busan. Busan Roundtable. Join us every last Friday of the month at 5:20 p.m. Let's dive into the ultimate charm of Busan. Here we go.
3: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4: The 품은 무한한 가능성을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 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냅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 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 발전 협의회.
5: 8:00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드디어 정상에 닿았네. 아, 역시 산은 오르라고 있는 게 맞네. 공기가 완전 다르다. 아, 이제 좀 쉬어야겠다.
3: Finally. Oh, this must be the top of High High Mountain. Oh, what a great view. Oh, hello.
2: Hi. 아, 빨리 저 벤치 가서 쉬어야겠다.
3: Oh, I should find a place to sit down and rest for a while. Oh, there's a bench over there. I'll sit down and rest for a while.
2: 아, 편하다. 힘든 등산 뒤에 이렇게 앉아 쉬면서 가지고 온 커피를. 여기서 또 만나네. Hi.
3: Oh, hello again. It really is a beautiful mountain, right? I'm sorry, but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My wife will be here soon.
2: 스쿠트? 아, 부인이 스쿠터를 타고 온다는 건가? 이 높은 데를, 우와, 진짜 대단하네. Good. Your wife, good.
3: My wife? Oh, yes. But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My wife will bring my dog, too.
2: 대박. 강아지도 스쿠터를 타고 온다고. 이거 그 세상만사의 이런 일이에 제보해야겠다. 와우, dog wonderful.
3: My dog? Yeah. Anyway,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2: 아, over 하지 마라, 이거네. 그래도 신기하잖아요. 와우, 여기서 계속 기다리면 그 신기한 스쿠터 강아지 볼 수 있겠지.
3: Oh, okay, that's right. Please, scoot over just a bit.
2: Okay, I will be here.
3: That's okay. If you'd rather not scoot over, that's fine. I'll sit somewhere else.
2: Okay. Over 안 하고 기다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배워볼 표현, 조금만 옆으로 가줄래요? 영어로 뭐라고요?
3: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2: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3: Scoot는 빠르게 움직이다라는 뜻인데요. Over와 함께 쓰이면 옆으로 살짝 움직이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Scoot over는 엉덩이를 살짝 옆으로 밀어서 공간을 만든다는 의미인데요. 자리를 살짝 움직여서 다른 사람이 앉을 공간을 만들어줄 때 주로 쓰입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조금만 옆으로 가줄래요?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3: Could you scoot over just a bit?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tomorrow!

0: FM 부산 영어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